투표지 7장이 모자라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보안 규정이 있음에도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검경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동원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제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인 자신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이 퇴장한 상태에서 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자신도 위 직무대행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적어도 지금 정치권에선 재선거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이 발표된 마당에 재선거는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건 크나큰 혁명이 일어나 국민의 뜻에 의해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을 기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상정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연평균 1,157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그곳은 국제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건 현존하는 국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걸프 지역에서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각종 명목으로 통행료를 거두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미사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회견에서 이란은 어떤 나라와도 방어 역량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미사일 능력은 국가 방위의 핵심이고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스위스 실무 협상은 제재 완화와 핵 문제, 영내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과 동쪽 지역은 비가 내리며 25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부산 25도 등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경북과 경남, 전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30mm, 전남 남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6도, 습도는 5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는데요. 기술주, 특히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알파벳, 인공지능 핵심 인력의 유출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 먼저 영향을 미쳤고 이게 다시 한번 돌아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 그야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끝에 9.99% 폭락했고요. 포인트의 낙폭 자체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주가는 무려 12%가 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8,500선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같은 나쁜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반도체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보다 어쩌면 더 불안한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경기도 남부가 난리인데요. 동탄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2%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니까 추가 규제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규제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2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어제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낙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커뮤니티에 가보면 전쟁이라도 난 거냐, 그야말로 패닉 상태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앞지른 사건, 이것도 투심을 자극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도체 버블의 시작이 될 거라는 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소환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끝물인 걸까요? 반도체 전문가이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의 이세철 전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무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자, 어제 코스피가 9.99% 빠지고 오늘은 3.73% 반등에 나선 상태입니다. 어제 검은 화요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장이 뭐 이래요?
1: 아, 네. 근데 뭐 워낙 좀 요즘 최근에 그 레버지 ETF 영향도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그 시장이 불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0: 반도체 이야기 합치기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게 지금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까?
1: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그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 오르면 레버지 ETF가 지금 10% 오른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반대로 빠질 때는 5% 빠지면 10% 빠지고, 만약에 3X 같은 경우는 15% 오르고 15% 빠지는 거니까요. 그만큼 투자자 심리를 더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니까 더 주가가 가지만, 또 빠질 때는 또 더 심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크겠죠.
0: 알겠습니다. 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와서 후회를 하고 있는지. 아무튼간에 SK하이닉스 시총 전날에 만년 1위로 여겨졌던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이 대기록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소환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추월하면은 이거는 강세장의 종료다. 아무래도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에 집중된 회사고, 삼성전자는 사실 다양한 사업부가 있잖아요.
0: 근데 그렇죠.
1: 다른 사업부들은 사실 지금 이 영업이익 흐름이 계속 좋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만 좋지 사실 다른 사업부들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쏠리는 현상이 아마 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회복을 하면서 한 2천조 원 조금 안 되는 수준, SK하이닉스가 그거보다 약간 낮은 수준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익 추정치, 뭐 매출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이긴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역전되고 이런 상황이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이제 쏠리는 부분도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향성만 보면 사실 이제 결국 이익을 따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ETF도 여러 가지 쏠림 현상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낭창낭창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네. 예, 반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강세장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뭐 이제 지금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0: 네네.
1: 그래서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욕구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가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
0: 그래서 심지어 올랐죠.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관 투자 자체도 보면은 그 비중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느 특정 종목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 펀드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들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스포일러부터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조금씩 오르는데 지금 그 흔들림이 큰 것뿐이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1: 그거는 뭐 이제 수요 여기 시장의 심리 따라 변동이 좀 클 것 같긴 한데요.
0: 네네.
1: 일단은 차익실현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일단 어차피 이제 주가는 펀드멘탈 따라가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제가 찾아보면 지금 사실 그런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오히려 그 AI 관련된 투자들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0: 네.
1: 물론 이제 저희가 안 좋은 걸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또 그렇게 보면 또 뭐 AI 버블 논란 얘기를 하면 또 그거로 심리가 좀이 되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이제 왜냐면 이게 AI 가보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사실.
0: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직 사이클이 그렇게 초기 국면으로 계속 아직도 초기 국면을 좀 보고 있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더 가야 할 길이 많고 앞으로 사이클은 되게 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지금 2회 정도 온 것 같고 전체 9회 중에서 아직도 갈 길은 많은 것 같습니다.
0: 아직도 그러면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대체적인 관측은 뭐 계속 흔들리고 있고 덜컹덜컹거리고 있긴 하지만은 펀더멘탈이 훼손됐다고 볼 여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 쇼티지 공급 부족 여전한 상황이죠?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전에 뵀을 통화했을 때와 다른 네. 점은 그 당시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모리 업황이 좋은 걸 알고 있죠.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더 쏠렸다가 또 그거에서 일부 차익실현 하시는 그런 니즈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매우 큰 구간인 것 같습니다.
0: 공급 부족 계속되고 있다. 뭐 시장 조사 업체 같은 데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디램 공급이라든지 가격 전망 이런 것들 더 오를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하반기

0: 그리고 전체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한13% 올라갈 것 같고요, 연평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 가격은 한 11%.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업사이드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루빈이 지금 약간 딜레이되면서 블랙웰 울트라의 수요를 더 끌어가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HBM3E 물량이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가 TPU 제품들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 물량이 늘고 있어서 HBM3E 물량이 추가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한30% 이상 가격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처럼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1: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루빈 블랙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피지컬 AI를 내세우긴 했는데 이런 방안 같은 것들도 메모리 공급 이런 거랑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0: 네, 일단은 피지컬 AI는 약간 중장기적인 그림이긴 한데요. 일단 그 AI 수요가 지금은 서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집중 컴퓨팅 또는 센트럴라이즈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팅 수요가 이제 확산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스트리뷰티 컴퓨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컴퓨터 수요가 집중, 그러니까 모여 있다가 확산되는 걸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젠슨 황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 방향성을 좀 캐치하고 피지컬 AI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퍼선 AI, 뭐 이제 우리가 엣지 AI죠.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AI도 엣지 AI나 온디바이스 AI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이제 지금 서버단에서 있다가 이게 엣지 디바이스 단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중앙 집중 컴퓨팅의 이 센트럴 컴퓨팅 수요를 보고 있지만 그 다음 파도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반도체 수요가 탄탄한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락에도 펀더멘탈은 탄탄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HBM4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 쪽에 뒤졌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가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것들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많이 뒤처진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HBM3E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좀 HBM4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 HBM4 매출이 나왔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게,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금 올해 나오는 물량들 대부분이 다 엔비디아 향일 거고요. 의미 있게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첫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공급, 이제는 지금 진짜 본격화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또 기분이 조금 묘할 것 같은데요. 지금 HBM, SK 하이닉스 쪽은 HBM 쪽에서 계속 돈을 잘 벌다가 이제는 HBM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DRAM 쪽에서 수익률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특정 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HBM4를 매출을 일으키고 올라는 가지만, 사실 HBM의 지금 마진이 그 일반 범용 메모리보다 마진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좀 여기서 사실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딜레마가 나오고 있는데요. HBM을 하려면 투자 금액이 늘어납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한 70K 정도에 되는 웨이퍼를 커머디티에서 HBM 전원을 투자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한 3조 정도 듭니다. 3조 원. 네네. 근데 마진이 지금 HBM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50%대도 안 되거든요.
1: 그럼 범용
0: 근데
1: 디램이 더 돈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0: 범용 메모리 마진이 지금 거의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마진이 80%가 나오고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원가가 높은 제품은 마진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되게 쉽게 돈벌수 있는 DRAM이 있는데 어렵게 만들어서 마진을 낮추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1: 유혹이 엄청 커지겠어요. 쉬운 거나 더
0: 네네.
1: 하자는.
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사실 HMM을 한다고 열심히는 지금 하고 있고 발표도 하지만
1: 네.

0: 사실 돈은 커머디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 범용 메모리로. 그래서
1: 네.
0: 저는 이 현상이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해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결과라고
1: 뭐 예를
0: 보실까요?
1: 들어서 HBM
0: 예.
1: 경쟁에서 우리가 경쟁사들의 어떤 추격을 허용하게 된다든지 이 투자가 부족해지면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0: 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HBM이나 이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이제는 마켓쇼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아, 네네.
0: 왜냐하면 이게 HBM이 과거처럼 물량대기처럼 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1: 네.
0: 뭐 지금 전략은 마찬가지로 HBM을 가는 방향은 맞지만 전술이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쟁에서.
1: 네.
0: 전략과 전술을 달리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커머디티를 물들어대 노조는 것처럼 많이 팔아서 마진을 높이는 게 맞고 그 돈으로 다시 HBM 수요가 올라올 때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파는 게더 맞는 전략이지 않나. 그래서 전 지금 최근에 메모리 업체들이 하는 전략이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전략상으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워낙 중국 업체들이 가파르게 추격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0: 네.
1: 어떻게 위협으로 봐야 됩니까? 아직은 괜찮은 겁니까?
0: 뭐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요.
1: 예.
0: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영향 없는 크게 제한적이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한국보다 이공계 인력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한국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화수목 금금금 뭐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다시 그런 생활상으로 갈건 아니겠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있는 이공계 회사들 그리고 이공계 인력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더 이렇게 일의 질을 더 높이고 이 시간당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액만 보면요. 3년 연속으로 300억 달러,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50조 원이에요. 이렇게 넘어서기도 했고, 이달 들어서는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했다.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메모리에 지금 집중돼 있는 것, 요거는 약간 주가나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0: 물론 이제 다양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항상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인데,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먹고 살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모든 걸다 잘한다는 게 이제는 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AI라는 시대에 그래도 메모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 한국이 그래도 이 AI 수혜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없었다면 아니면 다변화를 해서 모든 그 성과가 비슷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이 AI 사이클에 탑승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이제 이런 그 산업 방향성이 메모리 편중도에 대해서 우려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이 메모리의 파이를 더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업체들의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아직도 해외 장비나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잘하는 게 메모리니까 메모리에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을 많이 육성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저희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하고 MSCI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적 이야기부터 해보죠. 삼성전자가 7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개인 소비 지출 발표까지 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0: 뭐 일단 지금 메모리 업황이 좋아서요.
1: 네.
0: 전반적인 숫자나 실적 방향성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방향성이 하반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전반적인 가이던스나 회사의 그 어떤 방향성들은 지금 현재 뭐

0: 메모리 쪽에서의 큰 변화, 그 어떤 수요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다들 기대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삐끗한 결과가 나왔을 때 또 PC까지 겹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얘기는 드렸는데 네. 이제 우려할 사항들, 그러니까 주가랑 또 펀더멘탈을 안 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럴 때가 보통 이제 컨센서스가 좀 올라갈 때거든요.
1: 아.
0: 네, 그게 이제 시장 기대감은 뭐 100인데 실제는 네. 한 70 정도 나오는 경우, 80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그것도 잘한 그럴 때는 건데도
0: 조정, 예. 예, 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
1: 그거는 7월에 나올 삼성전자 실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까?
0: 뭐 같은 상황이죠. 이게 모든 회사들의 실적 기대감과 실제 상황과 이제 차이가 있을 때 주가는 변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업황이 안 좋은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회사가 생각보다 숫자가 잘 나오면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소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될까 안 될까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들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됐어요. 이게 뭐 패시브 자금 유입, 우리 특히 반도체 기업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까?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올해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기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1: 네.
0: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뭐 사실 이번엔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으니까요.
0: 네네.
1: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반도체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은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의 이세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 대용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AI에 들어가는 HBM4 생산 속도를 줄이고요.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범용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이게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둔화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크게 이것, 그리고 낸드 플래시로 나뉘는데요. 소위 말하는 HBM 역시 이것의 어떤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으로 어려우니까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이걸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일반 고속도로라고 본다면요. HBM은 초대형,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고속도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메모리 반도체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한데요. 보기 드릴게요. 1번 D램, 2번 인스타그램. 1번 D램, 2번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앤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없이 머리 얹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D램, 2번은 인스타그램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1부에서는 반도체 고수 만나봤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 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버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간만에 또 나오셨는데요. 지금 저번에 나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서 주말마다 막 깜짝깜짝 놀래요.
3: 꼭 제가 그렇게 수치를 만든 것처럼 보여서 기자분들도 막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2: 아, 예.
3: 예, 소장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된다고.
2: 아. 근데
3: 저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것을 읽었을 뿐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2: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말씀드리는 지표는 일단은 한국부동산원,
3: 네.
2: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자료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워낙 회사 상황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급도 받고 또 주가 오른 게 금융소득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니무브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까?
3: 대세 상승이라는 말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다 오르지는 않거든요. 오르는 것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직원들이 선택하는 입지들을 보면 아마 좀 판세가 분석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지역이 동탄입니다. 예, 화성시가 아니고 동탄입니다.
2: 예.
3: 또 오해하실까 봐. 예, 왜냐하면 또 동탄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세 개의 호재가 있는데 일단은 새 집이 있고요.
2: 예.
3: 좋은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교통망이 좋고요. 일자리가 예. 가깝습니다.
2: 아.
3: 그러니까 3대 호재가 다 갖춰진 입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의 이런 수요를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같은 화성이라 하더라도 병점이나 효행이나 만세구 같은 경우는 전혀 미동이 없거든요.
2: 아,
3: 그래서
2: 예, 예.
3: 이게 정말 그럴 만한 수요를 받을 입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네. 올라가는 입지, 올라가지 않은 입지가 분명히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2: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탄이 한 주에 2.2%가 오르고 요거는 연 복리로 치면 200%가 훌쩍 넘거든요.
3: 그러네요.
2: 거기다가 84제곱미터가 23억, 24억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강남 수준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3: 제가 그래서 제도
2: 예.
3: 제 채널이 있잖아요.
2: 예.
3: 거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2: 네.
3: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2억, 23억이 있으면 동탄을 선택할 것인지
2: 예.
3: 과천을 할 것인지 분당을 할 것인지 서울을 예. 선택할 것인지 동탄보다 동탄의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2: 예.
3: 그 지역을 선택한다고 하는 입지가 많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동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잖아요.
2: 네.
3: 거기서 실제 출퇴근이 편리하신 분들은 거기 선택하는
2: 그렇죠.
3: 것들이고
2: 네네.
3: 그 금액은 동탄을 사기에는 큰 금액이고 더 좋은 입지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2: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성 때문에 여기 선택한.

0: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직주 근접이 가까우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동탄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마침 돈이 생기고 보너스가 생길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이 네. 가장 많이 선택한 입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동탄에 가려져서 그렇지 다른 반도체 벨트 뭐 소위 말하는 셔세권 네. 이런 곳들의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핀셋 규제 필요성이 거론이 돼요. 동탄, 동탄구 이렇게 뭐 규제 지역을 넣는 게 가능합니까?
1: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지자체 장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는 광역으로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핀셋 부자는 가능할 것 같고요.
0: 그러면 광역으로 묶는다면 뭐 화성시 이렇게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1: 기존엔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아. 이제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화성시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2월 달에 분구가 됐거든요. 네. 이미 작년에 이 화성 같은 경우, 어떻게 동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규제 대상 조건을 갖췄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이라고 한 입지는 되게 적거든요. 네. 나머지 화성을 다 묶게 되면 불의의 또 선의제 피해자가 생기기 그러네. 때문에 예. 아마 분구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2월 달에 분구가 됐고 마침 또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분구됐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핀셋 규제가 가능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동탄은 거의 영순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0: 그렇게 따지면 타이밍이 제때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1: 못한 거죠. 원래 했었으려고 하면은 예. 2월 달에 하는 게 맞죠. 분구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맞았었죠. 그런데 아마 선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0: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막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40대, 50대 머니무브가 실제로 있다고 해요. 지금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집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여기에 이런 금융자산 매각 비중도 한 6.7% 이렇게 된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머니무브가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까?
1: 양쪽으로 왔다 갔다 머니 무브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큰 돈은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장이 좋았잖아요. 네네. 지난 1년 동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세 차익을 현실화해서 그것들을 부동산에 들어가는 머니 무브는 일정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예.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보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메인은요. 기존 판 집을 판 돈에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금융자산으로 채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요.
1: 예, 보통 한 40% 예. 50%가 기존의 집을 판 돈이고 거기다가 한 1억 정도 모자란 것을 주식 판 돈으로 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주식으로 판 돈이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장에 네. 대한 이해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탄, 경기도 남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좀 가려진 게 요즘에 서울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서울도 다시 들였다 보면은 강남도 조정을 받는 듯하더니 다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고 오름폭도 만만치 않고 맞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서울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그렇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늘 꾸준히 시세가 오르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예. 강남구가 3월 달, 4월 달에 조정이 됐었어요.
0: 그렇죠.
1: 5월 달에 보합이고 6월부터는 다시 상승으로 터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정되는 것들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 오른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었는데 한 10건 정도 거래되면은 조정되는 것이 한 반 정도였었고요. 그 와중에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도 또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그 조정된 것들이 묻혔던 것들이죠. 지금은 네. 강남구 포함 서울 전적이 다 매매가 월세 전세 다 상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매매만 치면은 2026년 6월 15일 이 주차까지 합쳐갖고 72주 연속으로 서울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1: 네, 72주까지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산을 해드리면은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되는 네. 거예요.
0: 1년 뭐 52주 정도로 보니까.
1: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내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평가드리면 되겠죠. 예, 효과가 있었는지는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1: 방송을 받기신 척 시청자분 계속 분들이 네네.
0: 알겠습니다. 직접 네.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청와대에서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이 제목 뭔지 아십니까? 아, 시를 네. 쓰셨는데 김영법 실장께서 SNS에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풀어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세, 양도세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올리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좀 모호한 게 뭐냐면요. 예.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유세나 양도세를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정상화가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네. 이분들은 아마 보유세는 올리는 것으로 일단 제가 그 전에 나왔던
0: 계속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1: 그런데 지금 양도세가 좀 음에 애매한 게 이분들의 공약이 뭐였었냐면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공약대로 하면은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정상화인데 지금 분위기가 양도세를 낮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0: 이미 올렸잖아요.
1: 예, 그래서 양도세는 예. 더 올릴 것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게 언론에서 미리 조금 오버해서 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양도세는 올리는 것이 아닌데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한편의 시였잖아요. 굉장히 네. 완벽한 문장이었었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들을 막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 막겠다는 일환으로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주식에 있는 돈이 부동산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거든요. 아,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한 줄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은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냐? 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을 던지게 되면요. 이 김영덕 정책실장님의 의견은 그냥 원래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주식에 대한 경영 철학 뭐 이렇게 네.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담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젠가부터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메시지가 안 보여요, 그냥.
1: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물리적으로 신규 입주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적으로 뭐 인허가를 빨리 하거나 공사를 빨리 하거나 이것들도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다주택자 매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양도세 중과 뭐 유예 이런 것들을 그렇죠. 좀 압박하기도 예. 했고 보유세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비거주택자에 대해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서 빨리 팔아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3월달 4월달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들 지금 6월달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공급은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공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스스로 자평은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들에 당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라고 내세웠던 세금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부분도 얘기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금 다음에 과연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고 이런 쪽으로 좀 토론과 좀 세미나가 좀 많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0: 자, 세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제,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문재인 정부 때와 특별히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세제 정책에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습니까?
1: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뭐 세제가 강화됐다라고 네. 볼 수는 없지만
0: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네. 이거 봐야 되니까
1: 예, 예 봐야 됐지만 예. 일단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정책을 계속 조금씩 강도를 높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시장가의 비율만 놓고 보면은 이제 60%대였었는데 95%까지 결국은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 60%다 낮아졌다가 이번에 나오는 얘기가 한 번에 95%까지 올릴 것인지 아니면 80%까지 갈 것인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5년 동안 치러졌던 것들을 예. 1년 만에 이것들을 그냥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라서 예.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조정이 돼서 높아지면 무슨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1: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예. 10억짜리 주택인데 여기서 한 6억 정도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삼겠다라고 하는 네. 것들인데 6억이 아니라 95%를 올리게 되면 이제 9억 5천에 대한 이제 세율을 곱해갖고 올린다고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들 같은 경우는 더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예. 아마 이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파는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게 한 번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0: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실패했잖아요.
1: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가주택들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고가주택들은 한 채나 일시적 2주택만 갖고 있는 것들이고 다주택의 대부분은 저가주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세제적으로 이게 이제 좀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화가 나고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세금이 낼 만하거든요. 1주택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또 세금 때문에 팔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양극화인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덜 되는 것이고 예. 세금이 안 내면 낼 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가 주택에서는 없을 것이고 저가 주택에서만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효과는 반감이 될 거나 역전될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자꾸 이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타격이 가는 정책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배경을 보자면요. 여전히 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투기 세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의 요인이다. 이렇게

0: 쉽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표로 보면 꼭안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겁니까?
1: 그분들이 무조건 틀린 거고요.
0: 예.
1: 네, 무조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은 팔 물건이 없고요.
0: 예.
1: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이 공급에는 매매 물량뿐만이 아니라 임차 물량이 더 중요하거든요.
0: 네.
1: 전세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고요. 월세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 자체가 일단 공급을 충분하지 공급하지 못했다는 것들인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제대로만 되면 아마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더 없어질 겁니다. 그럼 계속 거꾸로 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매매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세가나 월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 번도 매매가에 영향을 안준 적이
0: 아,
1: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예.
1: 자연스럽게 매매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정책들이 임차 시장을 1차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매매 시장까지 압박하게 되는 정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0: 알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다주택자들, 다주택자 대부분은 저가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직관적으로는 알긴 알겠는데 이거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까, 이거는?
1: 그럼요. 일단은
0: 예.
1: 다주택자의 절반은요.
0: 예.
1: 서울에 한 채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지방주택입니다. 절반이 통계적으로도.
0: 네네.
1: 그럼 일단은 지방은 서울 시세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저가거든요.
0: 예.
1: 그리고 서울에서도 임대 물량들이 제일 많은 곳이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럼 결국은 서울에서도 하위권 지역이고 또 비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이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대책이 맞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번 주 주말이 6월 27일이 됩니다. 이 숫자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1: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책이 나왔던 날짜였었고요.
0: 6.27 대출 규제.
1: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하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올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6억 원부터 이제 규제를 했단 말이죠.
0: 예.
1: 근데 이게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6억 원이면 서울에서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0: 네네.
1: 완전 저가주택이고 지금은 6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 고가주택들은 대출을 안 받습니다.
0: 네.
1: 그리고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 서민들이 간신히 노력해서 이제 보고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쪽에 그 대출을 안 받아도 대출을 집을 살 수 있는 분들한테만 기회를 준 그런 좀 역효과가 났던 것이죠.
0: 제 친구 중에 연봉이 한 4억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엄청 많은데 이 친구는 근데 집안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나 집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한테 어쩌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단 말이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이 호명을 하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요.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때리면 한 3, 4개월 정도는 시장이 움찔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가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거 아닙니까?
1: 3, 4개월도 안 갔었고요. 바로 이제 97대책이 나왔습니다.
0: 예.
1: 근데 97대책 발표한 다음에 공급대책이었었거든요.
0: 예.
1: 그날부터 올랐어요. 그럼 결국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됐었고 또 10월 15일 대책이 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세 번 대책으로 안 돼서 올해 또 1월 달 대책이 또 나왔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물량이라도 있어서 조절이라는 걸 할 수 있었었는데 이번에 물량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0: 그래서 더 나쁜 상황이네요.
1: 예, 제가 전문가로서 한 발 물러서 정책이 나오는 것들과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정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서로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쪽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등 돌리면서 계속 내가 얘기 잘 듣고 있고 잘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도 이게 4년 동안 반복된다고 하면은 이쪽에 민간 시장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10초만.
1: 네.
0: 실수요자들이 아직도 관심을 가질 만한 곳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1: 지금 이제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입지들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이고요. 교통망 그리고 새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은 어렵습니다.
0: 네.
1: 동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동탄처럼 교통 좋고 일자리 직주 근접이 좋은 곳이면서 새 아파트 가 몰려 있는 경기도권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지금은 아직은 찾아볼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학렬 파시온 김학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3단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D램이었습니다. D램,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D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거는 역시 D램이죠. 0617번, 8545번, 4265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17번 쓰시는 분, 저는 오늘 방송 처음 듣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으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온 가족 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많이 들으시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관대한 이렇게 선물도 드리는 방송입니다. 9990 쓰시는 분, 디램 삼전닉스 가즈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가즈아 예전에 코인 때 많이 유행했었던 말이죠. 오늘 우리 시장 3.6%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가 85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역시 반도체 기업 들이 오늘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낙폭을 생각하면은 오늘의 오름세는 약간 좀 아쉬운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덜컹덜컹 거리면서 가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덜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는 정말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함의 극치, 뭐가 채 이탈 화법의 극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단일 종목 ETF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 그거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들으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초태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30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양양이 21도, 울산 22도로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요. 이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칩니다. 오늘 하늘 표정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볕이 무척 강하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전복사고가 났는데요. 성수대교 북단 부근 3개 차로가 차단되어 있고요. 부근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를 지나는 올림픽대로는 현재 그 전부터 좀 차가 많습니다. 잠실 철교를 통과해서 청담대교 그리고 성수대교 부근을 통과할 때 막히 고 있습니다. 강변북도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는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 잠깐 밀리고요. 마장과 사근 사이에서는 1차로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

됩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정의합니다. 네?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의하겠습니다.
3: 네, 정청래 대표, 개혁은 멈추면 쓰러진다며 검찰개혁 요구에도 개혁 엔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결국에 이런 발언들은 당대표 연임의 어떤 엔진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직은 사퇴를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두 분과 다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자, 일단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공식화하면 개파 갈등이 더 본격화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반청연대에 맞서는 친노,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파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지금 또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5: 당연한 인사를 하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네. 약 1년간의 대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회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 전직 대통령을 쭉 얘기하셨냐 하면은 당대표실에 가면은 전직 대통령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방에 들어가면 전직 대통령을 한번 항상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방에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항상 매일매일 썼던 그 방에서 전직 대통령의 잘하셨던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항상 기억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퇴임 인사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민주당의 전통 그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그동안의 철학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마무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당원들 그리고 모든 민주당 그 관계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하는 당연한 이야기이신 거고 당연한 사퇴의 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4: 네.
5: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러고 나서 나중에 연임을 하나 아니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지금 아직은 그 거취 문제는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여기서 또 뭐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 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가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아끼고 이제 소회만 간단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 탄핵과 내란 종식으로 해서 많이 고생한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역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대표님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우리 모두가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4: 네, 연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어서 안 여쭐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셔라. 나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지키겠다. 일단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한 그 야당은 이런 모습을 어떤 속내로 바라보고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6: 생각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 피 튀기는 혈투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만
7: 저는
6: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보다 수위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 있었나요?
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냐 이 적통을 두고 싸우는 싸움으로 지금 번졌거든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퀴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퀴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민주당의 정통 그리고 민주당을 이어갈 사람, 그 민주당의 정신은 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의 정통성과 거리가 먼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실상의 전 선전포고를 했다고 봐요. 개혁을 하고 또 개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와 상반되게 우리 진영만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지금 내비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검찰 개혁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노무현 퀴즈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폐지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정청래 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말씀은 굉장히 뭐 조곤조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한판 붙어보자, 한판 승부를 벌여보자, 우리가 민주당의 적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두고 겨뤄보자 라는 저는 선전포고로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 중에 노무현 퀴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거기 그 전략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셨던 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아주 강도 높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적통도 아니고 민주당 강성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정통당원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개혁에 나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이 민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3: 네, 임 부대변인께서는 앞서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대한 의사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투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정청래 대표도 멈추면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연임을 안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5: 그러니까 그런 걸 원로분들, 그러니까 또 정치를 오래 하셨던 민주당의 원로분들은 사실 그런 걸 좀 주문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예. 사실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때문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각자를 지지하는 분들 때문에 조금 지지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그게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란을 피하고자 그런 의견도 제시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우리 신주호 우리 부대변인 말에 반박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통이 아니라고 계속 수차례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두 번이나 대선 후보를 했고 두 번이나 당대표를 한 적통 중에 적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요. 저희 민주당 내에서 자꾸 이런 적통 문제로 뭐 분열을 만들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저희는 모두가 민주당의 적통이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다 지난 대통령을 존중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꾸 그런 걸로 여기저기서 분란을 만드는 그런 세력도 일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렸고 아마도 이제 연임을 하겠다라는 저는 그 의견으로 사실 보여요. 이제 예. 많은 개혁 과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개혁이 멈추면 안 되고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여러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의 뜻에서는 남은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얘기하신 건데 뭐 제가 아까 우리 당대표 얘기하신 것 때문에 말을 멈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연임이 없었던 이유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많이 연임을 했고 그때 논란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당시 좀 특수한 상황이 윤석열이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야당을 막 침탈하고 야당 대표실도 들어오고 하는 무지막지한 일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이재명 대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연임을 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건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연임의 전례가 이재명 당시 대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대의와 명분을 모두가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연임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원로분들께서는 또 박지원 의원님 같은 당에 있는 어르신 같은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연임하지 말고 이번에는 본분의 위치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판단은 정청래 대표께서 하시는 거고 또 그 판단은 또 우리 당원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4: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입원 중인데 당권파 의원들이 지금 병문안을 가면서 좀 세를 과시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입어서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이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 같은 인선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6: 일단 지금 정책위 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인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의 주요한 그 요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선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원내대표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개혁적인 성향의 정책위 의장을 모시겠다. 그러니까 당권파와 입장이 다른 분을 정책위 의장으로 우리가 임명하자라고 말을 했을 적에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위 의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안 물러나도 되지만 대표님만 관례상 물러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진퇴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당내에 좀 의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직 개편을 한다 안 한다 말씀이 많습니다만 정책위의장을 맡을 만한 분이 현재 상황으로서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3: 네, 그 진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당무에 복귀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 붕괴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핵심 키맨으로 지목됐던 김재원 최고위원 일단 지도부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2: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원들의 뜻과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이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되지 그 최고위원 한두 명의 진퇴로서 이 당의 진로를 결정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7: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입니다.
3: 일단 지도부 붕괴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장동혁 대표의 헌신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부정하면서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좀 압박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5: 지금 장동혁 대표를 압박해봤자 지금 병원에 가 계신 분한테 어떻게 뭐 나가서 사퇴를 하니 많이 얘기 못하시잖아요. 아프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리 압박한다 한들 지금까지 봐왔던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치 자화자찬하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등 본인이 사퇴할 마음이나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흔들어봤자 전혀 사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위 말하면 당권파 분들의 결합도가 더 많아질 거고 예. 특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열성 당원들의 지지도가 더 공고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흔드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최고위원들이 몇 분들이 나서서 사퇴한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키 아까 인터뷰하셨던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은 직업이 최고위원입니다. 이미 다섯 번이나 최고위원을 하셨고 원외인데도 최고위원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인데 이분이 원내였으면 모르겠지만 원외이기 때문에 사퇴할 가능성은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앞으로도 생각보다 아주 길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4: 네. 예. 지금 이런 와중에 계속 부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인데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의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그 중진 의원들과 계속 스킨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어떤 보수 재건 그리고 정권 탈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6: 일단 좀 한동훈
0: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퇴원 예정 소식 등 국내 정치 현안을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신지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9: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좀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고요. 서울 기온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반면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 또 동쪽 같은 경우는 강릉, 대구 23도 정도로 낮에도 좀 선선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이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내일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죠. 어느덧 이제 한 경기만을 조별리그 경기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체코전 이겼고요. 멕시코전에서는 졌습니다. 이번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32강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될 것 같아요. 예, 경기 전망해보겠습니다. 조스트라다무스, 체코전과 멕시코전의 승패를 마친 네, 우리의 예언가 2부에서 조성용 기자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로보컵 2026 인천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로보컵은 세계 최대 인공지능 로봇 공학대회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인천광역시 반도체 바이오과 조소영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반도체 바이오과장 조소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로보컵이 어떤 대회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로보컵 대회는 전 세계 AI 로봇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대회입니다. 1997년 일본에서 최초로 열렸고요. 로봇 축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축구뿐만 아니라 가정서비스, 산업자동화, 또 재난구조, 청소년 리그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연대회라기보다는요. 로봇이 얼마나 똑똑하게 보고 움직이고 또 판단하고 협력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글로벌 기술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와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대회입니다. 97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또 열린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에서 열립니다. 로보컵 2026 인천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1: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 대회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리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인천이 국제도시를 넘어서 로봇과 AI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점을 국내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과 청소년들이 첨단 기술을 어렵게만 느끼지 않고 또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미래 기술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건데 인천에서 열리는 겁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인천

0: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인천의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기대가 큰데요. 이번 로보컵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우선 많은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이 인천을 방문하기 때문에 숙박, 뭐 관광, 외식 등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큰데요. 인천은 로봇랜드, 또 실증 인프라와 같은 로봇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런 인프라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향후에는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봇컵 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인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 무대가 될 것입니다.
1: 예, 우리 청취자분들 깨끗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로봇과 AI가 만들어갈 미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바로 로봇컵 2026 인천입니다.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도 가능하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1: 예. 로보컵 2026 인천 7월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반도체 바이오과 조소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지니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드디어 내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은 1승 1패 조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상대가 좀 특별합니다. 피파 랭킹 순위로 우리보다 무려 38계단이나 아래 이번 주에서 가장 약체로 꼽히는 팀인데요. 하지만 마냥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첫 경기에서 이겼던 체코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거두며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손흥민과 태극전사들이 맞붙을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상대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남보르기니 2번 남아 이란 중천금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4번 남산 돈가스 1번 남보르기니 2번 남아 이란 중천금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4번 남산 돈가스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내일입니다. 예. 어느새 벌써 세 번째 경기예요. 세 번째 경기고 우리가 지금 1승 1패입니다. A조 2위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내일 이 나라와의 3차전 결과에 따라서 32강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뭐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경기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뭐다 아시겠지만

보내주시죠.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응원, 예, 여러분의 그리고 경기 전망 몇대몇 승패는 어떻게 될지 경기 전망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을지 청스트라다무스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람보르기니.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보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두음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1번 람보르기니, 2번 남아 이란중천금, 3번 남아프리카공화국, 4번 남산돈가스 중에 정답이 있죠.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응원의 문자, 여러분의 경기 전망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요 속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웨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4323번님, 오, 새싹 문자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대0 승리 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1대0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8663번님, 내일 이 나라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기대됩니다. 무승부라 하더라도 32강에 올라가는데 2대0으로 승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2대0 승리 예측 나왔습니다. 0707 4대1로 대승 갑시다. 아자아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한골 넣는 것으로 4대0 할수 있었는데, 근데 만만치 않다고 하고, 잠시 후 2부에서 조성룡 기자와 짚어보겠지만, 이번에 기사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동안 아프리카 나라들과 조금 우리가 좀 힘든 경기를 했었다, 좀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0001번님, 날씨가 더운데 힘드시겠어요. 예,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완전히 날씨가 힘들죠. 선수들에게 너무나 힘든 날씨지만 우리 선수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 지금 막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비겨도 32강 가겠지만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707, 내일은 꼭 시원하게 대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태극전사 화이팅!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우리나라 한국의 축구 대표팀 이 나라와 3차전 경기를 펼칩니다. 1번 람보르기니, 2번 남아 이런 중천금,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4번 남산 돈가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월드컵 좋아하시는 분들, 그 월드컵 할 때마다 공식 타이틀곡들 아마 귀에 익숙하실 건데요. 지금 보내드릴 곡도 월드컵 공식 타이틀곡입니다. 2010 이곳 월드컵의 타이틀곡이에요. 샤키라 와카 와카.

0: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잠실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투표록에서는요, 투표용지가 소진된 뒤에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투표가 중단되고 또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전달되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채 교부된 상황까지 확인이 됐죠. 잠실 개표소 앞에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 또 제도 개선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왕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면 뭐라는 곳인가요?
1: 예, 여기 이제 주로 한국학 대학원이 있고요. 여기서 뭐 우리 인문학, 사회학 뭐 여러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선거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0: 네,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그 대의민주주의를 정치학에서는 곧 선거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주로 정치권에서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표인 거죠. 그런데 이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건 주권자들 사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장해제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세요?
1: 저는 뭐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들의 태도나 행태라고 봅니다. 이제 많은 청취자들이 어제 아마 국정조사도 보셨을 텐데요. 주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비상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분명히 헌법상에 나와 있는 개개인들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는 날에 출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어제 국정조사에서도 봤지만 상임위원 위철한 상임위원께서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이제 수사 의뢰 공고를 했지만 본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자료를 제출한 정도로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아무런 책임성도 없이 아직도 내부에서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0: 지금 말씀하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 선관위 위원들의 태도와 행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1: 제일 윗선의 원인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수장이 있고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서 제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책임 없이 행동했다는 거고 지금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별로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당사자를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보는데 선관위원들은 별다른 특별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0: 보통 선거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 뭐 9명 계시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1: 그 일선 이제 투표소 현장까지의 지휘 체계를 보면 네 계층이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계층의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그 밑에 일선 투표소가 있는 거죠. 그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는 3천 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투표 사무원 한 20만 명의 투표 사무원을 지휘해야 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네 계층의 선거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평상시에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매뉴얼이나 이런 대응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런데 예. 사실 선거라는 게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평소에도 어쨌든 선거관리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4년에 한 번 또 뭐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관위를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의 선거날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선거관리를 하라는 이제 명령이거든요. 그 준비를 4년 동안 5년 동안 합니다. 그 빈틈없이 채워져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그 당일날 선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러한 준비를 평상시에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맞군요. 선거가 1년 단위가 아니라 4년, 5년 단위였네요. 그러니까 4년, 5년에 한번 하는 굉장히 중대한 국가의 선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것이 전 국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계속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부족해서 이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투표용지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부족할 수는 있습니까?
1: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제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시뮬레이션 상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주권자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선거관리 뒷면에서 처리돼야 될 문제고 유권자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상당히 큰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0: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어디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도 못 받고 막 이래서 결국은 중단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를 보충해줬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부족했을까요?
1: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투표용지를 하한선 50%까지 인쇄를 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거를 행정이나 효율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는 행정의 영역이 이전에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자신들의 존재 이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잔여 용지 그 발생에 따른 어떤 예산 낭비, 보관, 폐기 비용 이런 거 고려해서 인쇄 물량 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실무자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장관급 직위의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무자들이 뭐 그런 뭐 행정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거에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제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0: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1: 예. 예. 혹시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뭐 하한선 뭐 50%까지 용지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0: 아, 저는 잘 찾아보기 어렵고 각각 실무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이제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유권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봤을 때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실무적인 문제까지를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문제될 이유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거는 뭐 실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부족한 데가 있었는데 용지가 많이 남은 곳도 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고요. 어제 정치권에서 선관위가 법원 보전 명령에도 회김을 인계에서도 없이 잠실 투표용지함 급히 용해 처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고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직 사태 이후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표에 쓰였던 물품들은 뭐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폐기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원래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명령을 했고 그렇지만 원래 매뉴얼대로 하고 치웠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그냥 이제 선한 의도를 해석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본인들의 실책을 가리기 위한 짬짬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선관위의 내부적으로 기존대로 움직여서 자신들의 실체를 가리지 못하도록 어떤 신속한 제재 조치, 압수수색이나 다른 뭐 필요한 조치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보통 이 폐기물 인계서 또 올바로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0: 이게 선관위의 실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 아주 디테일한 실무적인 문제까지를 알게 되는데요. 사실 뭐 이런저런 뭐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게 되고 하는데 원래대로 이제 물품의 선거가 끝나면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1: 그렇겠죠.
0: 이제 나오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통상적인 절차 와는 다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따로 이제 지시하거나 명령해서 보존하고 처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그래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기 줄이 있었대요. 근데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간 유권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 침해 부분에서?
0: 사실 이제 국민이 개인의 정책 의사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선거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선거가 왜 중요해졌냐면 최근 들어 정치적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당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예전에 이제 정당의 워딩을 그대로 쓰자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당은 공포와 두려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의 중요성이 아주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그렇게 정치적 양극화를 하면 선거의 의미나 중요성을 더 키웠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이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참정권이 침해된 국민의 이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점으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0: 지금은 그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걸 충실히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모든 사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수습과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예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태에 대한 수습으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걸 빨리 제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예방이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하는 뭐 그런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1: 지금 시위 참가자들이 전국 단위 재선거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0: 전국 단위 재선거를 뭐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전국단위 재선거를 만 주장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일부의 목소리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봤을

0: 때는 전국 단위의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위철한 상임위원께서 전국 단위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잘못을 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나무라는 격입니다. 적반하장인 거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재선거든 어떤 식의 요구가 있었던 주권자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해외에서는 또 재선거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재선거는 그건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을 벌이고 법적인 분쟁을 해결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법적인 이제 법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여러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만약 우리 사례도 똑같습니다. 그 선거 소총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쟁송이 있습니다. 법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재선거 결론이 나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같은 이 사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는 그걸만 소총이 이루어져서 하면 진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재선거가 아니더라도 또 주장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만 재선거하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0: 지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송파구 사례를 들자면 송파구의 비례대표 송파구 의원 그리고 송파구 지역 송파구 의원 지역구의 송파구 의원 정도는 아마 재선거할 가능성이 아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합니다. 근데 더큰 단위의 선거 뭐저 송파구청장 서울시장으로 넘어오면 더 이제 관련된 유권자들도 많고 표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그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 층위의 선거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이번 사태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제도 개선, 개혁 필요하다고 보세요.
0: 제도 개선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그걸 이제 지금 헌법 개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하위 법 차원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선관위 내부의 개혁으로 그칠 거냐 이런 여러 층위의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헌법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밝히는 원리와 원칙에 관한 규범입니다. 가장 최상위의 규범인 거죠. 그리고 그 규범에는 선거 관리에 대해서 세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세개 조문은 주로 이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항을 특별히 고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문제되는 건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하위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대부분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규정한다면 지금 위원장이 비상임 체제에 있는 걸 상임위원장 체제로 할수 있고 위원들의 책임성도 더 높일 수 있고 외부 감시나 견제도 할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입법적인 차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고친 쪽에 먼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 선관위의 구조를 일단 손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과 운영 부분에서는 하위 법률을 이제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0: 가장 중요한 거는 선관위가 지금은 사실 이제 조직의 수장이 그 조직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달에 한번 출근하기도 하고 두번 출근하기도 이런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요즘 직장인들이 무두절이라고 많이 하는데 선관위는 사실 넓게 보자면 한달 내내 무두절인 상태죠. 그래서는 조직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체제로 해야 되고 특히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만들 60년 전에는 그때 가장 중요한 이제 행위자가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가장 권위적이니까 이분을 위원장으로 하자고 했지만 지금은 법관들이 선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거나 정치에 대한 의식, 인식, 전문성을 가진 제대로 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상군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을 책임지는 체제. 이 체제를 전환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1: 이 선관위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된 거는 사실 꽤 오래전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보실 땐 그러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당장 생각할 때 소쿠리 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 선거에서. 네. 언제부터 이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0: 이게 사실 그 선거관리 체제가 지금 최근으로 오면서 부담이 많아지고 과부하가 걸린 게 사실이긴 합니다.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4개층의 선관위가 있지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빈 공간을 현장에 투표해서 20만 명이라는 투표 사무원들을 주로 지방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시민들, 교사, 은행원 이런 분들이 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일에 중요한 선거일에 외인부대, 별동대 같은 분들한테 그 책임을 맡기는 거죠. 이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중요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자꾸 이제 틈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아마 2020년 선거부터 해서 쭉 이제 지속된 거고 그게 부정선거론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더 이제 문제가 더 확산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물론 전국 단위 선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 관계자로만은 분명히 불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의 도움이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는데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서 더 이상 선거 업무 떠맡을 수 없다. 거부 움직임까지 나왔다고 해요. 좀 이런 구조, 대거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뭐 이런 구조의 어떤 한계점은 뭐라고 보세요?
0: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3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1만 4천 개의 전국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들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 지방 공무원들이 투표소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날.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이라는 책임자 역할까지 떠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나와서 다 끝나고 밤 8시에 끝납니다. 16시간씩을 근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당은 10만 원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게 많고 체계 초우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나 뭐 이런 데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그분들한테 부담과 책임만 지우고 적절한 초우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오래됐는데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민원을 듣긴 했지만 뭐 기재부와 협의해서 수당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거관리체계를 공무원의 협조체를 높일지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를 더 높일지 아니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고민도 부족했고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대처도 그동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1: 당장 2년 뒤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적 신뢰를 일단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0: 분명한 거는 이 선거관리체계로 2028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그동안 주로 독립성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책임성은 많이 드러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선거관리 기관이 전문성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성, 선거관리에 대한 전문성, 이게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 체계조차 전문성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서 제대로 갖춰지도록 2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은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 준비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는 지금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요?
0: 여기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외부 감시를 감사원을 통해서 하거나 국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감사기구를 실질적으로 갖추는 겁니다. 지금도 감사관이 있고 감사위원을 구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짬짬이 식으로 본인 내부적으로만 하고 말 겁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입법적으로 정교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끝으로 지금 선거가 끝난 게 언제인데 여전히 이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사실 그 이번 선거의 선거 부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거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진영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적대적 대립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것도 진영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진영화하게 되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0: 이 부분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진영화하지 않고 모든 사회적 대부분의 주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까지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강풍이 예고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 춘천 27도, 청주와 전주가 28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낮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강남 순환로 따라가는 게 수서 방향으로 관악터널 2,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작대로는 사당역과 이수역 그리고 경문고등학교 사이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노들로 따라 한강대교 가는 길 여의도권으로 많이 붐비는데요. 여의도권을 통과하는 데만 20여 분 이상 필요합니다. 사평대로 따라가는 길 반포나들목 방향으로 설해마을 입구에서 삼모가든 입구까지 정체고요. 반대쪽으로는 사평 지하차도 통과할 때 정체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는 계속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자주 밀리는데 언주로 따라 성수대교 가는 길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반대쪽으로는 개나리 아파트에서 영동 3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내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한국으로 향하고 나머지 선박은 타국을 목적지로 운항 중입니다. 정부는 해수부와 외교부, 재외공관이 협력해 선박 통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오늘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해병부대를 찾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참전용사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엿새 만에 퇴원합니다. 장 대표 측은 병원에서 절차를 마치는 대로 퇴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오후 국회에 복귀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과 선거운동 기간 누적된 과로로 지난 18일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 받습니다. 월드컵 중계권료 일부를 국제축구연맹에 못 내서 국내 중계가 중단될 수 있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JTBC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물론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까지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차고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초반 15분만 공개된 훈련에는 선수단 28명 전원이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거라며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데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28도 등 서쪽 지방은 어제만큼 덥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강릉과 대구 23도에 머무르며 선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1시가 되면 이렇게 2부로 넘어옵니다. 2부로 넘어왔으니까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리고 사연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한국의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오전 10시에 열리죠. 상대팀을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1승 1패 조 2위거든요. 내일 이 나라와의 승부의 결과에 따라서 32강 가느냐 마느냐 결정된다고 하니까 내일 경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하면서 봐주셔야 될 텐데 어느 나라랑 우리가 경기를 치르나요? 그 나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남부르기니, 2번 남아 이런 중천금,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4번 남산 돈가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0001번님. 슬라생 들으면 77세 할머니도 똑똑해져서 매우 좋아요. 손자하고도 대화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FM 94.5MHz YTN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최근 이슈들 뭐 많이 다루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정보도 전해드리니까 예,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시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예, 손자분하고도 예, 재미있게 대화가 되신다는 거네요. 고맙습니다. 0786번님 깔끔하게 손흥민 3골 해트트릭해서 3대0으로 가면 좋겠네요. 화이팅! 3대0으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들어왔고요. 여러분 예상해주세요. 노스트라다무스, 우리 청스트라다무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확하게 경기 결과 맞췄다. 이분에게 다음 주에 아니죠. 내일이니까 금요일날 바로 안 해요. 그죠? 금요일에 제가 잘 얘기해서 그분께 선물 드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저는 권한이 없어서, 제가 힘이 없어서 일단 제가 축하를 해드리고요. 2429, 북중미 월드컵 3대1 승으로 갑시다. 태극전사 화이팅! 교양의 방송 YTN 라디오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6002번님, 그동안은 내일을 위해서 몸푼 거니까 3대1로 이길걸요? 예, 가볍게 예상해 주셨어요. 이길걸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4261번님, 오, 시원하게 4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승입니다. 대승. 와, 진짜 이렇게 이기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겠습니다. 오, 1307번님, 우리가 5대1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골차는 4골이지만 이 5골이라는 게 또 다르니까 의미가. 와, 진짜 이렇게 이기면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이 응원을 해주시면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선수들이 더 힘을 내지 않을까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이 나라가 싸웁니다. 이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남보르기니, 2번 남아 이런 중천금,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4번 남산 돈가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도 마지막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홍명보호는 체코전 승리, 멕시코전 패배로 1승 1패 기록 중이고요.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 결정됩니다. 과연 홍명보호는 남아공을 넘어서 32강, 뭐 16강 갈 수 있을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스트라다무스 조성룡 축구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룡입니다.
0: 오늘은 세 번만. 왜냐하면 지난번 멕시코전을 사실은 점수는 네. 틀리셨지만 네. 와, 우리나라가 패한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전망을 전문가가 네. 뚝심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졌는데 사실 1대0으로 그러니까 0대1로 져서 오히려 잘 싸웠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멕시코전을 좀 봤는데 이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초반 전술도 굉장히 잘 들고 나왔고 이 게임 플랜이라고 하죠. 경기 계획도 상당히 잘 짜왔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아쉽게도 이 수비진의 실수 이 딱 한 번으로 이 실점을 해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은 그동안 제가 봤던 멕시코 전 중에서는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뭐 멕시코는 워낙 또 북중미의 강팀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뭐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이제 토너먼트에서 강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때 그럴 때도 좀 경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게 했습니다.
0: 네. 우리 조성룡 기자가 어떤 분이시냐면 지난번 1차전 체코전 2대1 승리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 그래서 제가 조스트라다무스라고 바로 네. 명칭해드렸고 멕시코전도 사실 2대3 한국 패배라고 하셨는데 네네. 스코어가 2대3이지만 사실은 한 골차로 적긴 했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그쵸? 야, 이렇게 또 포장을 해 주시니까 정말 프로는 확실히 다르시구나.
0: 그래서 아직 조스트라다무스 유지. 네. 오늘 이제 전망 나중에 여쭤볼 텐데 네네. 오늘 경기 전망 결과 보고 그냥 야, 보통 네. 사람 조성룡 될 수 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일반인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더 못 맞추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아닙니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0: 보통 사람 조성룡도 일단 축구 전문 기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멕시코전에서 근데 좀 논란이 나온 부분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교체 시점이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도 손흥민을 왜 이렇게 빼지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보면 이제 57분에 이제 오영규 선수가 교체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월드컵 기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원래 포지션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인데 지금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 흔한 말로 손톱이라고 하는 전술인데요. 예.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약간 맞지 않는 포지션에서 뛰면서 1차전과 2차전 모두 좀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많은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입장들이 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좀 빼고 나서 뭐 오연규 선수도 넣고 뭐 조규성 선수도 넣고 뭐 황희찬이나 엄지성 같이 좀 빠른 선수들을 좀 투입을 한 거는 이 어떻게든 좀 공중볼을 좀 띄워서 이 머리로 좀 동점을 만들겠다. 그런 의도는 좀 충분히 엿보여져요. 하지만 이 또 아쉬운 거는 차라리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제 빼는 대신에 이 포지션을 원래 포지션으로 좀 옮겨서 뛰게 했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인 측면인데 이 만약에 이제 이겼다면 또 이제 좋은 용병술로 칭찬을 받았겠지만 그렇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내일 3차전입니다.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네. 내일 뭐 비기기만 해도 32강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월드컵이 이 48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조의 1, 2위 팀이 32강에 진출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3위 팀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이 몇 개 팀을 뽑아서 32강에 추가로 합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 32강 토너먼트는 확정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남아공에 패하면 머리가 너무나도 아파집니다. 이 3위, 다른 조 3위들과의 경쟁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물론 뭐 4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는 하긴 하지만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 32강 뭐 상대도 확인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위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 일단 우리가 멕시코에 패배를 하면서 조 1위를 할 가능성은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2, 3, 4만 남았는데 일단 2위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0: 생각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1: 네, 일단 비기기만 해도 32강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더라도
0: 네.
1: 사실은 경우에 다 따져봐서 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0: 갈 수는 있는데
1: 네.
0: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3위를 차지했네. 그럼 우리나라가 가겠네. 이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0: 그 북중미 월드컵 이 모든 조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확인을 하고 나서
1: 네.
0: 저 조의 3위는 몇
1: 아.
0: 점이고 이런 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몇 번째로 3위니까 32강 대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선수단 입장에서도 이 대진표가 늦게 나오면 전력 분석이라든가 뭐 이동해서 현지 적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2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남아공 어떤 팀인가요?
0: 아 굉장히 좀 재밌는 팀이긴 합니다.
1: 어떤 의미에서 재밌는 거예요?
0: 많은 준비가 안된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팀이라고 한다면 이 탄력이 굉장히 좋고 특유의 스피드가 있고 뭐 힘이 좋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이런 특징은 살아있는데 반해서 이 남아공 팀의 조직력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을 때도 그렇고요. 특히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카드 관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1: 아,
0: 그리고 이제
1: 그쵸.
0: 선수단 내부에서도 좀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남아공 선수단의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한번 우리가 남아공 감독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일단 이번 한국전에 이 중앙 미드필더인 모코에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이 선수가 황인범 선수 역할을 뭐 남아공에서 맡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경기 조율이라든가 뭐 흐름 이런 것들을 다좀 조율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빠져서 남아공 감독도 이거 정말 고민이 많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 모코에나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가 이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 시톨레 선수입니다.
1: 네.
0: 근데 이 시톨레 선수 어떤 선수냐? 멕시코전에서 1차전 멕시코전에서 수비 실책을 범해서 실점의 빌미를 내줬었고요. 그리고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 네.
0: 자, 남아공 감독이라면 이 황희범 선수 롤을 맡고 있던 우리 팀 에이스가 사라졌는데 대체 자원이 1차전에서 수비 실책하고 퇴장당한 선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1: 어떻게 해야 돼요?
0: 머리가 당연히 아프겠죠. 지금 남아공은 이런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선수단 구성에서도 이 휴고 브루스 감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이거 답이 안 나오겠는데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 구성 문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러면 기자님은
0: 네.
1: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뭐 괜찮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전 이제 마음속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1: 그러니까
0: 저도 이제
1: 남아공이
0: 월드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1승 제물로 꼽히는 팀들의 항상 발목 잡힌 적이 많거든요.
1: 아,
0: 예전에 뭐
1: 그래요?
0: 알제리한테도 그런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심은 금물이라는 이 전제를 좀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남아공
0: 네,
1: 선수들의
0: 지금
1: 지금
0: 예.
1: 상황이. 그런데 남아공이 혹시 축구를 거칠게 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0: 거친기보다는 좀 감정적이고 잘 흔들리는 경향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일단 이제 그 휴고 브로스 감독이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뭐이 거친 거와 감정적인 건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남아공 선수들의 공격을 보면 이 상대 선수들이 좀 수비적으로 나오면 공격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막 수비수들도 조금씩 올라오면 이 뒷공간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스피드 빠른 선수들이 침투를 해서 골을 넣는 게 가장 좀 유력한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공의 답답함을 이끌어내는 게 이번 경기에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1: 아니
0: 있습니다.
1: 제가 왜 거칠게 하는지를 여쭤봤냐면
0: 네.
1: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지금 옐로 카드 받고 경고 먹고 이런 선수가 있어요, 지금. 이격
0: 그렇습니다.
1: 이강인 백승호. 그래서
0: 네.
1: 특히 이강인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또 심판도 예전에 이강인한테 카드 내밀었던 심판이라면서요.
0: 네,
1: 그래서 제가
0: 그렇습니다.
1: 걱정되는 건 남아공이 좋아.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그냥 해보자. 네. 막 이렇게 경고 먹게끔 혹시 이렇게 할까 봐.
0: 그 거칠게.

0: 선수들은 경고가 한 장 있잖아요. 이 남아공전에서 한 장을 받으면 32강전은 못 뜁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고가 있는 선수들만 경고를 좀 조심하고 이제 남은 선수들은 어차피 이제 리셋이 되는 상황이니까 경고도 좀 감수하면서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초반 주도권 장악이 중요하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선제골? 네네.
0: 선제골은 사실 월드컵뿐만 아니라
1: 모든 경기에서
0: 중학교 반대항 축구대회에서도 선제골의 중요성은 굉장히
1: 맞아요.
0: 큽니다.
1: 맞습니다.
0: 예, 이거 역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선제골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이 네. 유독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해서 고전했다. 좀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0: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팀이 팀을 만난 게 네 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승 1무 2패거든요.
1: 예.
0: 이게 뭐 저는 뭐 사실 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지만 통계학적으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승 1무 2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프리카 팀에 유독 고전했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면 대부분 유럽에 가서 축구를 많이 배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팀들은 정말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이 적응 문제에서 좀 고전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이제 경기 시작하고 나서 빠르게 이 스타일을 적응하는 게 중요할 걸로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선수들 어떻게 좀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을까? 우리 기자님의 한번 전략을 들어볼게요. 먼저 손흥민 선수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0: 아, 이번에 손흥민 선수는 뭐 제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홍명보 감독의 의견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1: 홍명보 감독님이 아마 이 방송 못 들으실 거예요.
0: 아니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예.
1: 지금 바쁘셔가지고 예, 훈련 때문에
0: 네,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로 이번 경기에서는 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남아공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뒷공간과 스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아공 선수들이 뒷공간에 약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뒷공간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빠른 선수들이 이 파고 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 이 체코전의 스프린트 이 달리기 속도가 최고 한 34.2km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 정도면 거의 이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이 속도가.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은 역시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이 측면 공격수가 낫지 않을까. 여기서 또 기회를 창출하고 남아공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황인범과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 패스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0: 네, 사실 뭐 기분 좋은 기억만 좀 되짚자면 1차전 체코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이게 뭐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이거 예. 굉장히 어려운 거죠.
0: 네. 이게 정말 골 넣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와 이제 이강인 선수 아까 말씀드린 뒷공간과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파고들기 위해서는 이 황인범과 이강인이 중원에서 과감하게 이 찔러주는 패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상대의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좀 창의적인 패스가 이 두 선수 발끝에서 많이 나와야 이 손흥민 선수도 뭐 다른 공격수들도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선수팀 중에 카스트로프 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네네.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지금 감독님이 아껴두시는 건가요?
0: 아, 전략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체코와 멕시코는 남아공에 비해서 강한 팀인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약점이 측면 수비수인데 공격력이 좋아요. 대신에 수비력이 좀 비교적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전진을 하다 보니까 이 뒷공간을 쉽게 노출한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아공전에서는 아무래도 언젠가 뭐 어느 타이밍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아마 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홍명보 감독이 그 기자회견에서 기존 선발 라인업에서 한 두세 자리 정도는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1: 네, 전술도 많은 관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계속 3백 유지할지 네. 남아공 상대로 뭐 포백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0: 쓰리백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 축구에서 쓰리백과 포백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쓰리백이라고 수비적이다, 포백이라고 공격적이다, 이런 거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홍명보 감독은 쓰리백을 사용하되 이 쓰리백을 정말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 32강 진출
0: 네.
1: 할것 같습니다. 전제하고
0: 네.
1: 여쭤볼게요. 자, 16강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0: 아,
1: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0: 솔직히 말씀드려서
1: 네.
0: 저도 대본을 봤는데
1: 네.
0: 아 우리 슬라생 제작진분들께서
1: 넘어갔어요?
0: 야, 이 설레발이 정말 어마어마하시구나.
1: 아, 어떡하지? 우리 설레발 금지라고 그때 분명히
0: 네.
1: 말씀해 주셨는데
0: 아, 근데
1: 하지 말까요?
0: 긍정회로는 좀 좋습니다. 왜냐? 이 질문을 받고
1: 네.
0: 16강 상대 누굴지 찾아보고 왔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그 32강을 넘은
0: 네.
1: 넘어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0: 아, 근데 16강부터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16강 상대 그 우리나라가 이제 2위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대진표를
1: 네.
0: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이 후덜덜하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 네네.
0: 후보는 네덜란드고요. 두 번째 후보는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에 갔던 아프리카 최강팀 모로코고요. 남은 한 팀은 일본입니다.
1: 어이구야.
0: 어느 한 팀 사실 만만하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 그냥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면 일본이 제일 만만할 정도의 수준인데 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1: 네.
0: 오히려 이거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가 된다면 동아시아가 정말 난리가 나지 않을까
1: 지금
0: 조심스러운
1: 계속 경기가
0: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열리게 되죠.
0: 네, 그렇습니다.
1: 쭉 가도.
0: 예, 그 결국에는 몇 위로 이 토너먼트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A조 2위로 간다면 또 뭐 이제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1: 아,
0: 왔다
1: 그렇구나.
0: 갔다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좀 시청권을 위해서라도
1: 네.
0: 좀 2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오전에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1: 아니,
0: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일전 성사되면 오전에
0: 네.
1: 오전이지만 치맥 파티 될것 같습니다.
0: 아, 예. 뭐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다 이겨야죠.
1: 오전이지만 예. 뭐 시간대
0: 우리 국민들도
1: 상관없이.
0: 먹어서 이기자. 예,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만약에 32강 넘어서 16강 간다면
0: 네.
1: 지금 그 시나리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 만만치 않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에 대해 나라죠.
0: 아, 저는 이런 말 하면 조금 다들 오잉 하실 것 같은데
1: 네.
0: 일본이나 브라질이 괜찮을 것 같아요.
1: 브라질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그 브라질이 예전에 브라질이 좀 아니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1-4로 대패를 한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제가 느낀 점은 아, 브라질이라는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위축이 돼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만약에 좀 자신감과 그러니까 이제 뭐 위축되지 않고 100% 할 수 있다면 이 브라질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 뭐 일본이나 네덜란드 뭐 누가 올라오더라도 우리도 한번 해볼만
1: 그러니까.
0: 하지 않겠습니까? 토너먼트는
1: 좋아요.
0: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브라질 들어와. 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0: 네.
1: 내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몇대몇 승패 예상하십니까?
0: 좀 야비하게 두 가지만 두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야비하다니요. 예, 두 가지.
0: 1대 0 또는 3대 0으로 가겠습니다.
1: 승리.
0: 예, 승리. 무조건 승리.
1: 1대 0 승리 또는 3대 0 승리.
0: 예. 전반전에 골 넣으면 3대 0, 후반전이면 1대 0.
1: 지금까지 조성용 축구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오늘 SAT 정답은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이틀 전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억강구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동지이자 전우라며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라면서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사모였던 과거를 설명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다고 자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이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오직 당신만을 보고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엿새 만에 퇴원합니다. 장 대표 측은 병원에서 절차를 마치는 대로 퇴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오후 국회에 복귀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과 선거운동 기간 누적된 과로로 지난 18일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회 강연회에서 불필요하게 서두르다가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을 당 구성원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도 끝나고 급한 불 껐으니 느긋한 거냐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니라면서 피 흘리는 사람 없이 상처 입는 분을 최소화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료 수집을 한 뒤 회계검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면 다음 달 정도에는 실질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거고 이 냉정한 사실 앞에 지도부는 모두 겸손하고 성찰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못하고 있고 대의 선장이 돌릴 수 없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초반 15분만 공개된 훈련에는 선수단 28명 전원이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거라며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얻은 JTBC가 중계권료 일부를 미납해 한국 내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JTBC가 FIFA에 중계권료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TBS는 중계권 판매 난항 등으로 인해 JTBC가 재정난에 빠졌고 지난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한까지 미납분을 내지 않으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32강 결승 토너먼트부터 중계가 허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컵 중계권료 일부를 국제축구연맹 FIFA에 내지 못해 국내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JTBC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물론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까지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증시가 검은 화요일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1분 기준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95.06을 기록해 공식 발표가 시작된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의 장중 최고치는 95.48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높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코스피 200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안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인 전공정 시설과 패키징 공장 등 후공정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자산이 3천만 달러, 약 460억 원이 넘는 부자가 크게 늘고 특히 서울이 주요 도시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산정보 분석업체 알트라타는 현지 시간 22일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수가 1년간 14.4% 늘어 지난해 말 기준 55만 6,850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3천만 달러 넘는 자산가가 많은 세계 상위 12개 도시 중 서울은 6,220명으로 12위에 올랐고 그 수가 36.3% 늘어 증가율이 12개 도시 중 가장 컸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늑대개 여러 마리가 탈출해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서산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농가 사육장에서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했고 현재까지 8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마리 중 2마리는 성견이고 1마리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어린 개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오늘 오전 10시쯤 탈출한 늑대개 중 한 마리를 발견해 포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재배당 뒤 처음으로 재무담당 임원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안부패 수사 2부는 어제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자체 발행 과정과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K 경영진 등은 홈플러스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선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심전 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6도, 습도는 51%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8살 유치원 교사입니다. 남편과는 현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죠. 결혼 초반만 해도 저희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병원 가는 거며 유치원 행사 챙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제발 육아에 동참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애한테만 신경 쓰느라 자기를 찬밥 취급한다면서 섭섭했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도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사사건건 엇갈리다 보니 부부 사이의 대화는 뚝 끊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됐네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봐왔으니까요. 아이도 저를 훨씬 더 의지하고 제가 있어야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남편이 억지를 부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권만큼은 자기가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 문제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제가 애를 키우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까요? 남편의 고집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잘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아이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

0: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어요?
1: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이랑 기쁨도 커지긴 하지만
0: 네.
1: 동시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랑 경제적 책임도 크게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이 사연에서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친권과 양육권을 좀 분리하기를 원하는 남편 입장과 친권 양육권 분리하기 원하지 않는 사연자 입장 이거인 것 같거든요. 친권과 양육권 분리 가능한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친권자는 곧 양육자라고 생각하시는데
0: 네.
1: 사실 친권이랑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0: 네.
1: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0: 네.
1: 예를 들어 뭐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친권의 내용입니다. 반면
0: 네.
1: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친권은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고
0: 네.
1: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키우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친권이랑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0: 네.
1: 예를 들면 뭐 양육권은 아내, 친권은 남편과 아내 둘다 공동으로 귀속되게 정하는 것도 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1: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0: 그렇군요.
1: 네, 예를 들어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친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0: 네.
1: 자녀가 학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그리고 긴급 수술 등뭐 의료행위를 해야
0: 네.
1: 될때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친권자인 남편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0: 네.
1: 인해서 양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랑 그리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7살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리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 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엄마랑 살고 싶은지 아빠랑 살고 싶은지 이거 말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친권 양육권에 아이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될까요?
1: 네,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거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뭐 당사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정해야 할 정도로 법원이 좀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제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후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네.
1: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을 할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좀 추상적이긴 하나 뭐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입니다. 네,
0: 네.
1: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나이 그리고 일정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도 적극 반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 그리고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0: 네.
1: 네, 우리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시고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가 깊다는 점에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친권 양육권 이제 따로 이제 정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친권자, 다른 쪽이 양육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긴 한데요. 공동 양육도 가능하지 않나요?
1: 가능하긴 한데요.
0: 네.
1: 공동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혼하고 이렇게 공동 양육하는 것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고
0: 그렇긴
1: 그
0: 하죠.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애가 눈치만 볼 수도 있죠.
1: 네. 실제로 법원에서도 부모 사이 갈등이 극심하거나 협력이 어려운 경우에 당연히 이제 공동 양육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단독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친권 양육권자 정해졌다. 그러면은 다른 한쪽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연자분 부부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상대방은 양육자가 된 부모가 뭐 전부 부담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 부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남편의 주장처럼 양육자가 된 아내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0: 네.
1: 자녀의 양육비는 당연히

0: 당연히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 네.
0: 이는 뭐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의무입니다. 즉,
1: 네.
0: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거 남편이 양육비 얼마를 줘야 되나요?
0: 근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서 표준 양육비라는 것을 산정을 하는데요. 그
1: 네.
0: 다음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나눕니다.
1: 네.
0: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월 소득 500, 그리고 사연자분은 월 소득 200이니까 합산
1: 네.
0: 소득이 700만 원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를 따지면 남편의 소득 비율은 약 71%, 그리고
1: 네.
0: 아내의 소득 비율은 29%인데
1: 네.
0: 그러면 이제 표준 양육비 총액을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는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이를 기초로 하여서 여러 사정들 고려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친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주 양육자로 인정된다면 친권자도 아내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권자, 양육권자 누구로 지정하느냐, 그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연자분의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에 남편이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더 비가 잦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있죠.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계절, 식당이나 카페에 갈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우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우산꽂이에 있었던 내 우산이 사라졌거나 반대로 내 우산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 남의 우산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비슷한 우산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실제로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우산은 20만 원짜리 검은색 장 우산이었습니다. 여성은 내 것인 줄 착각했다면서 곧바로 돌려줬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했던 여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우리 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일부러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여성이 가져간 우산은 원래 자기 것과 겉모습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밥값도 정상적으로 다 계산하고 나갔죠.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들을 볼때 실수로 잘못 가져간 것일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왔다면 바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훔칠 마음 없이 단순한 착각으로 일어난 일까지 무조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PH1의 인생 영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강풍이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이 예고되고 있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 27도, 청주와 전주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특히 중부와 경북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5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따라 성수 쪽 가는 길에서는 현재 홍제램프에서 홍제문 터널까지 짧게 막힙니다.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중암동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반대쪽으로는 월릉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려 있습니다. 분당수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디고요. 한남대교 나와서는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길 반포 나들목 나와서 한남 나들목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그러나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 기간 60일 이후에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걸프 국가 순방을 하며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해서 불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부과를 검토한다는 발표 직후 나온 발언입니다.
3: These are, it's an international waterway.
4: No country is allowed to charge tolls or fees on an international waterway.
2: 루비오 장관은 걸프 지역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해 오만에도 사실상 견제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걸프 국가 대부분 원유와 LNG 수출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통행료 부과는 걸프국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방문하는데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드론 공격 등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물론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한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걸프국들의 불만 달래기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5: 이란 대리 세력들이 이라크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 영내 적대 행위와 분쟁을 끝낼 순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다뤄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1: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2: MOU에 담긴 3천억 달러 규모 이란 재건 기금에 걸프국들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거란 관측에는 먼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들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시키는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란과 오만 등 연안국과 미국, 해양업계와 협력해 필요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란이 전쟁 중에 폭격을 받은 주요 핵시설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난 적이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손상된 이란 핵시설에 대해 IAEA가 사찰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이자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지는 국가로서 기존의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란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박한 것입니다. 또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들은 틀렸다며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고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입원을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7: 네, 국회입니다.
6: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장고 끝에 오늘 사퇴를 발표했죠.
7: 네, 그렇습니다. 시점을 저울질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라고 운을 뗐고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르고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청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를 한참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8: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7: 네, 오늘 공개 회의에서는 개파색이 다른 최고위원들끼리 공개 충돌도 있었습니다. 강대구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 아쉬움을 표출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배의 선장이 둘일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친청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고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최고위를 끝으로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 등 정무직 당직자들도 일괄 사퇴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오는 27일 미국에서 돌아온 뒤 출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거로 보이는데요.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송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대표적인 친명 당권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 의원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 네, 보수 진영에서도 차기 권력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7: 네, 건강 악화로 병원 신세를 졌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0: 만인 오늘 퇴원해 곧바로 당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오후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인데 당 안팎의 거취 압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지 관심입니다.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과 접점을 늘리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아침 의원들 연구 모임에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싶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0: 네, 오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어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3: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를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여야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가 핵심인데 여야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결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7월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식 의장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1차 종합특검팀이 12선 비상계엄 당시에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수직 낙하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상승세입니다. 장중에 8,500선을 되찾으며 9,000선 탈환을 위한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주식시장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4: 네, 하루 사이 910포인트 떨어진 코스피가 역대급 낙폭 후유증을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는 어제보다 1.86% 오른 8,356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8,500선까지 회복했지만 지금은 8,400 후반에서 8,500 사이로 오가며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12% 이상 급락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오름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7%가 넘는 상승세에 힘입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3% 오른 905.13으로 개장해 현재도 900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전 한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95.6을 기록했는데 공식 발표가 시작된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코스피 200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미 증시에서 AI, 반도체주 매도 확대 움직임이 국내 주식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2원 내린 1534.9원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1540선을 위협했던 환율은 당국 개입 경계심이 커지면서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이란 간 협상 진전 움직임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 회복 조짐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08달러로 전장보다 1.05% 하락했습니다. 또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21달러로 0.88% 내렸습니다.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이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월

0: 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파로 석 달 가까이 떨어지던 강남 집값이 연초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의 억대 성과급과 주식시장에서 불어난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양상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하자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119제곱미터가 최근 4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전날인 지난 5월 9일 체결된 매매가가 40억 원 밑이었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3: 나중에 이제 적금부터 계속 계약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4: 강남 민중 개선입니다.
3: 찾는 분들이 있고 계약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죠.
2: 금매물 출회 여파로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준 마이너스였던 올해 누적 변동률은 현재 플러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2월 초 100을 기준으로 집값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98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0을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핵심 지역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억누른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마저 커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예견되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핵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정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 대상인 보유세 중과세 대상을 2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주택 규모를 줄이게 유도해 매물 출회를 끌어낼 수 있지만 과연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 회의적 시각이 크고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5: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들, 뭐 강남권 주요 지역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위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부분에서 이제 조세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2: 부동산 표심이 확인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정부가 세제 강화를 강력히 공언하면서 곧 발표될 구체적인 조정 방식과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젯밤 중부전선 인근에서 북한군 한 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합참은 즉시 현장에 병력을 보냈고요. 상황을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확보한 신병의 신원과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이제 신병 확보가 되면서 중부전선 일대에 살짝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었는데요.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또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용인에 짓기로 한 단지를 이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김용범 실장의 발언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6: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충청 등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 실장은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이들 기업과 정부 부처 사이에 다음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도, 용인, 평택 등 수도권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수도권은 이미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에 추가로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호황은 적당한 수준으로 가거나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며 20, 30대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담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선 국민의 아쉬움, 불안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세제나 주택 등 정책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놓고선 지역 맘카페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정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엔 게으른 관찰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주택 공급 부족의 여파와 함께 역대급 기업 실적과 호황에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어려운 국면이라며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부 혐의를 받았던 이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법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로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역구 경로당 행사를 열어서 TV 같은 어떤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제 최종 책임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요. 이와 함께 당선 무효형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제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상고 기각을 해서 오늘 이제 2심으로 돌아가면서 무죄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 중계권료 일부를 국제축구연맹에 못 내서 국내 중계가 중단될 수 있는 언론 일본에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 JTBC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입장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물론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까지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일본 TBS는 JTBC가 중계권료 일부를 내지 못했고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드컵 경기 중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초반 15분만 공개된 훈련에는 선수단 28명 전원이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도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도 된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거라며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말 듣고 오시죠.
7: 지금 만약에 우리가 비교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한 두세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예상한 대로 A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는 남은 체코와의 경기에 2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상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8: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꺾고 2연승을 달리며 이미 A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남은 체코와의 경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경기가 됐는데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줘야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체코전에 2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은 결장하고 주전 투톱 히메네스와 퀴뇨네스도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우리가 남아공에 덜미를 잡히면 A조 최하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합니다. 다행히 몬테레이에서 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9: 네, 그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10: 서로
9: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해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이겨내야죠. 근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죠.
8: 8년 전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에 16강 무대를 밟은 멕시코.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덕을 바라지 않고 자력으로 32강행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 네. 결국은 연임 도전 공식화한 거죠.
2: 실제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 사퇴하는 것은 연임 도전을 시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상의 출마 선언까지 봤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요. 서로 계파 갈등이 굉장히 좀 격화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저는 뜻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출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계파 갈등이나 이런 지역적인 싸움들은 저도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청 대 친명 구도를 좀 경계한 걸까요? 나도 친명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3: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뭐 친청, 친명 이런 내부 싸움은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시 대표에 재선임되기 위해서 대표직에 도전하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예. 걱정이 많은 거죠.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에 다시 당선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타격을 줄 사람이다. 이런 그 걱정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는 거고 표를 얻겠다고 나온 것인데 그게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에 이 계파 갈등 내지는 세력 다툼이 아주 치열하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1: 예.
3: 사실 우리 당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당에서 당대표 선거할 때 대통령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것을 경계해 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결단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정청래 대표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듯하는 메시지를 내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2: 부부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저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그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파 갈등이나 이러한 싸움이 없었을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요.
1: 예.
2: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그리고 문제점들이 혹속히 드러나게 되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당의 실수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그러니까 사퇴를 하면서 뭐 냈던 메시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본인도 바란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해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날 한남동 관저에서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또 송영길 대표가 어제
5: 예.
4: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1: 박지원 민주당
4: 전당대회 관계는 얘기 안 했느냐.

0: 예.
1: 그랬더니 전당대회 관계 얘기를 했고 자기가 삼자구도로 갔어.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투표에서
0: 예.
1: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잘하라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3자
0: 예.
1: 구도로 친명을 단일화시키고 또 결선투표에서 단일화하겠다
0: 예.
1: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만약 그러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2: 네, 송영길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들려줬는데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언론에 흘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박지원 의원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뭐 그 내용은 당연히 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2: 예.
3: 굉장히 금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이 딴 게 아니고
2: 예.
3: 지금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여기에 그 양자가 지금 이른바 친청 친명 관계로 요즘은 또 뭐 하여튼 문 무슨 뭐 해가지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 저 그
2: 예.
3: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계파 갈등이 그것을 당연히 그 수면 위로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송영길 그 전 대표가 그 자기가 나가서 이 3자구도로 만들고 나중에 김민석 총리가 당선되도록 돕겠다라고 했더니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 대통령한테 뭐 아주 그 측근이라는 사실을 과시한
2: 예.
3: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안 되면 민주당이 좀 조용해지겠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은 지금 이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오히려 알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굴러간다면 민주당 내가 지금 아까 그냥 정청래 대표가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전쟁터 비슷하게 바뀌지 않을까.
2: 예.
3: 대통령한테 가서 나는 이 친명들을 단일화하는 불쏘시개가 되겠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도록 이렇게 돕겠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더라.
2: 예.
3: 그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경우에 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한 이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 2년 차인데 여기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당원들의 그 마음도 그렇게 갈 텐데도
2: 네.
3: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까지 해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서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반면에 정청래 대표가 저런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도 대표에 출마하겠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2: 예.
3: 그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 여당이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당대회 끝나면 당이 쪼개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2: 네.
3: 들죠.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2: 어쨌든 지금 얘기 흘러나오는 걸 보면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네요.
4: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까지는 안 하셨지만
2: 예.
4: 내부적으로는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2: 사실상 선언.
4: 사실상 선언이라고 볼 수도
2: 예.
4: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게
2: 예.
4: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2: 예.
4: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께서의 해석은 일종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지 대통령께서의 의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사실 뭘 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들
2: 예.
4: 하라 말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석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통의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과 구도입니다.
2: 예.
4: 그러나 지금 인물로는 이미 모두가 당대표급 정치인이고 그렇다면 구도 싸움인데 구도 싸움에서 어떻게든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저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크게 이렇게

0: 신청 반청으로만 나눌 부분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 지금 근데
0: 싶습니다.
1: 그래픽 보면 일단 지금 구도상으로는 친청 그리고 반청 두명 이렇게 되면은 결선 투표제잖아요.
0: 예.
1: 그러면 결선에 누가 올라가든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 구도만 보면 얼핏 계산했을 때는 저 반청 쪽이 유리한 건가? 뭐 이런 계산도
0: 뭐,
1: 가능하거든요.
0: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1: 예.
0: 결선 투표제고,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석의 의석을, 그러니까
1: 예.
0: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구도 싸움으로 갔을 때는 한쪽으로 몰려가는 표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전당대회를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결국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당대표가 누군지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잘 어필하는 것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그 지점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상당히 추켜세우는 발언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단일화, 뭐 불쏘시개를 위해서 나간다, 페이스메이커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막상 선거 시작되면 누구나 1등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내세우는 사람은 김민석 총리라는
1: 예.
2: 것이 일각에 굳어져 있고 이에 대항하는 현재의 당대표이자 세력을 많이 확보한 정청래 현 대표
1: 네.
2: 둘이서 붙을 거라는 이 상황이고 송영길 의원은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름대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출마하는 이유는 친명을 단일화시키고 또 김민석을 돕겠다 하는 그 틈새 시장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분이 뭐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예.
2: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뭐
0: 사실 저는
1: 네,
0: 뭐 송영길 대표를
1: 말씀하십시오.
0: 페이스메이커 형태로 보지는 않았으면
1: 예.
0: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도 과거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내셨고요. 그때 당시에도 3자 구도에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던 저력이 있는
1: 그리고
0: 분입니다.
1: 최다선이잖아요, 또.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박지원 의원님만 말씀처럼 선거에 일단 돌입하게 되면 누구나 1등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많이 개입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개입시키고 싶은 것과 개입을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나눠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든 정부를 뒷받침할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인 것이지 이렇게 당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1: 네,
0: 싶습니다.
1: 그러나 뒷받침할 사람이 누군지는 좀 명확하지 않냐, 뭐 이런
0: 당연하죠.
1: 메시지는 내고 있는 거다.
0: 흔들면 안
1: 네,
0: 되는 거
1: 흔들면 안
0: 아니겠습니까?
1: 된다.
0: 네.
1: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셨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진보 지지층의 큰 스피커죠. 김어준 씨는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4: 김어준
3: 아니고
4: 유튜버입니다.
3: 그런데도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1: 최근에 뭐 민정수석 임명도 그렇고요.
0: 예.
1: 코어가 빠졌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빠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어느 정도 좀 맞는 분석 같으세요?
0: 실제 지방선거를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1: 예.
0: 지방선거 이후에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문제지만 결국 정부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나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집안 싸움하는 것 같고 본인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것 같으니까
1: 예.
0: 진보 지지층이나 코어 지지층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진보적인 아젠다를 먼저 정책적으로 치고 나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사실 당에서도 빠르게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부분 때문에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일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이 좀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어쨌든 전당대회에

0: 서막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뭐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퇴원을 했더라고요.
1: 예, 저도 어제
0: 예.
1: 그 방송 마치고 문병을 갔었는데요.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더 이상 병원에 있을 만큼 이 한가한때가 아니고 굉장히
0: 예.
1: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내일 또 우리 최고회의가 있기 때문에 최고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지금
0: 아, 내일 최고위는 참석을 하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0: 예.
1: 이제 당 전반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최소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무리하더라도 퇴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0: 오늘 오후에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 사퇴 압박이 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취와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1: 근데 지금까지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봐서는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정동 대표를 만나서 현재 상황이 이게 이제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면이야 과연 지방선거가 그 패배한 것이냐 또좀 선전한 것이냐 또 당대표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다투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당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되어서 대표직을 수행하지 마라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해명하고 또는 그 논쟁을 벌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당과 당대표의 어떤 노선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것은 수정도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0: 예.
1: 리더십을 회복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뭐 그것이 이 성공하면 당대표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이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 사실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0: 예.
1: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달라고 제가 또 나름대로 요청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또 행동에 옮길지는 좀 아직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어제 병문안 가셔서 이런 지금 하신 얘기를 직접 본인에게 했고,
1: 네.
0: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1: 뭐잘 알겠다고 하죠, 당연히.
0: 그냥
1: 예,
0: 잘하겠다,
1: 그렇습니다.
0: 단답을 들으신 건가요?
1: 그래서
0: 예.
1: 사실 이
0: 예.
1: 상황에서 이제 그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질문하실 것이 사퇴할 거냐 말 거냐, 당대표 사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0: 네.
1: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대표 개인의 어떤 뭐 총선 지방선거에서 책임 문제라면 사실 최고위원들이 판단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당 전체의 노선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당의 운명이 저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당대표의 사퇴는 오히려 그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옹호하는 분들까지 우리 그 현재 상황을 놓고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과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그 진로를 정하자. 그리고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자. 그리고 그 총의가 어느 정도 모이고 드러난다면 그에 맞춰서 최고위원들이 거취를 정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마치 최고위원 지금 서너 명이 모여서 그냥 사퇴를 하고 당대표를 다시 또 끌어내리는 이런 방식은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하지도 않고 또 우리 지금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래서
0: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만 합을 맞추면 최고위원이 이제 4명, 지명직 중에 4명이 사퇴하게 되니까 지도부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1: 네.
0: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답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이는 방식은 그럼 의원총회에서 무슨 어느 정도 의견이 맞춰지면 최고위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0만 당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0: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당원들 아주 유력한 당원이고 당원들의 뜻을 많이 받아서 그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1: 예.
0: 그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과정에서 뭐 현실적으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1: 전당원 투표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0: 그것조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당원들의 뜻, 또 지지자들의 뜻을 확인할 것인지까지도
1: 예.
0: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0: 네.
1: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조금 전에 했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해 있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2: 선관위에 대해서는
3: 한동훈
2: 이렇게
3: 무소속
2: 생각합니다.
3: 의원입니다.
2: 이 정도 무능은 부패입니다.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 보수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4: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토크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고맙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싶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을 보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제 뭐 악수도 하고 저렇게 뭐 축사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상당히 오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겨주는 사람이 효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싸우는 사람은 누구고 이겨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5: 잘 싸운 사람은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에 필요한 것은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1: 장동혁
5: 같은데,
1: 대표일까요? 한동훈 의원일까요? 여러 가지
5: 뭐
1: 해석이 있는 것
5: 두
1: 같습니다.
5: 분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잘 싸우는 것 같지만 국민들께 신뢰가지 않는 멘트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앞으로 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 검증을 더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 당대표 하실 때에는 굉장한 투사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와의 전쟁에서는 크게 승기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갈라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서울시장에 이겨왔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에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부산 북갑에서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의적인 멘트가 들어가 있고 본인을 어필하는 것에 대한 멘트가 들어가 있지만 크게 신뢰를 주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의원도 이번에 북구갑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5: 그렇습니다.
1: 이겨주는 사람에 같이 들어간다.
5: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해석이셨고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거는 이제 어제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국민의힘 토론회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참석을 한 건데 흡사 국민의힘 의원처럼 보였습니다. 무소속이지만.
0: 뭐 지금 무소속이지만
1: 예.
0: 언젠가는 함께할 사람이다라고 대부분의 우리 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본인도 또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그 자체가 함께 토론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일종의 좀 심리적 복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뭐 어쨌든 이
1: 예.
0: 저 스스로가 뭐 장강에 비유하고 했지만 물론 뭐 아직도 우여곡절이 좀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그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저 지금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해서 심리적 거리가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른바 뭐 공한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동훈 의원의 상당히 좀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요즘 좀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법안 발의에도 같이 하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0: 어쨌든 그런 부분은
1: 예.
0: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또는
1: 예.
0: 분위기인데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그 상당히 그 어려운 선거를 해치고 나온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또 다른 면모를 많은 분들이 또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한동훈 의원께서 또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 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 못 벗으면 국민의힘에서 합류를 하더라도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권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마지막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한 것은 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본인은 반대하고 있고 예.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더라도 그 문제는 끝까지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결을 먼저 하셔야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1: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국민의힘 행사에 와서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저 모습 병상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5: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예. 장동혁 대표라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어차피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전혀 저희는 뭐 타격은 없고요.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본인을 반대하는 그룹이라고 평가받는 두 분이 국민의힘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퇴원이 빨라진 것 아닌가 하는 해석까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 퇴원도 빨라지고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할지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4: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0: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1: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남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5에서 10mm, 이외 경남 남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안성분기점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곡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광교터널부터 5km 정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2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났고요. 창원 방향은 진남터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으로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우리는 가끔 그렇게 믿습니다. 무서운 일은 늘 멀리, 화면 속 어딘가에서만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 화면이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늘 지나치던 그 자리. 한 사람이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줄곧 곁에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동네까지 온 마약, 그리고 그걸 쫓는 또 하나의 눈. 6월 24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 만들어드리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마약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나 혹은 미국이나 해외 뭐 동남아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0: 마약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없애버리고요. 그냥 아이들의 미래를 죽인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보여진 이상한 영상, 마치 마비된 듯한 길에 서 있는 마약 투약자의 영상이 화제가 됐죠. 알고 보니 흔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필라델피아나 이런 지역에서 보였던 펜타닐 중독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그게 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정부가 나서서 AI로 이거 촘촘하게 24시간 감시해서 막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숨겨질까요? 막아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그 풍경 AI에게 정리시켜봤습니다. 에어가 알려줄 겁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2만 3천. 지난해 한 해 동안 마약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 붙잡힌 사람이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로 치면 6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밥 먹고 잠드는 그 하루 동안 어딘가에선 60명 넘는 사람이 마약으로 붙잡혔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만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 사흘. 마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골라내는데 예전에 사람이 손으로 2주, 3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올해 안에 AI를 들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일이 사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에 두세 번 보던 걸 이제 365일 내내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쫓는 쪽이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 숫자, 넉 달. 요즘 거리에 도는 에토미데이트라는 마약. 이게 법으로 마약이 된 건 올해 2월입니다. 넉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거리에 돌아다녀도 막을 법이 없었습니다. 쫓는 기술이 빨라지는 만큼 숨는 쪽도 늘 한 발 앞서 새 이름을 답니다.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지난 21일 한낮에 수원. 늘 버스를 기다리던 그 정류장에 한 사람이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112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경찰이 영상을 알아챈 지 3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보는 눈이 있는 시대,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던 장면이 우리 동네 한복판이었던 순간입니다. 두 번째 장면, 강남 신논현역. 길에 쓰러진 한 사람의 쇼핑백에서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수술실에 있어야 할 약이 어쩌다 길바닥까지 흘러나온 걸까요? 치료에 쓰는 약과 거리의 마약, 그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 지금 이 순간. 한쪽에선 AI가 1년 내내 거리를 들여다보고 다른 한쪽에선 또 새로운 이름의 마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 어느 골목과 어느 교실에 그 약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쫓는 쪽도 숨는 쪽도 점점 똑똑해지는 사이 마약은 점점 더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쫓는 기술은 이렇게 빨라지는데 마약은 왜 자꾸 더 가까이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와, 에어의 브리핑 잘 들으셨습니까? 하루에 60명 넘게 붙잡히고 있고 또 그걸 쫓는데 AI까지 나섰습니다. 뭐 AI보다 더한 거라도 나서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마이크 시간에는요. 마약을 평생 마약과 싸운 전쟁해온 분입니다. 마약 검사로 더 유명하죠. 김희준 변호사 연결해서 온마이크 시간에 이 실체가 뭔지, 우리도 길거리에서 마약에 중독돼서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인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까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간에 들을 뉴스들 짧게 정리해드리죠. 양치질 뉴스 만나고 옵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MSCI는 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화 환전 문제였는데요. 원화가 한국 밖 외환 시장에서는 실물을 주고받는 결제가 안 되고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재개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새 감시 규정의 운영 부담을 느낀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신흥국 지수에 들어간 뒤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엔 명단에서 빠진 적도 있어 이번 불발로 선진국 승격의 문턱이 다시 한번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충청권의 수백조 원대 반도체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입니다. 호남과 충청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모리 생산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함께 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고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영화 실미도 제작사에 자막 수정과 유족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제작사인 시네마 서비스에 공문을 보내 영화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했지만 진실화해위 보고서상 사형수나 무기수는 없었고 대다수가 일반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 오해는 1971년 공작원들이 섬을 탈출한 직후 군 당국이 사실을 은폐하며 거짓 발표를 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공작원들은 특수범죄자, 간첩, 사형수, 무기수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요구해온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버격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11월 만기 예정이었지만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5개월 일찍 사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24년 5월 압구정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같은 날 김 씨는 멜론 누적 스트리밍 50억 회를 달성해 골드클럽에 6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출소 소식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 댓글이 다수였지만 음원 성과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어 여론은 당분간 엇갈릴 전망입니다. 월드컵 최다골 메시, 6개 대회 연속 골 호날두, 두 라이벌이 나란히 새 역사를 썼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23일 오스트리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두 골을 넣어 2-0 승리를 이끌며 월드컵 통산 18골로 클로제의 16골을 넘어 역대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다 출전과 최다 승, 최다 출전 시간까지 1위에 오른 메시는 1차전 해트트릭을 포함해 5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24일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꺾는 길목에서 두 골을 터뜨려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사상 첫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통산 10골을 채운 호날두는 흑표범 에우제비우의 9골을 넘어 포르투갈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 1위에도 단독으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0: 네, 양치질 뉴스 함께 들었고요. 아유, 뭐 반도체 투자는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AI 상황을 보면 이 호황도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 보면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네, 하루하루를 보지 말고 내 가치관과 내 투자의 목표와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축구 못하는데 축구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고요. 축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축구해서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범위선까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 타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메인 토크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여다봐야 될 주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21일 SNS에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 영상이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낮인데요. 허리를 푹 숙이고 있고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남성.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예,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해외에 마약을 마구 유통하는 거리에서 보이던 풍경이 우리 동네에서 보였다니 라고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마약을 잡겠다고 정부는 여러 가지 무기를 꺼내들었는데요. 그중에 AI를 꺼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잘 막아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약이요 여러분? 마귀할 때, 악마할 때 마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마비시키다, 마취하다의 마자입니다. 고통을 줄이겠다고 만든 약인데요.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검사 시절부터 마약 사건 정말 열심히 다루셨고요. 지금은 변호사로 마약을 막는 일에도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김희준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사실은 이 마약 그러면 뭐 조직폭력배나 특정 부류의 일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다뤄줬고요. 근데 사실 검사 시절부터 마약 검사로 이름을 알리시면서 많은 수사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고 그동안 어떤 사건들 보셨습니까?
2: 지금은 이제 뭐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0: 네.
2: 우리가 불과 뭐 이게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뽕쟁이라고 불리워지는 전형적인 이제 마약 사범들끼리만 마약 거래가 됐는데
0: 네.
2: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0: 예.
2: 특히 일반인들, 특히 뭐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마약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0: 예. 기억나는 게요. 뭐 인천의 한 고등학생들이 마약 거의 중간 유통책이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거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좀 그런 사례가 다뤄지는데 실제 청소년들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2: 맞습니다. 지금 10대 청소년 그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동안 24배가 늘었거든요.
0: 아이고.
2: 그리고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주된 그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였는데
0: 네.
2: 지금 10대하고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극히만 연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0: 예.
2: 몇 년 전에는 창원에 있는 그 지역에서 뭐 고등학교 학생이
0: 네.
2: 텔레그램 마약방에 그 총 그 지휘책으로
0: 예.
2: 접하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성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점조직으로 마약 조직을 운영을 했던 거죠.
0: 와,
2: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0: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뻗치기도 하고 어린 아이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취하기도 하는 것, 이 범죄 조직이 좀 의도적으로 청소년 계층을 노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2: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마약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스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프랑스가 왜 16세 이하는 지금 SNS 금지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흔히 좀비, 마약 좀비, 뭐 펜타닐 좀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영상인데 아 이게 지금 수원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마치 이제 그 사람의 모양이 뭐 척추가 고장난 것처럼 등을 뭐 기괴하게 굽히고 뭐 팔을 흐느적거려서 우리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좀비 거리
0: 네.
2: 그게 뭐 연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0: 맞아요.
2: 흔히 일반인들은 이게 펜타닐을 투약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2: 근데 정작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 필로폰으로 나왔거든요.
0: 예.
2: 그래서 사실 이게 펜타닐하고 필로폰은 좀 약간 다른 성분의 약이에요.
0: 예, 뭔가요?
2: 네, 같은 마약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 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이 되는데 펜타닐은 마약에 속합니다.
0: 아,
2: 쉽게 말하면 이제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죠.
0: 예.
2: 그래서 다운 계열의 마약이고요, 업계제라고 하는데.
0: 네.
2: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업계열의 마약입니다.
0: 아,
2: 강력한 흥분제죠.
0: 환각을 막 일으켜서 사람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네요.
2: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필로폰을 투약을 하고 마치 펜타닐을 투약한 것처럼
0: 네.
2: 뭐 척추가 고장난 것처럼 등을 기괴하게 굽히는 좀비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은데
0: 네.
2: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너무 과다 투약을 해가지고
0: 아,
2: 뇌의 운동 제어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른 겁니다. 그렇기
0: 예.
2: 때문에 약물의 종류는 달랐지만은 뇌가 망가져서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0: 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김희준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관련된 약으로는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뭐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이 영상 하나로 이 투약자가 잡혔고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2: 네네.
0: 그냥 영상만 이렇게 찍어도 신고가 되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2: 예, 수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일 때는
0: 네.
2: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0: 아, 네.
2: 이걸 이제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0: 네.
2: 꼭 뭐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0: 예.
2: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0: 네.
2: 뭐 기괴한 행동이 담긴 영상
0: 그렇죠.
2: 자체가 보여진다면은 이건 이제 범죄의 강력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긴급하게 체포를 해서 확대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0: 예.
2: 이런 상황은 사실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0: 맞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불빛으로 재배를 하는 영상, 물론 뭐 정상적인 식물 재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이상하다, 뭐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할 때는 영상을 찍어서도 제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공동체 노력의 한 방법일 거예요. 물론 무고한 분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2: 일단은 그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예,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0: 예.
2: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뭐 공연 음란죄라든가 그런 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0: 네.
2: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연 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예.
2: 왜냐하면 공연 음란죄라는 것은 이제 음란한 행위.
0: 예.
2: 즉 이제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건 사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0: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투약 혐의 처벌 받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마약 유통에도 관여를 했다 하면은
0: 예.
2: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뭐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강력한 처벌이 무서워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은 처벌보다도 또 재활과 여러 가지 지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찬찬히 물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네. 일이요. 이 의약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흔히 많이 알려졌죠. 이제는 뭐 프로포폴 같은 거라든지 이 사람의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또 원래의 관리 기준에 맞추지 않은 방식으로 갖고 있다가 들통이 났어요.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 건가라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예,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검사 시절에 최초로 수사로 해서
0: 네.
2: 마약류로 지정시킨 약물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2: 예.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이 사실 우리가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 5남용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약물인데
0: 맞습니다.
2: 예, 요즘 이제 프로포폴을 이용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최근에 이제 서울 그 한 복판에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0: 네.
2: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쓰러진 여성이 발견이 됐잖아요.
0: 맞아요.
2: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프로포폴은 이제 의료용 마약류이기 때문에
0: 네.
2: 사실 병원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0: 네.
2: 그러니 병원에서 이제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병원 측의 묵인에 의해서
0: 네.
2: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예.
2: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0: 예.
2: 사실 이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0: 이게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도 네. 많이 다루셨겠지만 발견해서 처벌하고 심지어는 프로포폴도 지금 김희준 그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 마약류 지정해서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2: 네.
0: 또 그러면은 애토미데이트 이거는 심지어는 네.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담배처럼 교묘하게 숨고 이게 잡으면 도망가고 잡으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왜 이렇게 새롭게 생깁니까?
2: 맞습니다. 이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뭐 식약처의 모니터링 같은 것도 강화가 되니까
0: 네.
2: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물을 찾게 되는 거죠.
0: 예.
2: 그게 바로 이제 애토미데이트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제 애토미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 예.
2: 이걸 마치 이제 프로포폴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오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0: 풍선 효과입니다.
2: 그래서 예, 현재 이제 애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0: 아니 이거는 뭐 저희가 이런 지금 현상을 막 여쭤보기 전에 또 궁금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일탈로 찾아다니면서 뭐 이거를 투약하거나 범죄 행위입니다. 이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시는 분들 말고 본인이 모르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2: 예.
0: 이런 경우가 더 무섭거든요. 지난번에 왜 그 수험생들 뭐 학원가에서 음료수라고 나눠줬는데 마약 성분 들어있었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런 사례처럼 뭐 데이트라고 표현해도 안 되겠네요. 여성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거나 혹은 뭐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라도요. 이런 것들이 무섭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투약자로 범죄자로 신고가 될까봐 숨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2: 맞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0: 네.
2: 특히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악용이 되고 있는 약물이 GHB라는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그런 마약입니다.
0: 예.
2: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사실 검사 시절에 최초로 수사를 해서 마약류로 지정시킨 약물이거든요.
0: 와, 대단한 활약을 하셨네요, 진짜.
2: 예. 근데 이제 물뽕 GHB고 물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기보다는 여성들한테 몰래 음료라든가 술 같은 데 타서 먹이는 그런 위험한 약물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퇴학을 당했을 때는 본인은 이제 기억을 못 하거든요.
0: 예.
2: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뭐 성폭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0: 네.
2: 나중에

0: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뭐 요즘 다 인지가 돼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줬는데 그걸 내 몸속에 집어넣는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방 중요하고 당했어도 즉각 수사기관이나 법률가 변호사들 찾아가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대처를 하셔야죠. 이거 내가 처벌받을 거 아닌가 하고 숨겼다가는 정말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써서 이거 더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고 해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1: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사실 뭐 지금까지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쌓이는 수억 건의 처방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속의 사각 지대가 존재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AI를 도입하게 되면은 뭐 이상 징후, 특정 병원에서 뭐 처방량이 급증을 한다든가,
0: 네.
1: 한 환자가 하루에 여러 병원을 뭐 도는 쇼핑하는 행위,
0: 예.
1: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낼 수가
0: 아,
1: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 예.
1: 특히 이제 의료용 마약류의 1차 관문을 잠그는데 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이게 사실은 개개인의 SNS나 소통은 국가가 함부로 감시하거나 검열할 수 없는 아주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만,
1: 네.
0: 아니 마약 같은 은어나 이런 걸로 도는 거 청소년들한테 위험한데 그런 건좀 SNS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AI로 모니터링해서 좀 막거나 그럴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
1: 예, 요즘은 이제 AI 기술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마약류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걸 뭐 필로폰이면 필로폰, 무슨 뭐 대마면 대마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새로운 그 은어를 사용을 하면서 마약을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새로 만들어지는 은어들을 그때그때마다 탐지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뭐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0: SNS에서 활약하고 있는 AI 마약 수사관이 그런 거다 잡아내서 정말 선량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앞서도 해주셨다시피
1: 예.
0: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에 새로운 거 나오면 발견해서 막고 지정하고 수사하고 하셨는데 또더 독하고 더 은밀하고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도 좀 경계해야 될것 같아요.
1: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0: 네.
1: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드러그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 아,
1: 그
0: 네.
1: 사람들은 이제 신종 마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0: 예.
1: 그 목표 자체가 그 마약의 감정 기법에는 걸리지 않고 효과는 훨씬 더 올리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마약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화학 구조를 미세하게 바꿔가지고
0: 예.
1: 변종을 만들어서 기존의 이제 간이 마약 검사 키트로는 성분 검출이 잘안 되는
0: 예.
1: 그런 마약류를 만들어내고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진화하는 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 간에 끊임없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간격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0: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청취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 당국자분들도 저희 YTN 라디오 뉴스는 많이 들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밝혀지지도 않고 검출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요. 저는 당연히 아주 변호사님처럼 유능한 마약 수사 전담 인력들이 존재하고 범인들을 다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은 사람도 없고 이게 전담 조직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인데 사실인가요?
1: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마약 범죄라는 게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이 거래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마약을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주문하면은 거의 뭐 30분 이내에 받아볼 수가
0: 와,
1: 있습니다.
0: 이게
1: 예,
0: 말이 안
1: 몇년
0: 되네요.
1: 전에 예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주문을 했는데
0: 네.
1: 30분 만에 받아봐가지고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투약한 사건까지 발생을
0: 이게
1: 했었거든요.
0: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참.
1: 예,
0: 이거.
1: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 매년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0: 네.
1: 마약류 검사를 해요. 역학조사를
0: 아,
1: 하는데
0: 네네.
1: 그게 5년 연속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0: 아, 이딴 소리네요.
1: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깊숙이 마약류가 침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경찰서 등에는 마약을 단속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일반 형사들이 뭐 다른 강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냥 마약 사범을 곁가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앞서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1: 네.
0: 미국의 이른바 DEA.

0: LA 마약 수사청이 좀 유명하잖아요. 드라마, 영화로도 많이
1: 맞습니다.
0: 나오고 보니까 무조건 뭐 카르텔하고 전쟁하고 마약범 잡는 것뿐만 아니라
1: 네.
0: 재활, 예방, 뭐 정보, 조사 아주 종합적인 기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요?
1: 저는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DEA 같은 이제 마약청이 만들어야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이제 마약청은 이제 마약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방부터 수사, 치료 재활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0: 네.
1: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0: 전문 기구네요. 네.
1: 맞습니다.
0: 네.
1: 예, 그런 기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고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여러분, 마약 투약한 사람 잡아서 처벌하고 전과자 만들고 또 중간 유통책 혹은 뭐 범죄자들 잡아서 쳐놓고 해도 계속 드러그 디자이너, 저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계속 법망을 피합니다. 이거 대응하려면 전담 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그냥 이미 이제 검사 그만두시고 변호사시니까요.
1: 네.
0: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마약 전담 인력 수준에서 현재 상황 대처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셔야 듣는 분들이 경각심 가지실 것 같아요.
1: 지금 현재 그 대응 체계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예, 뭐 정부에서도 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저는 이제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범하고 공급 사범을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단순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0: 맞습니다.
1: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이제 엄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0: 맞습니다.
1: 이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수사와 수사 단속과 치료 재활이 있는데
0: 네.
1: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0: 네.
1: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0: 그게
1: 때문에
0: 가장 좋죠.
1: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김희준 변호사님이 한 1,000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스갯소리인데요. 아,
1: 예.
0: 정말 DA 만들면 책임지셔야 될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방송 정말 권력 있으신 분이 듣고 계시면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모든 원칙도 미국의 사례 좋지만, 아, 10대 청소년들, 특히 청년 세대들, 지금 소통의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교육부에서도 교육을 좀 하고
1: 네네.
0: 학생들한테 마약
1: 네.
0: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기본 가치관 여러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뭐랄까요? 적극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전담 기구예요, 답은.
1: 맞습니다. 네.
0: 교육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1: 지금 마약 예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0: 네.
1: 여전히 이제 마약 예방 교육과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약에 집중을 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뭐
0: 예.
1: 중독성 약물 프로그램 안에 마약 교육이 뭐 두세 시간 정도 들어있는 정도에
0: 아,
1: 불과하기
0: 그냥
1: 때문에
0: 일탈하지 마라 정도 수준이군요.
1: 예, 그 정도 교육 가지고는 예방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요새 소금 팍팍 쳐서 음식 드시는 분 없죠? 처음에는 좀 짜게 먹지 말자. 질병이 유발률이 높다라고 교육했을 때 사람들이 그 교육한다고 되나? 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소금량 줄였잖아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시간 턱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하고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막아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에서도 내 가족도 그리고 저도 변호사님 이거 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수전함이나
1: 예.
0: 배전함 같은 거 지나가면 저는 한 번씩 열어봐요. 혹시 누가 여기다 이상한
1: 그게
0: 짓 했을까 봐.
1: 그렇죠.
0: 예, 저는 언론사에
1: 예.
0: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행동인가요?
1: 요즘 워낙 뭐 이게 마약 거래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0: 네.
1: 예전에는 사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 방식이었는데
0: 네.
1: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로 던지기
0: 예.
1: 수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편함이라든가 뭐 화단이라든가
0: 네.
1: 뭐 이런 곳에 숨겨두고 찾아가는 방식,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를
0: 맞아요.
1: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그런 곳에 방방곡곡 이미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좀 언론사에 있기도 하고 예민하니까 한 번씩 보는데
1: 네네.
0: 진짜 만약에 보였어요.
1: 예.
0: 그 수사가 잘 될까요?
1: 그 일단 그런 물질을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이 되면은
0: 네.
1: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죠.
0: 예.
1: 뭐 112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0: 예.
1: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뭐 확인하려고 직접 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0: 위험하죠. 예. 무더도 네,
1: 일단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기만 할 게 아니라요. 뭐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들에게 또 행정가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게 제도를 세워달라. 예산을 투입해달라 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저희 청취자들과 국민을 대표해서 김희준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나 제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또 국민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1: 예, 마약이라는 것은 이게 호기심에라도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죠.
0: 네.
1: 통상적으로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게 뭐 한두 번 투약해서는 괜찮겠지라는 건 아니한 생각 때문이거든요.
0: 예.
1: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은 끊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0: 네.
1: 그래서 마약은 손을 대는 순간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평온했던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손을 대지 마시고 만약에 손을 댔다면은 그걸 숨기지 마시고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예. 변호사님 늘 활약해 주시길 응원드리고요. 또 저희가 DA 설치 관련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시간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약 관련 검사로서도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죠.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내용 온에어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너무 무서운 또 무거운 얘기였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심리적 고통을 겪는 친구들 보면 항상 불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벌써 우리 동네까지 와 있고요. 저 어디 멕시코, 콜롬비아의 카르텔과 미국 마약 단속국의 전쟁 범죄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은요. 가다가 우편함, 뭐 배전함, 배수함, 안전한 곳이요. 위험한 데 말고 뭔가 좀 이상한 데를 한번 열어보고 살펴보십시오. 뭐가 발견되면 즉각 신고해야 됩니다. 적어도 신고된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 동네가 조금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가 준비한 노래 우리 동네입니다.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무섭고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젠 해결하면 되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상한 포효가 들려올 때 무섭죠. 그 존재가 뭔지 알게 되면 피하든 도망치든 싸워 이기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공룡과 호랑이를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약도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1시에 돌아올게요.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어제 다이어트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7: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1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디스코팡팡이란 놀이기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은 DJ가 분위기를 띄우면 아이들에겐 신나고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DJ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장난을 걸어주면 아주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 범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14: 저 티켓 한 장 주세요.
15: 한 장? 이거 많이 사면

0: DJ 오빠들이랑 밥도 먹을 수 있는데?
1: 진짜요? 아, 그런데 저 돈이 별로 없어서요.
0: 외상도 돼. 나중에 갚으면 되지. DJ 오빠들이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
1: 그건 그런데.
2: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단순한 놀이기구 티켓뿐 아니라 DJ와의 데이트권, 식사권, 회식 참여권과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3: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0: 우리 애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티켓값이 외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2: 3년 전에 불거진 이 사건은 디스코 팡팡 운영을 둘러싼 허점 그리고 청소년 보호장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최근 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 놀이기구 타러 간 줄 알았는데 집단 성폭행이라니!
0: 심지어 그 녀석 성범죄 전과자라 전자발찌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업소에 성범죄자가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2: 최근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2: 최근 보도된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남성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업체에서 일했다 이건데 이 과정에서 또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4: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 씨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쯤 그곳에서 알게 된 여고생 A 양에게 네 옷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박 씨가 미리 불러둔 10대 남성 C 군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드나들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2: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차마 말도 못하고 4개월 동안 혼자 전전긍긍 앓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가 됐던 모양이던데 혹여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가 돼서 처벌이 힘들지 않을지 증거조사가 좀 힘들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4: 네. 보도에 따르면 A양이 큰 충격을 받아 부모님께도 차마 말을 못하고 4개월 가까이 혼자 앓다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이 어렵지 않냐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장돼 있어서 4개월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신고 당시 이미 박 씨는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고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중한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처벌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피해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2: 이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 전과도 뭐 한계가 있던 분이 아니던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이건데요. 규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었는데 작동을 안 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4: 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학원이나 PC방, 체육시설 같은 곳들이죠. 문제는 디스코 팡팡 같은 놀이시설이 이 취업 제한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는 점. 그리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슬쩍 들어와 일하면 사전 점검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0: 시설과 고용 형태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1: 특히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도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업소 측에서는 가해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것 같아요. 이 해명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0: 네, 보도를 보면 업소 측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며칠 아르바이트하다 그만뒀다. 사건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데요. 솔직히 이 해명이 책임을 완전히 벗겨주진 못합니다.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몰랐다는 말이 거꾸로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 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1: 네, 민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용자 책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가해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황당한 게요, 가해자가 재판 중에 합의된 관계였다, 심지어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0: 네, 정말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 씨와 공범 측은 재판에서 A 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박 씨는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손편지까지 보냈고, 공범 C 군은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선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 이른바 2차 가해죠.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직접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기는데 도망 안간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C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1: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죠. 이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죠.
0: 네.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은 본인이 동의했다 해도 법적인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요.
1: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이 돼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또 성인인 경우에는 16세 미만까지도 또 처벌을 하고 있죠.
0: 네,
1: 의정안간으로.
0: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대등한 합의로 볼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흔히 합의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관계의 실질과 정황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갑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만약에 뭐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은 충분히 적용을 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수 있는 부분,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 반대로 감형이 혹시라도 될수 있는지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0: 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는데요. 항소심에선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부터 보면 박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 무겁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재판에서도 반성이 없었던 점, 모두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합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거나 형이 무겁다고 다투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형 요소를 인정받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사건이죠.
1: 이번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관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디스코팡팡 관련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몇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0: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게그 부분인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몇년 전에도 디스코 팡팡을 운영

0: 운영을 둘러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업주가 놀이기구 티켓만 판 게 아니라 DJ와의 식사권이나 데이트권, 회식 참여권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판매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 장에 4,000원 하는 티켓을 외장으로까지 사게 만들고 그게 쌓이면서 결국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는데 그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처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됐다는 건데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이용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은 다음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라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어른이 그 신뢰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길들이듯 접근하는 방식인데 요즘은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본인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1: 이 사건 역시 일부 DJ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분과 관심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나아가 돈까지 오가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운영자나 업소 측 책임까지 다 따져봤겠죠?
0: 네. 당시에도 DJ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소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니까요. 업주나 운영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만남을 사실상 부추기거나 자리를 만들어줬다면 단순히 도와준 차원을 넘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청소년 보호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성적인 만남을 알선한 정황까지 인정되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DJ뿐 아니라 운영 관계자들까지 처벌 대상에 올랐던 거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Shallow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볕은 가려졌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27.2도, 대구 22.3도, 광주 2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당분간 구름 많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영남권에 5에서 60mm로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속도 느려지는데 영동대교까지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이고요. 잠실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 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마장에서 사근 구간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고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4: 또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4: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고 끝에 오늘 사퇴를 발표한 거죠?
5: 네, 시점을 저울질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라고 운을 뗐고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르고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청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를 한참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역풍저러풍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5: 네, 오늘 공개회의에서는 개파색이 다른 최고위원들끼리 공개 충돌도 있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 아쉬움을 표출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배의 선장이 두릴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칭청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고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최고위를 끝으로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 등 정무직 당직자도 일괄 사퇴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오는 27일 미국에서 돌아온 뒤 출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거로 보이는데요. 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송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대표적인 친명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 의원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보수 진영에서도 차기 권력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건강 악화로 병원 신세를 졌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엿새 만인 오늘 퇴원해 곧바로 당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잠시 뒤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인데 당 안팎의 거취 압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과 접점을 늘리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아침 의원들 연구 모임에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3: 오세훈
2: 고맙고.
3: 서울시장입니다.
2: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싶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1: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장 대표 거취 문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4선 의원들과 오만찬을 진행합니다.
4: 네, 그리고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라고 제시한 시한이 오늘 낮 12시인데요.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시한에 맞춰 정오쯤 국회의사과의 명단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가 핵심인데 여야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단독 처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7월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여야는 원구성 협의를 위해 계속 대화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다만 용인에 짓기로 한 단지를 이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충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 실장은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이들 기업과 정부 사이에 다음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도 용인, 평택 등 수도권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수도권은 이미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에 추가로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호황은 적당한 수준으로 가거나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며 20대, 30대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담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선 국민의 아쉬움과 불만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세제나 주택 등 정책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놓고선 지역 맘카페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정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엔 게으른 관찰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주택 공급 부족의 여파와 함께 역대급 기업 실적과 호황의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어려운 국면이라며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사례에 대해선 이익 분배 방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년 연장을 위해선 청년 세대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우리 군이 어젯밤 중부 전선을 넘어온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이 북한군은 신병 확보 직후 귀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6: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중부 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은 곧바로 관계 기관에 연계됐는데 합참은 현재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북한군은 우리 군의 신병이 확보된 직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순이 맞는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이나 군인의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중부전선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일대인데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해당 병사는 화천 쪽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2024년 이후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배설하거나 전술 도로 등을 개설하는 등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 확보된 북한군도 국경선화 작업을 하다 귀순해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최근까지 군사분계선 80에서 90m까지 근접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정전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경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북한군이 귀순해오면서 군도 감시 대비태세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4: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압수수색 대상인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압수수색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현재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합수본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죠?
3: 네, 그렇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에도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자체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당일 투표관리관으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이들의 진술을 통해 당일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 만큼 앞으로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이번 주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열릴 제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증인 70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윤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과 경찰의 시민폭행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유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4: 김호철 감사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료 수집을 한 뒤 회계검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면 다음 달 정도에는 실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 잠시대 오후 2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4: 95세 고령의 나이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국민의힘 집단 입단 의혹과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고요?
7: 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합수본이 이 총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입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0: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측이 지파별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가동해 5만 명이 넘는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조직적인 집단 입당 행위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총회장 측은 오늘 심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받을 거로 보입니다.
1: 이 총회장이 올해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이 주요 변수일 거란 분석이 나오죠?
0: 그렇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는 이 총회장의 고령입니다. 이 총회장은 1931년생 올해 95세로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속 기소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수부는 이 총회장이 구금 생활을 견디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고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의혹에 얽혀있는 신천지 간부 3명은 이미 지난주 구속된 상태인데요. 정점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2: 탄 교수 측은 언론 노출을 이유로 경찰의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모스탄 교수가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모스탄 교수에 대한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는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탄 교수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출석길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에 출석 장면이 노출되는 상황에 반발한 겁니다. 앞서 탄 교수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들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탄 교수를 기다렸고 경찰도 정문 앞에 바리게이트를 세우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현장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탄 교수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취재진과 경찰 인력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1: 탄 교수가 받는 혐의가 뭔지 정리해 주시죠.
3: 네, 모스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주장으로 최초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기자회견 발언이 SNS 등을 통해 국내로 전파된 점에 주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의 국적이 미국이고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국내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이 총회장의 출석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야구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이만희 총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95세의 초고령이다 보니 약간 걸음걸이에 어려움을 겪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 네, 지금 측근의 부축을 받고 출석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 기자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4: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2: 네,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이만희 총회장 답을 하지 않고 지금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이 총회장의 나이, 95세라는 초고령의 나이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구속 기소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는데요.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심사 결과 관련해서 또 속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하지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우리 선박 18척이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호르무즈 해협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2: 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우리 선사의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이틀 전 먼저 빠져나온 두 척을 포함해 종전 합의 이후로 모두 6척의 우리 배가 해협을 탈출한 셈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4척은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선박이 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고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척에는 한국인 선원 26명이 타고 있었고요. 한 척은 한국으로 나머지 3척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18척으로 줄었습니다. 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경우를 포함해서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빠져나온 4척 가운데 2척은 소속과 행성지가 확인됐는데요. 바로 HMM 소속의 컨테이너선 다운호와 200만 배럴의 규모의 원유를 싣고 있는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글로리호입니다. 마린 트래픽을 보면 다운호는 어제 오후쯤 라라크섬 해역을 빠져나온 뒤 오만 소아르항 주변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를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유니버설 글로리오는 해협을 빠져나온 뒤 곧장 한국 여수항으로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현재 해협 안에서도 대기 중인 우리 선박 18척에 대해서도 선사가 자체 운항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매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의 현황과 탈출 소식을 정리해서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당한 HMM 소속의 남호는 현재 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남호에 대해서도 유관국 협의와 자체 계획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0: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간 뒤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 순방에 나서 종전 양해각서를 둘러싼 불만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워싱턴 신은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부과를 검토한다는 발표 직후 나온 발언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입니다.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루비오 장관은 걸프 지역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해 오만에도 사실상 견제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걸프 국가 대부분 원유와 LNG 수출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통행료 부과는 걸프국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방문하는데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드론 공격 등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물론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한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걸프국들의 불만 달래기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4: 이란 대리 세력들이 이라크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한 영내 적대 행위와 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다뤄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3: 루비오 장관은 다만 MOU에 담긴 3천억 달러 규모 이란 재건기금에 걸프국들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거란 관측에는 먼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들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시키는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란과 오만 등 연안국과 미국, 해양업계와 협력해 필요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국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인천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어딘가 좀 불편한지 벽을 이렇게 짚고 서 있는데 또 유리벽 앞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누리꾼,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아니었고 마약 검사는 본인이 거부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길거리인데요. 노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의 자세가 좀 이상하죠.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긴급 출동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1: 네, 이런 비슷한 영상들 해외 영상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사실 보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예. 이 영상이 처음에 온라인에 공개된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의 여론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1: AI 이거, 아니냐.
2: 예, 이거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마약인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제 마약에 의한 저런 행동, 저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죠. 그렇다 보니 조금 전 앵커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동네에서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남성, 이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네. 마약 투약 자체를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양성으로 나타났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사가 진행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실제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선 이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남성은요. 영상에 찍힌 사람이 내가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내가 마약을 한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뭐 간이 검사를 통해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자면은 뭐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류를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네.
2: 강남 한복판에서 그 마약 음료수를 초등생에게 줬던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상에 누군가 몰래 타서 그 약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두 번째는 범죄 과정에서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을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이고요.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예. 경찰 역시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은 나왔는데 경찰은 지금 합성 마약인 펜타닐 투약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간이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신종이고 또 애초에 이렇게 마약류로 복용되어서 환각 증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마취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약이라든지 검사체가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이 좀 늦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조금 전에 계속 보셨던 저 영상, 저 장면이 그동안 해외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을 보였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검사를 통해서는 펜타닐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또 필로폰 성분만 나왔지만 펜타닐 성분이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지 검출할 수 없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저 남성이 펜타닐 성분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 필로폰이면 필로폰이고 펜타닐이면 펜타닐이지 하나만 나와야지 어떻게 두 개 이상 나오냐라는
1: 예.
2: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이상 반응을 보여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 개 또는 세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2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화면이 미국에서 펜타닐, 이른바 이제 좀비 마약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이 왼쪽 화면 이 장소가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보셨겠지만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고요. 주변에 학원가도 있고 학교도 또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이곳

0: 서울에 계신 시민분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대낮이었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심야 시간도 아니고 대낮에 길 한복판 또 거주지와 가까이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저런 장면이 이제 목격됐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 한명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 지역에서 저 시간대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혹시라도 그 사람 주변에 해당 인물 주변에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사람들도 혹시 있었던 거 아니냐. 다만 그게 저렇게 외부에서 목격되지 않았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주변 인근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앞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대낮이고 그리고 주변에 바로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마약을 복용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마약을 구입하게 된, 유통하게 된 그런 경로들 이런 것들도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저렇게 적발된 개개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중요하고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만 유통 경로를 밝혀야 됩니다. 즉, 누구로부터 구매했는지 또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또는 선물을 받았는지 또는 종류에 따라서는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저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경로를 다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 당연히 그런 부분의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에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경기 평택에서는요, 대낮에 길거리에서 주한미군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사람도 미국 국적의 남성이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평택 신장동의 한 길거리인데요. 노란 머리를 한 남성, 외국인을 발로 거세게 차더니 또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립니다. 자, 옆에도 외국인이 있는데 또 다른 외국인의 이 얼굴을 가격해서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남성,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도 옆에 한 명이 서 있는데요. 옆에 있던 이 여성에게도 이 노란 머리를 한 남성이 상당히 거칠게 위협을 가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해 남성은 결국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경찰의 진술한 걸 보니까 자신을 무시했다, 욕을 했다, 그래서 때렸다. 이것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1: 사실 이 묻지마 범죄라는 게 법률 용어나 수사 용어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상 동기 범죄라든지 또는 무동기 범죄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좀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나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이건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 동기가 실제 존재했는지 또는 그 동기가 타당한지 또는 그 동기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동기인지 여부와 별개로 동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을 마주쳤고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때렸다라는 동기는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그런 오해를 저렇게 대낮에 바로 앞에서 할수 있었던 것인가? 약물이든 또는 음주든 아니면 평소에 과거에 범죄 전력이든 또는 그 당시에 어떤 저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등등을 또 확인해 봐야겠죠.
2: 가해자는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고 피해자가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들인데 그럼 우리나라 법 적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미국인이 미국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행사한 거잖아요. 범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 미국인 사이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수사권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 권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벌어진 장소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또 미군 부대 안도 아니고 또 미국 대사관 안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영토인 길입니다. 네, 저길 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인이 미군을 저렇게 때렸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증거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벌과 아주 수사와 처벌을 할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예전에 좀 많이 문제됐던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있죠. 네. 소파라고 불렀던. 예. 그 경우에는 가해자가 미군일 경우에 또는 미군 가족일 경우에 상당히 특이한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미군이 미국인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미군이 피해자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소파 규정이 적용해서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 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이 영역이 사법이기도 하지만 외교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 간의 외교적인 교섭이라든지 조율을 통해서 네. 이거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 데려가서 처벌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뭐 주권의 침해라든지 훼손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사법과 외교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어쨌든 이제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해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오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4: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5: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5: 죄송합니다.
4: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5: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4: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3: 자, 2년 전 김호중 씨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만기 출소일이 올해 11월 2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가석방 심사를 통과를 해서 출소를 하게 됐어요.
1: 그렇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됐죠. 1심과 2심을 거쳤고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고 이제 복역 중이었는데요. 뭐 징역형이 형기가 정해지면 만기 출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또 가해지는 것이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 가석방 제도의 가장 큰 배경과 취지는 사회 복귀를 원만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가석방 상태에서 사회에 점진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석방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수용 생활 중에 조금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또한 교화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에 바탕을 해서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고 김호중 씨 역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가석방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예. 근데 지난해 12월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는데 그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네. 네.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1: 여러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수용 생활이 모범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6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했다? 네. 그랬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명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복역 후에 그리고 출소 후에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아마도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복역 기간인 것 같아요. 전체 만기가 형량이 2년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5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지난번 성탄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3분의 1만 지나면은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0% 이상을 수용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성탄전에는 아직 그 복역 기간이 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충분히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고요. 또한 어느 정도 복역을 했다고 해서 다 가석방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김보중 씨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수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고 또한 교화 정도가 눈에 띄게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앞서 그 손 변호사께서 가석방이 되더라도 네. 원래 이제 만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제약이 있는 겁니까?
1: 네, 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가해지게 되는데 이 가석방 된 경우에도 역시 보호관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석방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행동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과의 교제라든지 만남이 제약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준수하도록 이제 규제가 따르는 것인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니 2년 6개월 다 채우고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럼 가수 활동할 수 있는 거냐? 콘서트를 열어서 영리 활동할 수 있는 거냐? 예. 팬들과 만나서 수익 활동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방송 출연할 수 있는 거냐? 물론 방송사가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0: 있습니다만 네.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석방 된 상황에서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1: 가능한가요?
0: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직업이 가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석방 상태이지만 팬들이 원한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김호중 씨가 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범행 사실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팬들의 시선과 또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다소 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소 충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김호중 씨가 역대 여섯 번째로 50억 스트리밍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복역을 하는 중에도 팬들이 이렇게 콘서트를 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지금 어쨌든 김호중 씨의 팬들은 복역 중이지만 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사실 팬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도 사실 이 골드클럽 뭐 스트리밍 관련해서 잘 몰랐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김호중 씨가 이번에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누가 이러한 기록을 달성했냐. 이걸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방탄소년단도 있고요. 네. 이명우, 아이유, 엑소, 세븐틴.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유명 가수들이 있었고 그 다음이 또 이제 김호중 씨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그 앵커의 지적처럼 아주 추종하는 아주 강하게 추종하는 팬들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아주 싫어하는 안티 팬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호중 씨가 연예인으로서 아마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죠.
2: 네.
0: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팬들에게 다가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반대 선상에 있는 팬들에게도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자, 김호중 씨 어떤 모습으로 출소를 할지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심사를 받는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입니다.
3: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5: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계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던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6: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4: 신천지 해외 선교부장입니다.
1: 네, 기억을 해보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였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고요. 방금 뭐 보시긴 했지만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아직 뭐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고 예. 앞으로 재판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2021년부터 2024년경까지 뭐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총선거 또 지방선거 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집단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지시했다. 이걸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존재했다면 사실 정당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준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규모의 정당이고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보니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2: 예.
0: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의사의 선택을 좀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혐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0: 네.
2: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0: 네.
2: 이제 95세의 고령이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부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구속 여부도 혹시 이 고령이라는 점이 어떤 좀 여부가 될 수 있을까요?
0: 우선 더 건강하고 더 젊은 피의자들도 재판받으러 나오고 영장실심사 받으러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고 침대 차에 네. 타고 오고 한 경우도
2: 예.
0: 있었는데
2: 예.
0: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예, 좀 관심 있게 봤고요.
2: 네.
0: 관련 규정상 고령을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찾기는 좀 힘듭니다.
2: 네.
0: 따라서 구속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좀 살펴봤습니다만 예.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충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0: 우선이 되겠고요. 그중에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제 범죄 사실이 소명됐는지 여부입니다.
1: 예.
0: 즉 수사기관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 측은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내 아랫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나 몰랐다. 라고
2: 네.
0: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설령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는 부분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증명은 아니어도 소명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95세 고령인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염려 이게 있느냐. 하지만 도주염려는 뭐 연령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는 염려는 연령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조직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또 이 조직 내에서의 총회장이라는 이만희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자면은 만약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면은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입막음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한 다른 이제 관계자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2: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텐데, 그런데 이 고령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양쪽 입장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1: 예.
0: 제가 검사라면 90세 이상 또는 95세 이상 연령인데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또는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또 심지어 구속 상태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사례들을 좀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변호인이라면은 이만희 총회장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 해당 조직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2: 예.
0: 그와 별개로 또 자연인이거든요.
2: 네.
0: 그렇다면 현재의 건강 상태 관련해서 좋지 못하다. 수용생활을 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좀 조용히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원과 또 수용기관 측에서도 교정기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2: 네.
0: 또 제가 이만희 총회장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는 전혀 모릅니다만
1: 네.
0: 고령이기 때문에 자칫 원치 않는 결과가 돌발적으로 어디에서든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곧바로 그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칫 이만희 총회장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격앙될 수 있거든요.
2: 네네.
0: 그런 경우에 과연 엄청난 소요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민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구속심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또 잠실 개표소 봉쇄 지금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참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까?
0: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물론 선관위의 선거 행정, 또 선거 관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표현을 사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예.
0: 그리고 표현을 좀 정제해서 해야 됩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 그렇죠.
0: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전 국민이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직 판사인 전현직 선거관리위원장들도 역시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 역시.
2: 네.
0: 그런데 그것과 지금 현재 이 현장,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 냉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관리의 부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혼란이냐 아니면 떨어질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를 조작했고 그리고 당선될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냐 즉 선거 조작
2: 네.
0: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위 현장에 있는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개표 조작 그리고 선관위와 정부 여당에 의한 조작 선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 질서 관리를 하는 경찰들에게 상당히 격한 표현들을 하고 욕설도
1: 예.
0: 하고 침도 뱉고
1: 예.
0: 있는데 특히 또 하나 경찰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요. 중국 경찰이라고 계속 물어본대요.
2: 예.
0: 공안 아니냐. 관등 성명을 대라. 소속을 대라. 그러면서 이름을 가끔 초반에 말해주면은 이게 중국 성씨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중국 성씨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손씨이기 때문에 중국
1: 예,
0: 성씨라고도 볼 수 있고
1: 예.
0: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경찰도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지금 화면에 나왔죠.
1: 예, 예.
0: 네, 이런 경우는 이 시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도 그리고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취지의 본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2: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제 지난 16일 관계자들의 개표소 출입 시도를 제지했던 9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은 확인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체육단체 그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던 그 여성.
0: 네.
2: 이 여성의 신원은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카메라도 상당히 많았고 뭐 주변에 목격자들도 많았는데 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0: 지금 앵커의 질문도 아니 얼굴이 찍혔으면 당연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전제한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긴 해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되었지만 신분 확인이 어렵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조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문이 채취되어 있거나 기타 또는 신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다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다 탐문을 해야 되는데 이 탐문이라는 게 고상해 보입니다만 좀 멋있어 보입니다만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발품 팔아가지고 다 추적하고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반복해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부러 신원 확인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늦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 신원 확인이 안 됨으로써 경찰 조직이 신뢰를 잃고 뭔가 의문이 제기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전혀 옳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빨리 신원 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했습니다.
1: 네,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1: 네, 오늘 부대 곳곳을 둘러보고 또 경계 근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장병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고 또 부대에서 장병들과 함께 오찬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2: 그렇죠. 앞서 이제 옆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보였고요.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등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군부대 방문은 취임 후에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1: 예, 지금 이 대통령 6.25 주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안보 또 보훈 일정을 잇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연평부대 방문에 이어서 내일은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고요. 또 참전 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화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0: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교통안전 1분 터.
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0: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21세기의 피카소,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최근 88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 알아봅니다. 1937년 영국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호크니는 런던 왕립예술대를 졸업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67년 발표한 대표작 더 큰 첨벙은 LA 수영장 풍경과 물보라를 담아낸 작품으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힙니다. 또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은 2018년 경매에서 약 9천만 달러에 낙찰되며 당시 생존 작가로선 최고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호크니는 회화뿐 아니라 사진과 판화, 무대 디자인, 디지털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했는데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생전 그는 나는 과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이라 말하며 현재의 충실한 삶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단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리는 추모 행사는 내년부터 런던과 파리,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호크니를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가 남긴 작품과 예술적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8: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남부지방도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5에서 30mm, 이외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고 대부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남대로 양재 방향 염곡사거리에서 내곡나들목 구간 현재 집회로 인해서 3개 차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요. 영동대교부터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향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잠실철교 북단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2: 오늘 미쳤다.
13: 미쳤다.
1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5: 미쳤다. 와, 와.
1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9: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늑대 개 여러 마리가 탈출해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서산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농가 사육장에서 늑대 개 11마리가 탈출했고 현재까지 8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마리 중 2마리는 성견이고 1마리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어린 개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오늘 오전 10시쯤 탈출한 늑대 개 중 1마리를 발견해 포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 에버랜드가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나 생후 3주를 맞은 아기 판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생후 21일 건강검진 결과 몸무게는 679g으로 출생 당시 171g보다 약 4배 증가했으며 눈과 귀, 팔다리 주변의 검은 무늬도 또렷해지면서 판다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기 판다는 지난 3일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로 푸바오와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어 국내에서 태어난 네 번째 판다입니다. 건강 악화를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회 복귀해 기자회견을 엽니다.
19: 네, 당 안팎의 거취 압박 속에 관련 입장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오늘 오전 병원을 나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려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병상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봤습니다. 선관위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올림픽 공원을 지키며 참정권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은 그 순수한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품은 구호와 깃발이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결집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순수한 공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이러한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 또한 일부의 일탈을 명분 삼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 공원에 모인 대다수 시민들은 시위대가 아닙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 묵묵히 자원봉사에 땀 흘리는 청년들, 어떻게 이들을 감히 시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제 해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올림픽 공원에 순수한 시민들과 함께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힘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연어술 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줄기차게 우겨댔던 공소 취소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재판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포기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도록 우리 당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명청 대전의 소용돌이에 길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를 넘었습니다.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우리 당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당을 흔들고.
20: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엿새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후에 당무에 복귀를 하자마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준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결국은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굳혔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른바 연어술 파티 법원 판결 그리고 당 지지율 상승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집을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하면서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 이 조례안에는 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연평균 1,157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여기서 절감된 재원으로 어르신들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검토를 거쳐 공포 뒤 바로 시행이 됩니다.
20: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몰한 러브버그. 오늘은 활동이 가장 왕성한 정점으로 예측된 날입니다.
19: 네, 워낙 민원이 심하다 보니 지자체들이 지난해보다 빠르게 방제에 나서면서 우려만큼 개체 수가 많지는 않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2: 네, 서울 은평구 백년산에 나와 있습니다.
19: 네, 그곳에서 방역이 이루어진 겁니까?
2: 제가 나와 있는 백년산 일대에 오전 10시부터 20여 분 동안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이 활동 절정기로 꼽힌 날이지만 이 현장 분위기는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 주변에는 러그버그가 간간이 날아다니기만 할 뿐 우려했던 대규모 군집은 보기 어려운데요. 최근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진행한 방역 작업이 효과를 낸 걸로 보입니다.
4: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 동기간 대비한 300건 정도 접수됐는데 올해는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 은평구는 오늘 살수차를 동원해 백년산 일대와 주택가 주변에 100리터가량의 물을 뿌리고 시설물에 붙은 러그버그를 제거했습니다. 러그버그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꽃가루로 옮기는 익충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때문에 살충제 대신 물을 뿌려 벌레가 날지 못하도록 하는 친환경 방제가 이뤄진 겁니다. 다만 이걸로 러그버그 출몰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산림과학원은 전체 개체의 절반이 성충이 되는 시점을 활동 절정기로 보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시점으로 이미 성충이 된 개체와 새롭게 성충이 된 개체가 겹치면서 당분간 활발하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7월 초까지도 관찰될 수 있어 당분간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 네, 올해는 더위 때문에 출몰 시기가 빨라졌다고요?
2: 네, 올해는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가 지난해보다 12일가량 빨라지기도 하는 겨 이 더위가 일찍 찾아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른 더위가 러그버그의 생장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출몰 시기도 앞당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러그버그는 보통 5월 말까지 유충 단계를 거친 뒤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몰하는데요. 올해는 5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러그버그가 관찰되기도 했고 산림과학원에서도 올해 주요 활동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빨라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올봄에는 그동안 성충이 발견되지 않았던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곤충이 활동하는 시기와 서식 지역이 달라지며 러그버그뿐 아니라 새로운 외래곤충의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산 백년산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0: 내일도 낮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19: 월드컵 3차전이 열리는 몬테레이는 찜통 더위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22: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9: 네, 오늘 서울 기온 얼마나 올랐습니까?
22: 네, 서울은 구름이 볕을 가렸지만 기온은 제법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인데요. 활동량이 많다면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후 사이 강원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하겠고요.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진 뒤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과달라하라보다 날씨가 더 무더운데요. 경기 시간 동안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무려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찜통더위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가 경기력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서쪽 지방은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28도 등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2도에 머무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거리응원 나가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20: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마지막까지 출입구를 막았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장 출입을 하려고 할 때 저지한 시위 참가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19: 네, 경찰은 이 여성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마지막까지 출입구를 막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몬테레이 광장에는 벌써부터 응원전이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몬테레이 시가지 광장에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을 하루 앞두고 붉은 악마 응원단과 몬테레이 교민들이 사전 응원전을 펼치는 겁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의 응원단은 교민 1,500여 명을 포함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전에서 잠시 적으로 만났던 멕시코 응원단도 다시 우리나라를 응원할 전망입니다.
3: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너무 설레고요. 또 현재 저희가 선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려서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두고 홍명보 호 축구대표팀은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0도씨가 넘는 무더위에도 선수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며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진출하는 32강 토너먼트.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일부 선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4: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아공전을 승리로 장식하면 축구대표팀은 지난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조별리그 2승을 달성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그 결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두세 명 정도 변화를 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1: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4: 우리 선수단한테 큰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한 두세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0: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제압이 가능합니다. 앞서 두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1: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앞에 이제 선수들이
2: 김민재 축구 대표팀 수비수입니다.
1: 좀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0: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호입니다.
3: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4: 잉글랜드는 가나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비겼고 크로아티아는 파나마를 잡고 32강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5: 포르투갈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6분 주앙 칸셀루가 내준 크로스를 원터치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프리킥에서 나왔는데 호날두가 찰 것처럼 상대를 속이고 멘데스가 골망 왼쪽을 흔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가니에프가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추격하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반칙으로 선언되며 추격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39분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6개 대회 연속 골이라는 대기록입니다. 6개 대회 연속 출전에 역대 월드컵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 메시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에 상대 자책골과 레앙의 추가골로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이겼습니다.
6: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호날두가 두 골을 넣는 걸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고 포르투갈은 팀 전체로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5: 잉글랜드는 가나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잉글랜드는 밀집 수비로 나선 가나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골대 불운까지 겹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9분에 터진 부디미르의 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파나마를 1-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3: 네, 월드컵 소식 오늘은 박찬하 축구 해설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3: 네. 자, 비기기만 해도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우리 축구 대표팀 남아공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8: 아마 월드컵에서 저희가 3차전을 놓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이런 상황의 경우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꼭 이겨야지만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는데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명보 감독, 지금까지 이런 경우의 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경기, 다른 대회 때보다도 부담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꼭 이기고 올라가는 게 우리로서도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팀 분위기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7: 뭐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는 역시 승리하고 32강에 올라가는 거겠죠.
3: 예.
7: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의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나갔을 때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승리할 경우에 16강에 올라갈 기회가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 경기 결과를 지켜봤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게 네네. 바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었는데요.
3: 그렇죠.
7: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무승부 이상만 하게 되면 다른 팀 경기와는 무관하게 조 2위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

0: 남아공이 1차전, 2차전에서 1승도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만 남아공이 부진했던 게 아니라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전에서도 강팀과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많은 상태로 월드컵에 임했거든요. 네. 멕시코와의 첫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조직력도 안 좋았고 그리고 퇴장자도 두 명 발생하면서 사실 월드컵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네, 그런 좀 미흡한 조직력 그리고 후방에서 나오는 실수들 네, 이런 걸 보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체코와의 2차전 남아공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의 특징 자체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짧은 시간에 경기를 하면 할수록 팀 조직력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남아공 같은 경우도 체코와의 경기를 그래도 비김으로써 3차전에서 우리를 잡으면 남아공 역시도 32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 역시도 상당히 높은 동기부여 속에서 경기를 치를 거고요. 이 선수들이 개개인의 어떤 속도가 우리 수비진에게는 그래도 네,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폴리스 같은 공격수도 측면에 배치가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요. 근데 팀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인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아니면은 팀 전체가 스피드가 빠르다거나 이렇진 않고요. 또 뒤쪽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실수가 많이 나온 경기들이 멕시코와의 첫 번째 경기, 체코와의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다 전반 10분 이내에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가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갔을 때 공을 쉽게 잃으면서 실점을 일찍 하고 경기들을 출발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 역시도 지난 두 경기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아공을 상대로 상대 실수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위에 가서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하고 강하게 상대를 에워싸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남아공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다음부터는 무리해서 경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경기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쉬운 경기가 이어지겠죠.
1: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일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 나올 선수들의 베스트 라인업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0: 홍명보 감독이 지난 1차전과 2차전은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윙백 포지션만 한 자리 정도만 바꾸면서 경기를 했는데 아마 이 조별리그 3차전은 당초에 우리 대표팀이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남아공이 A조에 속해 있는 국가 가운데 가장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기는 우리 대표팀도 좀 적극적으로 경기를 다시 말해서 공격지향적으로 경기를 할 준비를 충분히 세우고 이 월드컵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변화가 뭐 필드 플레이어 10명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바뀌는 이런 파격적인 변화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 얘기처럼 한두 자리 많으면은 두세 자리 정도로 바꾸면서 꽤 공격지향적인 라인업으로도 우리 대표팀이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영규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공격 쪽에 배치가 되면서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라인업도 가능할 거고요. 바뀌게 된다면 윙백 포지션도 지난 두 경기에서는 우리가 수비에 많이 집중하면서 안정감 위주의 라인업을 꾸렸잖아요. 예. 근데 이 한 자리 정도는 좀 적극적인 전진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를 흔드는 것도 대표팀으로서는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겠죠. 네,
2: 측면 수비를 그럼 흔드는 역할,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출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지난 두 경기도 그렇고 카스트로프 선수가 대표팀에서 선발로 많은 경기를 뛰질 못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남아공과의 경기가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만약이란 건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선발로 기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교체라든가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라운드를 밟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1: 예. 앞서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1, 2차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열심히 뛰긴 했지만 빨리 교체가 되면서 이걸 두고 또 여러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내일은 어떨까요?
0: 내일은 벤치에서 정확하게 경기를 진단하고 지난 두 경기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교체들이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 교체가 잘 통했으니까 2차전도 같은 작전을 쓰면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체코전처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2차전에서는 그 작전이 잘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전처럼 그냥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기계처럼 선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0: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필요하고 우리가 공격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벤치에 있는 선수가 근데 누가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그라운드에서 벤치로 이제 부를 것이냐. 교체를 시키고 나면 선수를 또 어떻게 배치하고 또 배치한 것에 따라서 경기 운영을 어떻게 달리 가져갈 건가. 이런 명확한 컨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리고 한 가지 아마 벤치에서 그런 거는 생각은 안할것 같은데 네, 우려의 얘기를 하나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일찍 교체가 되면서 홍명보 감독이 또 비판을 많이
2: 그렇죠.
0: 받았잖아요. 네,
2: 예.
0: 그것에 신경 써서 홍명보 감독이 뭔가 그라운드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 그라운드에 남겨두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벤치에서 경기를 좀더잘 지켜보고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경기를
2: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0: 운영했으면
2: 되겠네요.
0: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해설가님 개인적으로 1, 2차전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1: 예.
0: 우리 팀을 보면은 최전방 공격수가 그라운드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팀 자체는 1, 2차전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극도의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실리적으로.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앞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포메이션이 갖춰져 있고 3명의 중앙 수비수가 들어가는데 그 3명의 중앙 수비수가 부상자들로 인해서 이 대회에 임박해서 급조된 수비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직에 있어서 약간 불안감이 있고 그러면은 중앙 미드필더를 좀 수비 지향적인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배치가 됐는데 한 자리는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 파트너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 센터 라인에 뭔가 우리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앞에도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이세성 같은 선수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은 벌써 여러 자리가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또 그라운드 안에 있어야 되니까
2: 그렇죠.
0: 결국에는 남는 자리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인 LAFC에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임무를 맡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뛸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더라도 스트라이커를 살려주는 경기 운영을 했던 게 아니라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가 날아오지 않고 뒤에서부터 좀먼 쪽에서 롱볼이 많이 날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활약을 못할 뿐더러 그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그 자리에서는 활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자, 어쨌든 뭐 내일 우리 선수들 잘 경기를 마쳐서 반드시 이제 32강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우리와 상대하게 될 비조 2위도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스위스 중에서 어느 팀과 맞붙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0: 일단 내일 경기 우리가 32강 진출을 결정 짓고 이제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뉴스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요. 내일 경기는 제가 봤던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가운데 가장 덜 떨면서 경기를 볼것 같거든요.
2: 편한 마음으로 볼수
0: 네,
2: 있을
0: 저는
2: 것이다.
0: 32강 진출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진출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아니면은 이제 스위스가 비조에서 2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팀이 마지막 맞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서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가 어려운 게 캐나다와 스위스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상반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공격지향적인 팀이고요. 캐나다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앞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뒤로도 잘안 가고 옆으로도 잘안 가고 무조건 앞으로 가면서 공격지향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인데 스위스는 앞으로 잘안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스위스와 32강에서 만난다? 그러면 멕시코전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두팀 모두 다 정말 눈치 싸움하고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하고 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1: 자, 지금 이번 대회들 주심들이 그 카드를 꺼내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저희가 이제 남아공전에 맞닥뜨릴 주심도 마찬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조금 관리를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0: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카드
1: 경고를
0: 한 장을
1: 받았잖아요.
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전에 만에 하나 경고를 받게 되면 32강에 올라가더라도 경기를 못 뜁니다. 네, 그것이 이번 대회부터는 이제 32강 들어갔을 때, 그리고 8강 끝났을 때 카드가 삭제가 된다고 해서 네, 이거를 이게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아, 카드를 받아도 토너먼트 올라가면 쥐어지는 거 아니야? 예.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장 받을 경우엔 그렇고요. 조별리그에서 이미 한 장을 받은 상태잖아요. 3차전에서 받으면 두 장째가 되기 때문에 경고 두 장을 받으면 다음 경기를 못 나옵니다. 예. 네, 그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보다는 남아공 선수들이 훨씬 더 카드를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선수들은 그래도 그 카드가 신경 쓰이긴 하겠죠.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카드와 우리의 수비에서 위기 상황을 맞바꿔야 될 예.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서 일찍 득점하고 상대를 몰아붙이게 되면 상대가 훨씬 더 초조해지고 우리는 예. 조금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 판정 기조 자체는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경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반칙도 잘 안 불고요. 그리고 카드도 아마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우리보다는 네, 남아공이 분명히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2: 예. 내일 경기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또 내일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있었던 다른 나라 경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월드컵 소식 전하면서 축구의 신 메시 활약을 칭찬하면서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는 노세한 스트라이커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기분 나빴는지 오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어요.
0: 아마 그러니까 본인도 월드컵을 여러 번 나갔지만 예. 특히 이번 대회 다른 스타들이 전부 다 득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스타들이 그냥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계속 멀티골을 기록을 예. 하면서 리오누 메시는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하고 2차전에서 멀티골 기록하고 엘링 홀란, 킬리안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멀티골을 꼬박꼬박 기록을 하면서 대회를 수놓고 있는데 호날두 선수가 1차전에서 많이 부진했죠.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의 어떤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만회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5-0으로 이겼는데 호날두 선수가 두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그 득점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게 특히 첫 번째 골 장면 있잖아요. 호날두 선수의 전매특허 같은 그러니까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움직임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2: 예.
0: 네, 호날두 선수가 이번 대회 마수거리 골을 기록을 하면서 2006년부터 월드컵 6대회 연속골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까? 뭐 음바페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6대회 연속골이라는 예.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제부터 호날두 선수가 또 하나 극복을 해야 되는 건 우즈베키스탄과 포르투갈은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렇죠. 축에 속하는 경기입니다. 예. 이제 다음 경기가 콜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이번 대회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콜롬비아전까지도 호날두 선수가 득점하면서 세계의 대서특필이 된다면 정말 그 얘기는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그 얘기는 사과를 좀 해야
2: 될 거라는
1: 네. 네. 네. 반드시 사과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호날두와 메시 뭐 세계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혹시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는가? 제가 볼 때는 포르투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0: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K조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J조입니다.
1: 예.
0: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J조 1위를 확정 지어서 그렇죠. 32강에 올라가 있어요.
2: 네.
0: 근데 포르투갈이 K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32강에서 두 팀이 이기고 16강에서 또 두 팀이 이기면 8강에서 만나는 사다리 대진이 만들어집니다.
1: 예,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르투갈이 조 1위를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이 32강부터 두 번 더 이기면 네, 8강에서 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2: 예. 자, 내일 이제 드디어 내일 오전에 우리 대표팀과 남아공의 3차전이 열리는데 마지막으로 몇 대 몇 예상하세요?
0: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긴장을 덜하면서 네네. 볼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 월드컵 경기라고. 그래서 저는 2-0 정도로 그냥
2: 2-0이면 생각보다 편안한
0: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네.
1: 스탠다드하게 네. 2-0
2: 예.
1: 2-0 이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2: 그러게요. 네. 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쟁점이 됐었는데요. 여야 모두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늘 원구성은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역시 포인트는 법사위원장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퇴원 후 기자회견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8살 유치원 교사입니다. 남편과는 현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죠. 결혼 초반만 해도 저희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병원 가는 거며 유치원 행사 챙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제발 육아에 동참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애한테만 신경 쓰느라 자기를 찬밥 취급한다면서 섭섭했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도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사사건건 엇갈리다 보니 부부 사이의 대화는 뚝 끊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됐네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비록 제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봐왔으니까요. 아이도 저를 훨씬 더 의지하고 제가 있어야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남편이 억지를 부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권만큼은 자기가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 문제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제가 애를 키우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까요? 남편의 고집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잘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아이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어요?
1: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이랑 기쁨도 커지긴 하지만 동시에 네. 육아에 대한 부담이랑 경제적 책임도 크게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이 사연에서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친권과 양육권을 좀 분리하기를 원하는 남편 입장과 친권 양육권 분리하기 원하지 않는 사연자 입장 이거인 것 같거든요. 친권과 양육권 분리 가능한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친권자는 곧 양육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친권이랑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친권의 내용입니다. 반면 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친권은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고 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키우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친권이랑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양육권은 아내, 친권은 남편과 아내 둘 다 공동으로 귀속되게 정하는 것도 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0: 그렇군요.
1: 네, 예를 들어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친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네. 자녀 가 학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그리고 긴급 수술 등 뭐 의료 행위를 네. 해야 될 때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친권자인 남편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양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랑 그리고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7살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리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 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엄마랑 살고 싶은지 아빠랑 살고 싶은지 이거 말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런 경우인 친권 양육권에 아이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될까요?
1: 네,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거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뭐 당사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정해야 할 정도로 법원이 좀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는 이제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훈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을 할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좀 추상적이긴 하나 뭐 미성년 자녀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입니다.
0: 네. 네,
1: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나이 그리고 일정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도 적극 반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 그리고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0: 네. 네,
1: 우리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시고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가 깊다는 점에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친권 양육권 이제 따로 이제 정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친권자, 다른 쪽이 양육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긴 한데요. 공동 양육도 가능하지 않나요?
1: 가능하긴 한데요. 네. 공동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혼하고 이렇게 공동 양육하는 것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애가 눈치만 볼 수도 있죠.
1: 네, 실제로 법원에서도 부모 사이 갈등이 극심하거나 협력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이제 공동 양육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단독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친권 양육권자 정해졌다. 그러면은 다른 한쪽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연자분 부부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상대방은 양육자가 된 부모가 뭐 전부 부담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 부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남편의 주장처럼 양육자가 된 아내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0: 네.
1: 자녀의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0: 네.
1: 이는 뭐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의무입니다. 즉 네.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거 남편이 양육비 얼마를 줘야 되나요?
1: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서 표준 양육비라는 것을 산정을 하는데요.
0: 네.
1: 그 다음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나눕니다.
0: 네.
1: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월소득 500 그리고 네. 사연자분은 월소득 200이니까
0: 네.
1: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잖아요. 네, 이를 따지면 남편의 소득 비율은 약 71% 그리고
0: 네.
1: 아내의 소득 비율은 29%인데
0: 네.
1: 그러면 이제 표준 양육비 총액을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0: 네.
1: 다만 이는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이를 기초로 하여서 여러 사정들 고려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친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주 양육자로 인정된다면 친권자도 아내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권자, 양육권자 누구로 지정하느냐, 그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연자분의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에 남편이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더 비가 잦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있죠.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계절,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우산꽂이에 있었던 내 우산이 사라졌거나 반대로 내 우산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 남의 우산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비슷한 우산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실제로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우산은 20만 원짜리 검은색 장 우산이었습니다. 여성은 내 것인 줄 착각했다면서 곧바로 돌려줬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했던 여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우리 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일부러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여성이 가져간 우산은 원래 자기 것과 겉모습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밥값도 정상적으로 다 계산하고 나갔죠.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들을 볼 때 실수로 잘못 가져간 것일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왔다면 바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훔칠 마음 없이 단순한 착각으로 일어난 일까지 무조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PH1의 인생 영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울산에서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제주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전남 남부와 제주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강원과 경남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용산과 강남에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곶까지

0: 지 정체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부산 쪽은 서울요금소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기흥에서 동탄분기점 가는 길 갓길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수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5: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전격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6: 네, 역사마다 퇴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과 특검보다 중요한 건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오늘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7: 네, 국회입니다.
5: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장고 끝에 오늘 사퇴를 발표했죠.
7: 네, 시점을 저울질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정 대표는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당 안팎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청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17분의 발언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36차례 언급하며 관계 부각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7: 네,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힌 정청래 대표는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도서전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한 건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친노를 중심으로 한 올드 민주당,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에 손짓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적진 않습니다. 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SNS에 적었고요. 조계원 의원도 앞에서는 대통령을 과장된 언어로 칭송하면서 뒤로는 연임을 위해 대통령을 돌려가는 가시계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 한편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죠?
7: 네, 엿새 만에 복귀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출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당대표의 거취는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면서 사실상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9: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붙이는 마당에
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7: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아침 의원들 연구 모임에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장대표 거취 문제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4선 의원들과 오만찬을 진행합니다.
5: 네,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라고 제시한 시한이 오늘 낮 12시인데요. 여야 입장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시한에 맞춰 정오쯤 국회의사과의 명단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되기

0: 전까지 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 의견이 여전해서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금요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운영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여야는 원구성 협의를 위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2: 네, 지방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방안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용인 등에 짓기로 한 단지를 이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김용범 실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현재 집값 급등 양상에 대해 지금은 주택 공급 부족의 여파와 함께 역대급 기업 실적과 호황에 유동성이 풀리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는데요. 6.27, 1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썼지만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반대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태릉과 과천 등을 언급하며 지금 사는 사람들은 더 과밀해지는 게 싫겠지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놓고선 지역 맘카페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정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엔 게으른 관찰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3: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충청 등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 실장은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이들 기업과 정부 사이에 다음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조만간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경기도 용인, 평택 등 수도권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에 추가로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호황은 적당한 수준으로 가거나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며 20대, 30대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담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2: 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리 기자, 경찰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고요? 윤태리 기자? 네, 저희가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연결이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 네, 김호철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직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5: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6: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5: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4: 자료 수집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범위나 기간이 정해지면 다음 달 정도엔 실지감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확보한 서면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엔 감사관을 선관위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다.

0: 한 취지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미 감사관 30명가량이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과 운영, 계약 관리, 물품 취득이나 보조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까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0: 김 원장은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헌 문제로 인해 감사원법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 네,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 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압수수색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현재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네,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죠.
4: 네, 그렇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에도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자체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당일 투표관리관으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이들의 진술을 통해 당일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 만큼 앞으로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이번 주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2: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3: 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경찰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고요?
5: 네, 송파경찰서는 오늘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업무방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A씨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1시간 넘게 출입문 앞을 막아서면서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당시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네,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 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정례 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모두 3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이 6건, 강요와 업무방해가 5건, 공무집행방해가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반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95세 고령의 나이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죠?
6: 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심사가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7: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8: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6: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측이 5만 명 넘는 신도를 가입시킨 거로 파악했습니다. 또 조직적인 집단 입당 행위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총회장 측은 오늘 심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받을 거로 보입니다.
3: 네, 이 총회장이 올해 95세라는 점이 심사의 주요 변수일 거란 분석이죠?
6: 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 총회장의 고령입니다. 이 총회장은 1931년생 올해 95세로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속 기소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고령임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수부는 이 총회장이 구금 생활을 견디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며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2차 종합특검TV 신비상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심우전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을 한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

0: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운전자라면 항상 머릿속에 주입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거리 확보인데요.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뜻하는 거죠. 베테랑 운전자일수록 이 안전거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언제든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자산 관리에서도 이 같은 안전거리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이른 은퇴라는 급정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재무적인 안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든든한 여유 공간이 돼주는 게 바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보험과 연금일 테고요. 여러분 가계부에는 어떤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안전거리가 확보돼 있으신가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 거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측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운전할 때 안전거리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하죠. 아니 막 뒤에서 위협적이게 바짝 붙어서면은 되게 불안하고
2: 그렇죠.
0: 특히 그 시속이 엄청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는 거는 완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자, 이 타이밍에 여쭤봅니다. 두 분은 운전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2: 저는 거의 타력주행을 좋아하거든요. 타력주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0: 엔단 놓고 주행하는
2: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0: 그러시군요.
2: 네, 요즘은 반자율 주행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너무 좋은. 네, 맞아요.
0: 소미 팀장님은 항상 바쁘시니까 운전도 되게 바쁘게 하실 것 같아요.
3: 그래서 사실 미리미리 가려고 노력하는 게 오늘도 주차장을 들어왔는데 SBS CNBC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0: 옆 건물로.
3: 옆 건물로.
0: YTN으로 오셔야 되는데.
3: 네,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0: 안전거리랑은 무관하게 정신이 없으시다. 정신을 차리셔야 한다. 그렇죠. 재무 안전거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그렇기만 한가요? 뭐 여러 가지 국제 이슈에 따라서도 내 자산이 들쑥날쑥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안전거리 확보할 수 있는 나만의 든든한 안전장치를 금융상품으로 마련해 놓는다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확보가 가능한지, 어떤 게 적정한 안전거리인지, 그리고 나는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재무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두 분이 다양한 정보 준비해 오셨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상담을 나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지만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있는 40대 애청자입니다. 오래 전부터 제 보험을 관리해 주던 담당자가 있는데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는데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새로운 보험 담당자라면서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꼭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 건가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보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분석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왠지 다른 보험 상품을 권유할 것만 같고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것만 같아서 좀 거부감이 드는데 아니 꼭 이렇게 보험 담당자 바뀌면은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 건가요?
1: 뭐 그렇지는 않은데 반드시 만나서 서류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영업을 위해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양수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뭐 하나 들라고 할 것 같고.
0: 맞아요.
1: 그렇죠. 새로운 영업은 잠시 뒤로 하고요. 담당자가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2: 네, 그 전에 양수진 아나운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0: 보험에 있어서. 네.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좀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의 진단금의 규모? 아,
2: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규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험은 유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0: 하긴 유지를 해야 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못 받겠죠. 보험료는 보통 자동이체나 카드로 납입을 하실 텐데 계좌 안에 돈이 넣어두었던 걸 깜빡했거나 카드를 새로 발급했는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가 안 나갑니다. 물론 한 달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두 달 이상이 돼버리면 실효 상태가 되겠죠. 실효라는 단어 그대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 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보험 담당자는 사실 실효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연락을 드리는 편이죠.
1: 그리고 또 실효 상태의 보험을 부활할 때도 담당자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부활이 가능한 줄 알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는데요. 네. 실상은 담당자한테 연락이 다시 갑니다. 좀 처리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실효 상태일 때 아픈 적이 있다면 알릴 의무 사항을 다시 작성해야 하고요. 그 사이에 혹시 직업이 바뀌셨다면 직업에 대한 부분도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1년의 심사를 거쳐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내지 않을 때 내 계약이 실효 상태가 된다. 이때 부활은 담당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험 처음 가입할 때만큼이나 굉장히 까다롭네요. 이 병원 다닌 의무 고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직업이 바뀌었다면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알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물어보는 게 어떤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2: 일단 처음에도 보험의 가장 중요한 건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청구에 있어서도 정말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에서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소외감 진단금이 나왔어요. 일반암보다 훨씬 작게 나왔겠죠. 그런데 대장점막내암은 약관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약관을 소비자분께서 일일이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험을 드는 이유는 보험금 제대로 받기 위함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말 담당자 역할입니다.
1: 그리고 또 변액보험도 담당자가 중요하겠죠. 정말 많은 변액보험 갖고 계신 분들께서 관리를 못 받으셔서 이 변액보험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와 이런 건 절대 들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잘 관리받은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뵈면 아 이거 이때 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담당자가 적절할 때 편드 변경이랄지 추가 납입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면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일처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뭐 물어보고 뭐 해야 될 때 그냥 검색하는 것보다 사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1: 그렇죠.
0: 하다못해 뭐 음료 주문을 하더라도 키오스크보다는 사람한테 주문해서 건네받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영업에 대한 부담만 좀 이겨낼 수 있다면 담당자 바뀌었습니다.

0: 이것저것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거부할 이유는 없겠어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일부 너무 영업에 몰두한 담당자들, 기존 좋은 보험을 해약하자, 뭐 새로운 걸 하자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소비자분들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느낌은 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다 맞는 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말끔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말끔하게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가 굿모닝 굿나잇에는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가지고 있는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우리 집 가계부 정리, 그리고 노후 재테크 연금 고민까지 싹다 도와드립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한 가정에 꽉 막힌 문제 돈맥경화 정확히 찾아내고 해결할 진단 내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처방전 오늘도 두 개의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이재환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부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 상품을 몇 개 가입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재테크 세미나 같은 데에 가도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된다라고들 해서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저도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나이가 되어가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가는데요. 제 연금보험 한번 점검해 주세요.
0: 그렇군요.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라라는 말은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왜 더 유리한 건데? 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되는 게 노후 준비 연금이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2: 일반적으로 시간과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으로 70세부터 한 달에 200만 원 만약에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0세는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될까요? 36만 원이면 돼요. 40세는요. 조금 더 올라갑니다. 65만 원. 50대는 100만 원이 넘어가요. 129만 원씩 내야 되고요. 60세에는 343만 원이 필요합니다. 차이가 엄청 크죠. 나이가 어릴수록 연금을 낼 수 있는 시간도 길고 그 사이에 불어나는 복리 때문에 이런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0: 똑같은 200만 원의 연금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30대는 36만 원, 40대는 65만 원, 네. 50대는 129만 원, 60대는 343만 원. 60세 이후로는 사실상 은퇴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주 수입이 없으니까 연금 재원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1: 그렇죠. 뭐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 소비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이지만요. 앞으로 설명드릴 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생명표입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에서 3, 4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간단히 얘기하면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경험생명표에서 남성의 평균 수명은 65.75세, 여성은 75.65세였어요. 지금은 10차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고 있고요.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받는 거잖아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금융회사에서 더 오랫동안 연금을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을 줄입니다.
2: 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연금보험에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했을 때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지, 혹은 연금 개시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지가 오늘의 청취자님의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연금보험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에 그 시점으로 나는 기준으로 받으니까요. 하지만 개시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연금보험이라면

0: 보험이라면 많이 안타깝죠.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납니다.
1: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 사업 방법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상품 공시실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정답은 X. 상품 공시실이라고 부르는군요.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 사업 방법서를 조회할 수 있는 곳. 아, 우리 모두 다 기억을 해야겠어요. 사업
2: 그렇죠.
1: 공시실. 여기 아주 많은 정보들이 그럼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공시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품 공시실에 들어가서 내 상품을 검색하시면 약관이나 사업 방법서라는 걸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험 생명표가 적용되는 거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각 약관이나 사업 방법서에 경험 생명표라는 문구가 아닌 다른 걸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연금 생명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용어가 쓰여 있기도 합니다.
1: 근데 이 설명만 들어도 사실 저는 어렵다,
2: 그렇죠.
1: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시실이라는 메뉴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경험 생명표 또는 연금 생명표를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내가 든 상품의 약관을 하나씩 또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짚어보자면 가입 시점의 경험 생명표라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는 짧을 테니까 괜찮지만 개시 시점의 경험 생명표라면 평균 수명이 길어졌을 테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상품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내주는지 개시 시점 그때 가서 연금을 내주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아까 그냥 30대가 연금액을 덜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경험 생명표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될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금액이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3: 아주 정확하세요. 그리고 사실 연금을 많이 내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내가 얼마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연금 계좌에 2억 원이 있었습니다. 60세부터 연금 개시한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1차 경험 생명표는 너무 옛날이니 비교적 최근인 2009년 6차 경험 생명표를 가져와 볼게요. 평균 수명이 78.4세고 매월 91만 원씩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91만 원입니다. 19년도에는 9차 경험 생명표는 평균 수명이 조금 늘어나요. 85.3세. 매월 7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똑같은 2억인데 줄어들었죠. 24년 10차 경험 생명표는 평균 수명이 86.3세로 67만 원 받을 수 있어요. 91만 원에서 맞아요. 뚝뚝뚝 떨어지죠. 같은 2억 원으로 한 사람은 91만 원, 어떤 사람은 70만 원, 어떤 사람은 67만 원을 받게 되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20년 이상 받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의 수령 금액의 갭이 차이가 납니다.
1: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 상품을 가입하실 때도 이게 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지급되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가입 시점에 되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이 개시 시점에서 연금액이 나오는 거면 일단 불리한 거잖아요.
3: 그쵸.
1: 이걸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더 불리해지는 거니까 현재 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상품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 대비하고 있는 이 금융상품이 정말 나를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실 겁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지금처럼 상담 문자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연금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가입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받아서 돈을 받게 되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뭐 우리 청취자님 사연으로 좀 돌아가서 청취자님은 2002년에 하나를 가입하셨고 2009년에 두 개, 2016년에 하나를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2016년에 연금보험은 가입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는 상품이었지만 2002년, 2009년에 연금보험 총 세 가지는 안타깝게도 개시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2002년 상품의 최저 보증 이율이 5.5%로 꽤 높았다는 점이에요. 이 상품은 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다소 아쉽지만 5.5%짜리 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최저 보증은 말 그대로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 보증해드릴게요 하는 거죠. 그래도 예전부터 유지를 하시던 건데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3: 네, 맞아요. 지금은 5.5%짜리 적금 찾기가 쉽지 않아요. 2009년 연금보험은 최저 보증이 10년이니 3%, 10년 초과하면 1.5%의 저금리 상품이라 굳이 유지할 필요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은 해약을 권장드렸고요. 해약 환급금으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오래된 상품이나 적립액 금액이 다소 크다 보니 안전한 곳에 좀 넣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증형 연금보험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추가로 원래 들어가던 금액은 변액연금보험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일시에 들어가는 것보다 투자에 있어서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유지하던 연금보험이 좋지 않은 상품이라 마음은 너무 아픈데 노후를 더 확실히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한다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올바른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다시 느낍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을 누르신 후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메시지 내용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4: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5: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6: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7: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연금 상품이 진짜 로또가 될 수 있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5096번님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은요. 뭐 7순 때 축하금, 뭐 8순 때 여행자금 이런 걸 주는데 이런 것도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3: 너무 좋죠. 너무 요즘에는 좋죠? 보기 힘들어요.
1: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3: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수명도 길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 그걸 받아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문제가 없어요. 축하금으로 보너스처럼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말씀해 주셨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너무나 지금 들어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맞아요. 굉장히 부모로 많이 이렇게 축하금 같은 것들을 끼워 넣어주면서 연금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 소비자들이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꼭 유지하셔라. 근데 이렇게 아주 좋은 소비자에게 좋은 연금 상품 꼭 콜센터에서 전화해가지고 해지 권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2: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판매가 되었던 뭐 7순 축하금, 뭐 8순 축하금을 주는 그런 상품들은 찾아보면 최저 보증 이율도 굉장히 높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굳이 해지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금액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체감은 되지 않으시겠지만 여태까지 쌓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6% 혹은 7%로 굴러간다면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들으셨죠? 네. 5096번님 꽉 쥐고 계시랍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소미 팀장님 읽어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54세 남성입니다.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건강해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 병원비로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주변에 하나둘씩 큰 병에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보험료 많이 내지 않으면서 큰 병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사연 보냅니다.
1: 예전에 우리 이재환 팀장님 지인분 중에도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봄이 하나도 없는 분 있지 않으셨나요?
2: 아, 있죠. 제가 사연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응. 회사 이사님이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했다가 2년 만에 수술비 2천만 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죠. 제 친구도 사연 주신 청취자님과 마찬가지로 돈 모아서 병원비 쓰면 되지 무슨 보험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혜택을 보셨답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나이대가 정말 크게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대이신 것 같기는 해요. 건강

0: 세상은 누구도 자신을 할 수가 없죠.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긴다면 여태까지 모아둔 돈을 치료비, 생활비로 상당 부분 쓸 수밖에 없습니다.
1: 맞아요.
0: 이럴 때 대비하는 게 보험 아닐까 사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솔루션을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2: 큰 병은 예를 들면 암, 뇌, 심장에 관련된 병이겠죠. 이에 대한 대비를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생활비와 치료비 중 치료비를 먼저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활비는 진단금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50대 중반에 진단금을 준비하는 건 금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준비하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을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하시다면 이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약을 복용하신다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뇌하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2천만 원씩 준비하게 되면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암과 같이 준비하게 되면 15만 원이 넘어가겠죠.
1: 그러면은 뭔가 저렴하게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0: 네. 우선 저렴한 게 먼저 중요하시다면 치료비, 암, 뇌, 심장 모두 준비해서 5만 원대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치료가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걸 항암이라고 표현을 하죠. 항암은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술, 두 번째로 약물치료, 세 번째로 방사선 치료예요. 항암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급여 항목이 사실 아니라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잘 아시겠지만 선택적 진료이기 때문에 비싸요. 먼저 수술은 대부분 급여죠. 비급여 수술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로봇 수술?
1: 다빈치 로봇 수술.
0: 맞아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잘하시네요. 듭니다. 약물 치료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2세대가 표적, 3세대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1세대인 세포 독성 항암제는 급여이지만 2, 3세대 약물 치료의 대부분은 비급여예요. 회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 수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가 비급여고요. 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1: 진짜 비싸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산전특례 제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비급여 치료 문턱 앞에서 뭔가 치료 의지가 꺾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돈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보험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치료비로 다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겠고요.
1: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2: 그렇죠.
1: 말이죠.
2: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다면 이런 치료들을 통해 어떻게든 낫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1: 그럼요.
2: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로 준비하신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뇌 그리고 심장은 요즘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통해 치료비를 준비하시는데요.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입원, 약물치료 등을 보상해줍니다. 한번 보상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최대 10년까지 보상을 해주니까 한번 받고 없어지는 진단비보다는 치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금액이 비싼 진단비 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를 챙겨갈 수 있는 치료비로 구성을 한다면 한 달에 5만 원 남짓으로 암, 뇌, 심장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군요. 청취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주신 솔루션에 만족을 좀 하셨을까요?
0: 엄청 만족을 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하셨고요. 치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조금 더 준비할 생각이 드신다면 진단금은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더니 치료받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없고 생활비 모아둔 돈에 써야 되니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진단금을 준비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고민해보시다고 하시더니 상담 끝날 때 아무래도 진단금도 2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보람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원래 보험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상담 통해서 그래도 이런 최소한의 대비는 내가 미리미리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신 청취자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보험금 탈릴 사실 없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금 안 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서.
2: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건 안 아픈 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노후,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재원 마련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노후연금 대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0: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데 도대체 문자 어떻게 보내는 거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요. 문자 보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거는 것처럼, 양수진한테 전화 거는 것처럼, 이재환한테 전화 거는 것처럼, 김소미에게 전화 거는 것처럼 이 전화번호 찍는 화면을 켜시고요. 거기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 버튼 옆에 삼각형 모양이 있대요. 그거 누르시면 문자 보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길게 여러분들 고민 사연 보내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니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50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은 청취자분들이 참여 많이 하실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0: 자, 다음번에는 아이폰은 문자 어떻게 보내는 건지 제가 잘 공부해 갖고 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 덜어낼 재무 솔루션 내려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 하나도 없는데 이제 아플 날만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괜찮지 않고 늦은 게 맞습니다. 이런 고민 있으시다면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꼼꼼한 맞춤 재무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아주 감동이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준비한 이 노래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양이 조금 더 많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이외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립니다. 일산 쪽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 1교 구간 1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정체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 가는 길 5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여파로 기흥 동탄 나들목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 정체 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내촌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이틀 전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동지이자 전우라며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라면서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정청래 대표가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친노, 친문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다며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온 건 아니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문을 모르고 계셨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엿새 만에 퇴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퇴서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퇴원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포기하게 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명청대전 소용돌이에 길을 잃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 지지는 다시 당을 떠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회 강연회에서 불필요하게 서두르다가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을 당 구성원들이 바라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도 끝나고 급한 불 껐으니 느긋한 거냐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니라며 피 흘리는 사람 없이 상처 입는 분을 최소화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의 급락을 딛고 3%대 반등하며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67.18포인트 오른 8,471.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52.95포인트 오른 8,356.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해 8,577.5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점심쯤 8,080.99까지 하락하면서 8,000선마저도 위협받았으나 오후 들어 다시 우상향해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541.8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7.79포인트 오른 909.3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른바 B2가 늘어나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0: 증세 재확대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등이 불안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고 신용 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늘어나면서 가계 신용은 지난달부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에 대해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연평균 1,157억여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인 12명 모두 참고인 신분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거로 확인됐는데 합수본이 선관위 관계자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으로 최대 1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일부 호남, 영남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광주 28도, 대전 26도, 포항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6도, 습도는 43%입니다. 한국일보자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제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불성실한 증인들의 태도에 답답했고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애초에 있었구나 싶어서 또 답답했고 그럼에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서 다시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는 기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한겨레에 실린 JTBC 관련 기사에 눈이 갔습니다. 요즘 이 회사가 어렵죠. 그런데 작가, 연출, 분장, 음향 이런 제작인원들이 프리랜서로 계약이 돼 있어서 보통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이 체불임금을 먼저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보는 방송이 이렇게 허약한 토대 위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은 많죠. 지자체가 퇴직금 안 주려고 364일짜리 계약을 남발한다는 소식도 한국일보에 오늘 실렸는데요. 언젠가 골마서 터질 일들이 이렇게 쌓이고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모적인 싸움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과 어떤 식으로든 정면 승부하는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오늘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번 주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여의도 한약방 시간. 아, 뭔가 끓는 소리가 나고 한약 냄새가 퍼지는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정옥인 전 국회의원님,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한약방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위기로 네, 한약방. 그 지금 원구성 협상이 오늘도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열고 26일까지 명단 제출 안 하면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실제로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김지호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은 5월 달부터 원구성 관련해서 계속 저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힘의 당내 사정 뭐 원내대표 선출로 인해서 뭐 원구성 그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계속 이렇게 미뤄져 왔고 원구성 네. 협상 자체도 점정식 원내대표가 늦게 선출되면서 이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국회의장이 제출하라고 한 그 날짜까지 지금 어떤 상임위 관련 협의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난적한 지금 현안이 많은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8개 상임위를 다 저희가 사실은 임명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법사위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불공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정무위도 굉장히 정부 여당으로서는 꼭 지켜야 되는 상임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이번 회기처럼 네. 11개 상임위를 일단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0: 아, 일단 11개를 여당 몫으로 일단 이 선출한 다음에 나머지는 혹시 뭐 더 다시 이제 국민의힘하고 협상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다.
3: 그럴 수 있죠. 네.
0: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핵심은 법사위 문제다라고 국민의힘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옥인 전 의원이 법사위가 이렇게 첨예한 갈등의 소재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4: 그러니까 법사위가 과거와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의 중요한 법도 결국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자구 수정에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소취소 특검법 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만약에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4: 독식해갖고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솔직히 저기 서 변호사도 계시지만 뭐 특별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별히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0: 여론조사상에.
4: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독식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 오만하다, 유연하지 못하다 이러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4: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민주당도 그 거대 여당으로서 그 야당을 이렇게 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제스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과거의 어떤 그 늘 우리가 보았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민주당도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솔직히 법사위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법사위에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지금 그들끼리 권력 투쟁하기 바쁜데 말입니다.
0: 전당대회를
4: 그렇습니다.
0: 해야 되니까.
4: 그렇습니다.
5: 그런데 네. 저는요. 예. 계속 원구성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네. 뭔가 원칙과 룰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했다.
0: 네.
5: 자 그러면 이게 견제로 해서 법사위는 저기 이당이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룰을 네. 좀 정해가지고 의석 제 생각은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해요. 그러면 이게 뭐 12대 뭐 9다. 그러면 이제 한 당씩 하나씩 찍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디 찍으면 국민의힘은 어디?
0: 아까 숫자를 정해놓고
5: 숫자를 먼저 의석수에 따라 네. 정하고
0: 번갈아가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거죠. 상임위를 골라라.
5: 그렇죠. 네.
4: 원래 의장을 배출한 당은 원래
5: 법사위를 견제하게. 네. 제 말은 이렇게 룰을 정해놓으면 누가 이당되고 누가 다수당될지 바뀌잖아요. 그럼 싸울 일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게 나는 의회 룰이 돼야 된다.
0: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 아니, 방금 네. 이제 정옥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에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를 한번 다 가져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 때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5: 그렇죠.
0: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어떤 여당의 오만함을 좀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전략 전술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아마 정정식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가져가면 다 가져가. 그러면 여론이 국민들이 용서하겠나. 이런 전략인데 그것도 이제 문제고요.
0: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5: 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예. 누가 여야 이게 바뀔 수가 있고 1, 2당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룰을 정해야 돼. 영국의회처럼 이게 성문법이 아니더라도 관행으로 룰을 정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0: 네.
5: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그냥 저는 의석수에 따라 나누고 교섭단체별로 그리고 하나씩 찍는 거죠.
0: 근데 이제 관행도 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정옥임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관행으로 굴러가던 때도 있었는데 그 전 시기에는 또 아니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 시기에 또 요즘 같으면 또 좀 여러 가지 이 전략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무쌍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5: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걸 경고해 봐야 된다. 아니,
0: 그러니까 김지호 전 대변인 어떻게
3: 생각하세요? 뭔가 이제 이렇게 논란이 많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하는 게 그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법이고 원래 뭐 그렇게 이렇게 논아 먹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상임위에서 숫자대로 표결해갖고 상임위원장 뽑는 거예요. 그럼 다수당이 다 가져갈 수뿐이 없죠. 그런데 여야 협치도 중요하고 뭐 소통도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관례를 만든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정부 여당으로선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해서 통 크게 양보했잖아요. 양보했더니
0: 위원장을
3: 양보? 누구 시켰습니까? 저희로서는 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위원장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부 여당이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정말 국민의힘의 대안 제안에 대해서 다 양보했는데 지금 너무 정정식 의원이 양보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정정식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고는 좀 정치적인 어떤 성향도 다르고 그때 그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지금 또 다선 의원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원만하게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에게 발언권을 줄 거냐 이것도 사실 뭐 제 마음대로 하는데 뭐 약간 관행이랄까요? 뭐 그게 있어야 되겠죠. 있기는 또 있으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뭐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히고 저 유튜브 영상 찍히고 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의 거취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 것이다. 당 기강을 잡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정국 변호사님?
5: 결국은 이제 그 지금 당원들 그런요. 압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원들은 이제 그 장동혁 체제 외엔 대안이 없다 이런 이제 여론이 높은 걸로 저는 파악합니다.
0: 네.
5: 제 경험이나 여론조사도 오늘도 몇 개 놓은 게 인용을 못 하겠는데

0: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국민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보수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 당원들은 내가 물러나지 않길 바란다. 다만 이제 의원들은 몇 명 의원총회에서 뭐 사퇴라 있었지만 나는 당원 보고 가겠다.
1: 네.
0: 이런 이제 그 결국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지 표명이죠. 이번에 그러면서 그 당에 바로 세운다는 말은 이제 그 자꾸 해당 행위 물러나라고 하면
1: 네.
0: 경우에 따르게 징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경고로 봐야죠.
1: 그 정옥임 전 의원님 오늘 조선일보였나 인터뷰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인터뷰했던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길게 가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의원들 선수별 모임 해가지고 의견 모아서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만약에 거기서 다수 의견이 물러나라면 물러나라인 거면은 좀 그렇게 설득할 것처럼 보이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2: 네.
1: 그럼 이게 장동혁 대표실에서 유지 가능할까요?
2: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최고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의 룰에 따르면 최고위가 해체가 되면 당대표가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 네.
2: 지금 최고위의 그 소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그 가변적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자기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다음에 그 당내 국회의원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대충 당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이지만 한동훈 의원이 당선이 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이제 그 재선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마 그 이
1: 네.
2: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여론을 좀 흔들고 그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당 내부가 바깥에서 제3자가 생각하는 내부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구성도 그렇지만 그 의원들도 대체로 윤석열 정권 때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 의원들이고
1: 네.
2: 또 그 분포 지역 분포를 보면 주로 TK, PK 지역이잖아요.
1: 영남 지역. 네.
2: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들의 지금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의를 모으겠다라는 것. 시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1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결국은 이제 뭐 아마 본인은 전당원 신임 투표를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느닷없이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러게요.
2: 예,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원 중에 두 명이
1: 네.
2: 지금 생각이 바뀌면은 상당히 장동혁 대표가 위태로울 수가 있죠. 근데 그 두 명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1: 아, 지금 복잡할 것이다.
2: 네. 그래서 네.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가 그리고 그 사람들도 칼집에 칼이 있는 게 자기의 입지를 높일 수가 있지. 여기서 칼을 한번 휘두르면 거기서 그냥 끝날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효용이.
1: 네.
2: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원래.
1: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죠.
2: 네.
1: 근데 또 보면은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 생각하고 이제 당원 생각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에 이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연구 모임 소총으로 국회 강연하면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불필요한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옥임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김지호 전 대변인님 이게 결국 의원들의 나름의 의원들의 어떤 마음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는 미국 순방 갔을 때 끝났어야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1: 사진 찍고 했을 때
3: 뭐 사진 찍고 김민수 최고랑 거기서 더맨더 뭐 사진 찍었을 때 그때 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무야무야 지나갔고 지금 와서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장대혁 대표 체제에 유리하게 지금 외부 환경이 다 조성이 됐잖아요.
1: 아.
3: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1: 지지율이 올라가고
3: 민주당을 뭐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참정권 시위 관련해서 또 제일 적극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장애투쟁한 게 또 장동혁 대표이고
1: 직접 가게 됐으니까
3: 그리고 예.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은 크게 기여한 바는 없지만 서울시장

0: 어떻게 보면은 광역단체장이에요.
1: 그렇죠.
0: 정치선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가
1: 네.
0: 뭐 그렇게 자유로운 분도 아니고 또 지지자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참 어부지리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사실은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 대표 체제가 그래도 당대표를 1년 가까이 했잖아요.
1: 네.
0: 많이 맞으면서 그래도 그 버티는 힘은 이제 생긴 거죠. 노하우가.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원 주권 얘기해서 저도
1: 네.
0: 놀라 자빠졌어요. 국민의힘에서 당원 주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희도 참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1: 버티는 힘이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으면은 버티면 내는 일일 텐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 살아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좀 가는데, 근데 정작 두 사람은 안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온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이 안 가고,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온 날은 또 한동훈 의원이 없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서정국 변호사님.
2: 아마 저는 이제 오세훈, 한동훈 연대는 불가능할 겁니다.
1: 아.
2: 사람이 케미가 맞는 사람이 있고
1: 네.
2: 물과 기름처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수에 보면 뭐 박근혜, 이명박 때잘안 맞죠.
1: 그렇죠.
2: 케미가 잘안 맞잖아요.
1: 안 맞으니까 그렇게 싸웠겠죠?
2: 그러니까요.
1: 네.
2: 지금 한동훈하고 오세훈도요. 지금 지지층도 많이 달라요.
1: 아.
2: 그러기에 케미가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지지층은
1: 네.
2: 강남의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1: 네.
2: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정통 보수층이 많고 오세훈은 이제 중도 약간 이게 그 진보 쪽까지
1: 아, 오세훈
2: 다르고
1: 시장이 좀더 그럼 스펙트럼이 넓네요.
2: 훨씬 이게 중도 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한동훈은 중도 아닙니다.
1: 아, 중도가 아니다.
2: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이 분화된 거죠. 서로
1: 아,
2: 싸우면서.
1: 친윤의 분화의 결과가 한동훈 의원이다.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한 명은 검찰주의자고 한 명은 이제 정치인이에요. 뭐 변호사 잠깐 했지만
1: 네.
2: 전혀 케미가 안 맞고요. 한동훈 제명될 때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뒤에서 만나보면 다 좋아해. 한동훈 제명되니까. 한동훈 복당도 서둘 필요 없다잖아요.
1: 네.
2: 따라서 이게 그 우연히 안 마주친 게 아니고 둘 간에는 연대는 절 불가능하다.
1: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
2: 예.
1: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점정식 원내대표 인터뷰 보면은 장기적으로 총선 전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하고도 합치는 그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읽으면은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를 해내야 된다라는 걸로 읽히는 대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2: 근데 그 이준석하고 한동훈도 물과 기름이야.
1: 아.
2: 이준석하고 오세훈은 좀 친해요.
1: 네.
2: 이준석, 오세훈은 괜찮아. 근데 이준석과 한동훈은 또 물과 기름이에요.
1: 그러면 결국 그러면 오세훈, 이준석 여기까지만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2: 그러니까 저는
1: 보시나요?
2: 이제 이준석은 좀 이게 그 활용 가치가 필요성이 좀 줄어들 거예요. 이번에요.
1: 아.
2: 이번에 보세요. 192명 해가지고
1: 네.
2: 기초의원 하나 됐잖아요.
1: 아,
2: 지금
1: 그러면
2: 0. 얼마에 서울에.
1: 네.
2: 그거 굳이 개혁신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1: 네.
2: 굳이 연대할 필요 뭐 있냐. 아마
1: 네.
2: 저는 이준석은 근데 두더라도 없어질 당이다. 결국에 앞으로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예요.
1: 아,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이 합쳐야
2: 삼국지로
1: 된다.
2: 가는 거예요.
1: 근데
2: 이준석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1: 말씀대로면 또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은 안 맞으니까
2: 세명다안 맞죠, 서로. 세 명이 다
1: 그렇습니까?
2: 안 맞죠.
1: 그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내에 이제 한동훈 포비아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구주류들이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송석준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한동훈 포비아 상당히 줄어들었다. 100에 100으로 치면 한 30까지는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정호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1: 네.
3: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총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비아를 다 내려놓을 겁니다.
1: 네.
3: 단 이제 한동훈이 그만큼 영향력이 세진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지금 세 사람의 케미에 대해서 서 변호사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그건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조국 정청래가 언젠 나빴었어요. 지난 대선 때 총선 때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벌어지잖아요.
1: 네.
3: 그게 권력의 생리예요. 단지 이 사람들은 너무 진솔하다 보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그건 알아야 돼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1: 네.
3: 이 보수 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연대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1: 네.
3: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로 그 천우 신조라기보다는 본인의 그 캐릭터 때문에 여태까지 있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아무리 정치판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자기가 공당의 수정으로서 내려놓을 때를 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가끔 그 홍준표 전 대표를 언급했거든요. 홍준표
1: 예.
0: 전 대표같이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도 이럴 정도가 되면 내려놓는데
1: 그렇죠. 예.
0: 장동혁은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뭐랄까 황당해하는 상황이지 이게 본인의 어떤 스케줄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이게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자연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1: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장동혁 대표는 좀 이제 퇴조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김조 전 대변인님한테는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계엄당일에 국회의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경의를 해명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중국 출장에 갔는데 거기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았다. 이런 이제 이 부분을 공격하면서 논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좀 타겟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왜라고 보십니까?
2: 아니 이제 그쪽에서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김민석 총리가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서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2: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존재감을 알리고 야권에 어떤 타격감 있는
1: 네.
2: 그러한 저격수로서 내가 그래도 장동혁보단 잘 싸운다. 뭐 이런 모습을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그 참정권 시위 관련해서는 뭔가 좀 일가견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별다른 존재감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여권하고의 어떤 정쟁
1: 네.
2: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 이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전략 자산을 또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이제 뭐 본인은 뭐 복당을 뭐 천천히 생각한다 이야기하지만
1: 네.
2: 지금 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오래 갈지를.
1: 네.
2: 아유, 금방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고 버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3: 근데 이 문제는 저는
1: 네.
3: 김민석 총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날 계엄 표결하는 날요.
1: 네.
3: 감기약 먹고 자가지고 그게 표결이 안 왔어요. 결과가 안 왔다고요. 근데 문제는 영등포가 지역구죠.
1: 네.
3: 10분이 나오죠. 근데 감기 안 먹고 자면 전화하면 다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까요? 보살진들에게 놀고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계속 계엄한다, 계엄한다, 계엄한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계엄의 근거가 있으면 국회에서 면책 듣고 폭로해서 계엄을 막았어야지. 마치 이게 더 유도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상하고
1: 아,
3: 지금 근거를
1: 유도한 것 같다.
3: 한동훈 의원이 지적한 그거잖아요.
1: 네.
3: 근거를 해가지고 왜 계엄을 막지 않았냐? 국회에서 그 근거를 폭로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못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1: 김민석 총리는 그러면 계엄을 유도한 사람이다라고 보십니까?
3: 아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 아,
3: 안 막고,
1: 못 막은 것이다.
3: 예, 계속
1: 아니,
3: 또뭐 탄핵도 하고 예산까지 하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왜 당일날 감기약 먹고 잤다고 해서 표결에 그 중요한 때 의원이 본인이 계속 계엄 제기해놨고 안온게
1: 네.
3: 말이 되냐? 근데 저는 박선원 의원이 이걸 왜 폭로했을까? 김호준 프로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1: 아,
3: 더 궁금해. 박선원 의원이 이거 김민석한테 치명타잖아.
1: 내부적인 어떤 뭐 알력 관계 이런 게 반영된 어떤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3: 손흥길 아마 지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1: 네.
2: 김 총리가 그 전부터 계속 계엄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했고 경고를 해서 하지 말라고 윤석열
1: 네.
2: 정권에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때
1: 그렇죠.
2: 뭐 전부 다 아이 그러니 절대 없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종 제보들이 김 총리에게 쏠렸을 가능성이 크고 뭐 사실은 오늘 계엄난다, 내일 계엄난다 이런 전화가 빗발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1: 네.
2: 워낙 그러한 어떤 제보와 정보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듣고
1: 알겠습니다.
2: 또
1: 네.
2: 뭐 감기약 먹고 한숨 잤을 수도 있다. 저는
1: 아팠을
2: 그렇게
1: 수
2: 봅니다.
1: 있고. 네.
2: 그런데 국민의힘은 멀쩡히 지금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1: 그것도
2: 본인들부터 그것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0: 아니
2: 않을까.
0: 이거는
1: 수사 근데 죄송한데
0: 한동훈
1: 이제
0: 당시 대표가
1: 네, 이
0: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1: 시간을 좀 나눠야 돼가지고 2부에서 좀 요 얘기가 결국은 민주당 전당대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2부에서 조금 요 얘기를 더 해보기로 하고요. 1부

0: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명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노란우산.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느냐라고 이제 하는 요 부분이 있었는데 정옥임 전 의원님 말씀하시다가 이제 끊겨서 네, 말씀 주시죠.
4: 아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그때 의원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오히려 야당 대표였던 당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이 계엄 나는 반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요.
0: 네.
4: 그런데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그 전부터 계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계엄 날은 자느라고 몰랐다라는 게 다른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정작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0: 네.
4: 그런데다가 나중에 박선호 의원이 오히려 김민석 최고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직전 당시에 보고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타이밍상으로 그러면은 그 윤석열 계엄 그 담화 직전까지는 약을 안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0: 네.
4: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약을 먹고 잤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0: 약
4: 이게.
0: 기운이 도는데 시간이 걸린 건 아닐까요, 혹시?
4: 아니요. 그러니까
0: 네.
4: 약 기운이 돌다가도 이거는 약 기운이 깰 상황이죠. 이
0: 그렇죠.
4: 정도 되면 저건도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도 안 맞고 저도 궁금하네요. 박선호 의원이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왜 요걸 얘기했을까도 궁금한데 김민석 의원의 그날의 행태는
0: 네.
4: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재명 대표도 좀 늦게 도착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날 계엄 선포한 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걸 이렇게 집요하게 물을 때는 한동훈 의원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카드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왜그 타겟팅 해갖고 핀포인트 해갖고 공격하는 거.
0: 네.
4: 그래서 전략 자산이라고 자칫 탓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0: 한동훈 의원의 전략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4: 네.
0: 말씀이고 이게 결국 근데 뭐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나오게 돼서 또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뜨거워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뭐 예상대로 오늘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자신의 이제 과거 이력, 뭐 노사모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영감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는데 뭐 컷오프 됐지만 열심히 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전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하고 나서 이제 소위 또 딴지 게시판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김조 전 대변인님 이런 정청래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이제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0: 네.
5: 수순으로 보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민석 총리와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0: 네.
5: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이재명 대통령과 의리를 지키겠다. 저그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리,
0: 네.
5: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의리,
0: 네.
5: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되기 전
0: 네.
5: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많은 민주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뭐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심지어 우리 당의 사무총장도 조작기소 대응 특검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조사해보겠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네. 당무 개입 측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사실상 그냥 뭐 국민의힘에서 저희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면 제가 감내하겠는데 우리 당의 지지자들, 우리 당의 당직자들이 서슴없이 대통령의 권위를 깨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데 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당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까? 아니
0: 그만큼 내부 갈등이 지금 심각하다.
5: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의리를 지켜도 네.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네. 이재명 대통령을 난도질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리와 등치될 수 있을까요? 저는 끝까지 네. 우리 대표님이 대표직을 완수하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기자회견하고 순방 갔다서 또 기자회견하고 공개 국무회의 하고 오늘은 또 K9 자주포 타가지고 그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올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두 달 동안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0: 그 오늘 또 정청래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 운영자 자격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단 말이에요. 정옥인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제 이게 실제로는 그렇든 아니든 언론이나 이런 데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대립 구도인가라고 막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건데 이런 상황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4: 아니 그래서 그 멸칭을 보면 제 입으로 말하기 싫은데 멸칭 좀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6: 문조털래.
4: 그러니까 거기 문재인 뭐 대통령이
0: 사도살이 나시는.
4: 아니 지금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보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적통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의리를 지키겠다. 그런데 네. 그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는데 개혁에 대해서는 한 끝만큼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그러니까는 그 소위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양보는 일도 없다라는 네. 그 암시를 하는 건가 하는 식의 그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러고 엊그제인가 또 호남을 또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세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끔에 이런 거에 대해서 SNS에 누가 올리면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래놓고 네. 우리 집 고양이가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이거를 뭐 일일이 그 확인하지 않아도 그들 간의 일련의 그런 그 연대 그 연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인들이 훨씬 많이 하니까 그런 멸칭도 서로 멸칭을 쓰면서 네. 공격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그러한 전술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러니까 좀 일종의 그 당내 세력 간의 어떤 뭐랄까 이 동맹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4: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통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마치도 그 가운데 본 줄기는 자기네들인 것처럼. 근데 참 흥미롭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적통이 아니라 그래갖고 기존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그렇죠. 권력 갈등이 심했는데 이제는 바로 그 친노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통처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똑같은 식으로 지금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심한 말이긴 한데 약간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0: 카르텔 뭐
4: 지금 이지메라 그러려는데 그 일본 말이니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0: 쓰셨네요.
4: 그런 식으로 네,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런 구도로 보시는 거고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까지는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 얘기. 전당대회에서 3자 구도로 가서 김민석 총리하고 단일화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0: 이게 사실이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마 이제 사실이면 명백한 당무
0: 아,
1: 개입이잖아.
0: 명백한 당무
1: 이거는
0: 개입이
1: 윤석열
0: 됩니까?
1: 대통령보다 더한 당무 개입이죠.
0: 법적으로
1: 완전히
0: 문제가
1: 정청래 죽이기 아닙니까?
0: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적으로
1: 그렇죠.
0: 문제가
1: 저는
0: 발생하는
1: 정청래 죽이기로 보고요. 아마 제가 볼때 이재명 대통령 뜻은 김민석 반대 있지만
0: 네.
1: 여차하면 송영길도 괜찮다. 송영길이 당신이 1등하면 1등해. 그런데 당신이 2등하면 그럼 당신하고 정청래 올라가라.
0: 네.
1: 그런데 당신이 3등 했을 때는 김민석 밀어주라.
0: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제
1: 네.
0: 법을 잘 아시니까 당연히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그냥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러냐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무 개입이 돼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1: 우리가 둘이 독대니까 비공개 정확한
0: 네.
1: 어디까지는
0: 그렇죠.
1: 모르고
0: 모르죠.
1: 대통령은
0: 가정하면.
1: 녹음 못해요. 핸드폰을 다 맡기나. 그런데 가정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인 정청래 이기는 방법까지 의논을 했다면 그건 당무 개입이 맞고요.
0: 네.
1: 저는 오늘 정청래 출마 선언 오늘 사퇴변에
0: 네네.
1: 두 문장이 제일 의미가 있는 게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개혁 과제를 멈출 수 없다. 본인에게 검찰 개혁,
0: 네.
1: 보안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0: 네.
1: 이재명 정권에게 왜 실용이냐? 나는 선명한 개혁 이렇게 대책점을 세웠고요.
0: 네.
1: 그다음 더 중요한 게6.3 패배는요. 분열하면 패배한데 말은 왜 조국당하고 안 합치냐? 내가 조국당 합치했지 않냐? 왜 그때 막았냐? 아니 조국 공천하는데 왜 김용남, 뉴 이재명을 왜 공천하냐?
0: 아,
1: 그래서 증거다 이런
0: 네.
1: 뜻이거든요. 결국 이 정청래 대표는 조국당하고도 연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조털 내용이 나온 거예요.
0: 네. 그 김지호 전 대변인님, 그 일전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정청래 대표 측에서 내가 불출마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될 테니까 내가 출마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요게 첫째로 사실일 거라고 보시는지 둘째로 요런 지금 뭐랄까요? 갈등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냥 이거 저는 그냥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0: 아, 정청래 대표가
2: 정청래 대표가 그런 게 아니라
0: 네.
2: 정청래 대표의 측근들이
0: 측근들이
2: 더 이상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재명 정부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당무 개입이 될수 있어. 결국은 그냥 살려는 줄게. 잠자코 있어. 이런 위협 아닙니까? 그리고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뭐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0: 네.
2: 뭐 누구처럼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그만두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좀안 맞는 게 있고 노선 차이가 있고
0: 네.
2: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선거에서 졌다.
0: 네.
2: 그리고 국정 동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아쉬운 처지에 있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는 그런 워딩을 써가면서 거의 위협을 한게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 사람을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당직자라면은
0: 이렇게 언론에 발언한 사람.
2: 예, 잡아가지고 당직 아니 이거 막 만약에 진짜 당에 어떤 위해를 가는 이런 발언을 하면 사실은
0: 해당행위다.
2: 해당 행위자로 뭔가 좀 경고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3: 근데
2: 우리는 지킨다고 얘기하시는데.
0: 네.
3: 김지호
2: 네.
3: 대변인은 그 누군지 아세요?
2: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딩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0: 네.
2: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판 승부가
0: 네. 아, 그거는
2: 열리지 않을 수가
0: 경쟁폭을
2: 없다.
0: 정면 승부라고 해주십시오. 네.
2: 정면
0: 정면승부를 하게
2: 승부다.
0: 된다.
2: 그래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셔도
0: 네.
2: 이재명 대통령은 잘 적응해서 아마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 권한에 많은 그런 권한은 당에 넘겨줘야겠죠.
0: 아,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결국 오늘 언론 보도 보면은 결국 3파전이라고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다 나올 것이다. 이 3자 구도로 갈때 그러면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정호김 전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3: 오늘 만약에 그 경선이 있다,
0: 네.
3: 오늘 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약간 유리하지 않아요? 오늘은? 근데 아직 또한달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0: 네.
3: 그런데다가 저는 그 정청래 대표 뒤에 그 포진하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0: 아,
3: 때는
0: 수가 많을
3: 그렇거든요.
0: 것이다.
3: 수가 많을 것 같아요.
0: 네.
3: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왜냐하면은 당장 이제 송영.

0: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인가 어젠가 대통령과의 그 만찬이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데 그 만찬 날이 또 대통령 귀국한 날이라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대통령도 상당히 급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나중에 송영길이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김민석이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1: 아.
0: 정치판은 하도 생물 같으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호남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근데 과연 호남의 유권자들은 호남의 사위를 택할 것인지 호남의 아들을 택할 것인지 가만있어 봐. 김민석 대표도 호남 사람이었나요? 김민석 총리도?
2: 그 서울입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사위는 정청래고 아들은 송영길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 사람을 택할 것인지 물론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그 지연만 가지고 선택하진 않겠지만
1: 네.
0: 말입니다.
1: 김민석 총리 지금은 주소지가 전북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0: 익산,
1: 얘기가 있는데.
0: 익산.
1: 네, 그렇죠. 그이 3파전이면 누가 유리할 걸로 보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네.
2: 이게요. 이게 죽기 살기로 세 명이 3파전이면 엇비슷합니다.
1: 네.
2: 송영길 표도 꽤 나와요. 옛날에 우원식하고 홍영표하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 있을 때
1: 네네.
2: 그때 보면 세 명이 비슷해요. 그래서 송영길도 득표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송영길이가 당대표를 하려고 노는 게 아니라고 다 당원들이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외교부 장관이 목표인데 그냥 김민석이 도와주려고 노는구나. 페이스메이커로. 그래서 이게 송영길 표가 적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볼때한 10%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 알잖아요.
1: 네.
2: 그러면 저는 1차에서 그 김민석과 정청래 만만치 않아요. 이분들이 한 40%씩 놓고 송영길이 10%대
1: 네.
2: 논다.
1: 그럼
2: 그러면 이게 결선
1: 결선에
2: 투표
1: 가면?
2: 가죠. 가면 송영길 표가 어느 정도의 김민석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1: 아,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2: 결선
1: 보시는
2: 투표 가서
1: 거고.
2: 아마 송영길의 도움을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1: 네.
2: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1: 김지호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갖고 짧게 답변해
3: 저는
1: 주십시오. 네.
3: 뭐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다고 보고요.
1: 네.
3: 어제 오늘 호남에
1: 네.
3: 뭐 500조 반도체 팹 투자한다는 게
1: 그렇죠.
3: 거의 확실시하게 발표됐습니다.
1: 오늘 신문 뒷면에 쭉 났더라고요.
3: 여러
1: 네.
3: 가지 상황들 또 이재명 정부가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 뭐
1: 네.
3: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을 우리
1: 네.
3: 당원들이 선택해 주실 거다. 그렇게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1: 간절히 믿는다고
0: 아,
1: 말씀하셨네요.
0: 10초만 얘기할게요.
1: 네, 말씀하십시오.
0: 반도체 투자 좋은데 그 민주당의 정치하고 연계시키면 되게 위험해져요. 반도체를 진짜 발전시킬 거면은 당장 정책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3: 네, 명심하겠습니다.
1: 결국 세분 말씀 종합하면은 오늘까지는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다소 유리한 것처럼 오늘은 이 여의도 한약방에서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정호김 전 의원님 생각을 반영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또 손에 땀을 쥐는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서울 국제도서전 참석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정청래 대표는 평산마을에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말씀 나눈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김혜경 여사도 여기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두 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님, 정옥인 전 의원님,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 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 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 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8: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카멜로.

0: 멜로우 카멜로우.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우.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날씨와 교통 그리고 뉴스까지 듣고요. 저는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1: YTN is FM.
12: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강한 햇볕에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낮까지 최대 30mm의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되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 퇴근길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여의 상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인데요. 나란한 강변 봉로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 지나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내부순환은 성산대교 방면 종암분기점에서 성산램프까지 차량들 길게 밀리는 모습이고, 반대쪽으로도 지금 성수대교 쪽 이동하는데 연희램프부터 정릉턴 입구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수서 도심 쪽도 퇴근길 정체가 부쩍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복정 나들목 수서진 한천 일교까지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정청래 대표가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친노, 친문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다며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께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 피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하셨다면서 대통령 네 분의 책도 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온 건 아니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문을 모르고 계셨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엿새 만에 퇴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퇴서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퇴원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하게 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나 발목잡기식 정쟁이 아니라며 원활한 청문회 진행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에 대해 주택을 매각하고 차익을 기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1년가량 방치하다가 뒤늦게 원상복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자료 1,170건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40% 가까이 제출을 거부당했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 회신율도 63%에 그쳤고 증인도 전혀 채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에 대해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고려해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지방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안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인 전공정 시설과 패키징 공장 등 후공정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와 부산 20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8도, 대구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0: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3부는 박교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4부는 인요한 전 의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오늘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송영길 의원의 관저만찬,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와 여기서 단일화 방안을 언급을 했다는 등등의 이런 얘기도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분을 위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규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민주당 최고위원 박규환입니다.
3: 요즘에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셨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 요즘에는 전당대회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뭐 친청계다, 친명계다 이런 구분을 언론들이 막 하거든요. 근데 박규환 최고위원님은 친청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4: 아, 일단 저도 친명이고요.
3: 아, 나는 친명이다.
4: 네네. 그리고 저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당원 주권을 신념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개파 정치 타파를 내세웠고 실제로 개파 정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 뭐 친청계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뭐 정청래 대표와 제가 뭐 가깝죠. 그러니까 친청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친청이긴 한데
3: 개파로서의 친청은 아니지만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다.
4: 네,
3: 이렇게
4: 그렇습니다.
3: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 조승래 사무총장도 SNS 통해서 사의를 밝혔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사에 지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결국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메시지인 걸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역사에 대표를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정도인 그렇죠. 거고
4: 김대중 총재 이후로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이 첫 번째였고
3: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또 정당 체제가 좀 그렇죠.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4: 그렇죠. 예.
3: 이재명 대통령 정도였던 거고, 또 지방선거도 사실 뭐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는 하지만 목표한 바에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연임 명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일단 저는 오히려 연임이 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다 네.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이제 11개월 동안 대표직을 수행해 왔는데, 저는 그 11개월 동안 일단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컨대 뭐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특검, 그리고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입법으로나 여러 가지 국회 활동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했고
3: 네.
4: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개혁입법 예컨대 뭐 검찰개혁법,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야말로 70년 역사를 뒤로 하면서 완전히 이제 10월 2일이면 사라지죠.
3: 네.
4: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밖에 또 법 왜곡제라든가 재판소환이라든가 대법관 증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참 해묵은 그런 과제였는데, 법원 개혁 이런 문제라든가 또 언론 개혁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3: 네.
4: 또 그 밖에도 민생 회복과 관련된 입법, 예컨대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뭐 저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국민 안전 입법도 있었죠. 또 국토 균형 발전 입법
3: 네.
4: 이런 걸 통했고, 또 뭐 행정 통합과 관련된 이런 정부 과제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줬고
3: 네네.
4: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을 법정 시한 안에 제대로 통과시켜줘서 이재명 정부가 자기 과제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3: 네.
4: 그리고 당 내부로 돌아와서 보면 1인 1표제와 같은, 그거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3: 그렇죠.
4: 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3: 그런데 그렇죠.
4: 사실상 이재명 대표께서 시작하신 것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완수했죠.
3: 네.
4: 저는 그것도 정말 큰 성과였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물론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3: 네.
4: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그 1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긴 선거였고
3: 네.
4: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사실은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3: 그렇죠. 뭐 이 예.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 기초로 해봤을 때
3: 네.
4: 업적으로는 네. 저는
3: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충분하다.
4: 예, 도전할 만하고.
3: 그것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도전할 때 비견할 만큼의 그러한 업적이다.
4: 뭐 이재명 대표와 뭐
3: 견줄만하다.
4: 예,
3: 그 당시에.
4: 뭐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뭐 그만은 혹시 못할지 모르겠지만
3: 네.
4: 예, 충분히.
3: 견줄만하다.
4: 예, 저는 네. 뭐 업적으로 볼 때는 도전할 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당에 과제라는 게 있잖아요. 역시 올해 내년 이제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 없는 해에 제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를 또 앞으로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누구인가. 그 지점에서도 당원들의 생각이 저는 정청래를 네.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그 아까 친청이다 친청계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청래 대표와 워낙 가까운 관계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 혹시 정식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은 언제 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있던가요?
4: 뭐 워낙 가깝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 대표님은 또 저를 그렇게까지 가깝다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그러면 조금 외로워지는데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4: 그런데 네. 저는 일단 구체적인 어떤 출마 선언은 아마도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3: 네.
4: 전당대회 일정이 다 나오고 나면 적정 시점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직은 뭐 확실하게 며칠이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예, 것 같고 예.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의 업적에 뭐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은 비견할 만도 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연임을 하고 이 또 성공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면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그 연임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도전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대선 도전할까요?
4: 저는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당대표 도전하더라도 2년 후잖아요.
3: 네.
4: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한창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고요.
3: 네.
4: 그리고 만약 지금 그 어떤 저 당권 주자든 간에
3: 네.
4: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대통령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면
3: 네.
4: 그건요 저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3: 연임과
4: 대표로서
3: 연임과 예. 대권은 상관이 없다.
4: 전혀 상관없습니다.
3: 네. 그 박규환 최고위원님 보안 사건 폐지 놓고 김민석 총리를 직접 겨냥한 메시지도 내놓으셨던데 이 문제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태업이 의심될 지경이다. 총리가 책임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빨리 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태업을 한다면 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4: 태업이 의심된다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뭐 꼭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여론을 제가 좀 전달했던 것이고요.
3: 네.
4: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작업들이 법무부 또 혹은 이제 아무래도 검사들이 네. 많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3: 공무원들의 태업의 배후가 그러면 검찰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4: 예, 그 배후는 그냥 소위 말하는 그 검찰주의자들 그들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또 국민의 뜻,
3: 네.
4: 우리 집권당의 뜻과는 상관없이
3: 네.
4: 저는 일부 그 검사들
3: 네.
4: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그들이 저는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뭐
3: 검사들이 장난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지 뭐 않습니까?
4: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3: 근데 요 메시지를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검사 집단이 장난을 치는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도 함께하고 있다? 또는
4: 함께하고
3: 당하고 있다?
4: 있다기보다는요. 네. 어쨌건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TF가 있고
3: 정확히는 국무조정실인데 뭐 마찬가지죠.
4: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이제 국무총리께서 좀 더 이 주제에 깊게 그리고 절실하게 좀 달려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조금 뭐 다른 업무에 바쁘셔서
3: 네.
4: 약간 좀 이렇게 소홀하신 건 아니었나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네. 좀 이악스럽게 달려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3: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김민석 총리 최근에 이제 보안 사건 폐지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다른 업무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입장은 보안 사건 폐지일 수 있으나 관심은 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4: 근데 사실은.

0: 저는 그 총리께서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해왔다는 그 말씀에 비해서 지금까지 예컨대 지난번에 그 원안 나왔을 때
1: 네.
0: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맞지가
1: 근데
0: 않습니다.
1: 원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중소청법, 공소청법 관련한 정부 입법 예고 말씀하시는 건데
0: 처음
1: 거기에는
0: 나왔을
1: 근데
0: 때
1: 보안 사건 내용은 없지
0: 뭐
1: 않습니까?
0: 뿐만 아니라 예컨대 그뭐 전문 수사관과
1: 아, 네네네.
0: 그리고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한다든가
1: 그렇죠.
0: 뭐 등등
1: 네.
0: 이런 내용 자체가
1: 검찰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0: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만 더 이
1: 네.
0: 문제에 좀 깊게 책임감을
1: 알겠습니다.
0: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죠.
1: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발언을 한걸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포의
0: 그렇죠.
1: 의원이고 그다음에 노사모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정치에 눈을 뜨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최고위원 거치면서 컷오프 됐는데 선당후사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 최고위원
0: 최고위원.
1: 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동지이자 전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 가서 글도 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쭉 있는데 요 흐름에 실린 어떤 정치적 메시지랄까 이런 것들은 어찌 없던 것이다라는 걸좀 알고 있으십니까?
0: 글쎄요, 뭐정 대표는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유산과 전통,
1: 네.
0: 그 위에서 혁신의 과제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오기까지 이 과정 자체가 사실 민주당의 역사고 민주주의의 역사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근데 오늘 그 이제 최고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1: 네.
0: 사실은 나는 20년 넘게 어쩌면 가장 이재명과
1: 네.
0: 속 깊게 얘기한 사람, 그게 바로 정청래다.
1: 그
0: 이게
1: 의리를 반드시
0: 주였죠.
1: 지킨다 이 말씀도
0: 그리고 한
1: 했더라고요. 네.
0: 몸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사람,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늘 함께 할 사람 바로
1: 네.
0: 나다. 뭐 그게 아마 핵심이었던 거죠.
1: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근데 한간에는 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가령 아까 보안사건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총리는 이제 폐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예외적 허용을 얘기한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완전 폐지 요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선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좀 주도해온 여당의 포지션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중도실형 확장 노선인 것 같은데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노선은 지금까지의 이제 민주당 스타일 그대로 이제 개혁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가자. 그래서 좀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0: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도실용이라든가 이거 역시도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고요.
1: 정청래 대표도 중도실용에 대해서 같은
0: 그럼요.
1: 생각이다. 네.
0: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의 어떤 전통과 유산 그 위에서 늘 당이 새롭게 나아갈 길 혁신의 과제를 찾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흔히 말하는 외연 확장이라든가 당연히 이런 지점에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1: 네.
0: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1: 그렇죠. 뭐 모두 다 똑같은 의견이면
0: 그럼요.
1: 민주주의일 수는 없는
0: 그럼요.
1: 거니까.
0: 근데
1: 네.
0: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이라든가 뭐 지향 이런 지점에서는 저는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곧
1: 네.
0: 이재명이었다. 그건 지난 1년이 저는 그걸 보여줬다. 보여준 시간이다. 이렇게
1: 그러니까 지난
0: 생각하고
1: 1년에 사실
0: 있습니다.
1: 뭐 매끄럽게 온 점도 있지만 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재별 정책에
0: 그렇죠.
1: 대한
0: 그건
1: 입장 차이고
0: 정책에 대한
1: 네.
0: 차이였지.
1: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나온 뉴스가 그 대통령 뭐 오늘은 아닙니다.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관저에서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 전당대회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인데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도 했다. 그 송영길 의원이 예를 들면 내가 출마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전략을 짜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0: 했다면.
1: 예, 전달을 예. 했다면 그건 매우 가벼운 처신일 뿐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저는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 좀 자가발전하시는 거 아닌가, 자가발진하는 것 아닌가.
0: 완전히 100%의 사실은 아닐 수도
1: 아니다.
0: 있지 않는가.
1: 저는 네. 대통령께서 글쎄요, 뭐 송영길 의원이 불쑥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에 뭐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호흡을 맞춘다든가 이럴 턱이 없다. 적어도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네. 이런 저 당무에 당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에 뭐 이렇게 개입하신다든가
0: 네.
1: 또 뭐 함부로 또
0: 최근에 화제가 된 보도 내용이 정청래 대표 측이라고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 측에서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서 그게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저런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 일단 그 저는 정 대표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요.
0: 네.
1: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당무 개입이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어떤 전제를 갖고 이미 이야기하는 거니까
0: 네.
1: 저는요.
0: 대통령 전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
1: 예, 정청래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0: 네.
1: 어떤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다라는
0: 네.
1: 것 자체가 저는 뭐 사실이 아니다.
0: 네.
1: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저는 마치 대통령께서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0: 네.
1: 예, 대통령의 어떤 생각 또 대통령의 행동을 왜곡해서 없는 것을 지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0: 네.
1: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요 당의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언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특정인을 배제한다 혹은 특정인을 이미 염두에 두고 그의 당선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0: 네.
1: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죠.
0: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이 박지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확한 경위는 알고 계신 건가요? 혹시
1: 저는 뭐 자세히는
0: 모른다.
1: 모릅니다. 그런데 네. 뭐 관저 만찬 소식을 이제 본인이
0: 네.
1: 송 대표 본인이 이렇게 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그런 행동은 적어도 육선 중진에 걸맞지 않은 저는 솔직히 가벼운 처신이고 거기다가
0: 본인이
1: 좀
0: 얘기했으니까 전달됐을 것이다.
1: 예,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점은 상당 부분은 좀 이렇게 예, 왜곡도 있는 것 같고 해서
0: 네.
1: 사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무 개입이라는 이라든지 그것을 연상케 하는 행위는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근데 이게 뭐 설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든가 또 화제가 된 어떤 장면들이 지금 있어서 더더욱 이런 해석들이 증폭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해외 나갈 때 이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신에 김민석 총리를 부른 것처럼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1: 문제는 그것도 네. 사실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정청래 대표가 가지 않은 겁니다.
0: 네네.
1: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김민석 총리가 환송식에 간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0: 네.
1: 뭐 그것도 또 급박하게 왜냐하면 8박 9일 이상 지금 해외 나가시기 때문에 보고할 게 있다든가 하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대통령께서 특정인은 배제하고 특정인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이른바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졌고.
0: 아, 언론 플레이를 실제로 누군가 한다?
1: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언론 플레이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잠식되어 버리고 이게 결국은 여당 내의 어떤 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 대통령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묘사되어 버렸어요.
0: 그러면
1: 그게 더 문제였다.
0: 언론 플레이를 말씀하시면은 주어가 있는 거네요. 김민석 총리 측이라고 보십니까?
1: 그건 제가
0: 모른다?
1: 모르겠는데
0: 알겠습니다.
1: 다만 그때 네. 보도에 보면은 뭐 친명계 인사의 이제 그 말을 네. 따옴표 안에 따서
0: 그런
1: 뭐
0: 해석들을 자꾸 언론에
1: 예.
0: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1: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네.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님의 그 엄청난 해외 순방이 많이

0: 가려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규환 최고위원님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가깝다고 말씀하셨으니까.
0: 저는 아,
1: 좀
0: 아직까지
1: 정확하게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0: 예, 저는 좀 더 배워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 네. 최고위원에 도전할 의사는 없습니다.
1: 아, 최고위원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뭐 생각이 없다.
0: 예예. 네.
1: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어쨌든 이 관행처럼 이른바 이제 러닝메이트처럼 당대표 누구 나가면 최고위원 누구 이렇게 해서 짝짓기 비슷한 이런 투표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0: 사실은 작년에 우리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는 그게 네.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네. 당대표 선거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기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특정 당대표 후보를 네. 좀 선호하거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1: 불가피한 측면이
0: 생각합니다.
1: 있다. 예.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 준비는 26일에 출범을 하는 거죠?
0: 지금 사실은 2년 네. 전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연임 도전하던 네. 그 전례를 거의 그대로
1: 그렇죠.
0: 적용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때도 이틀 전에 그때
0: 6월 24일에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하셨는데 네. 오늘 정청래 대표 사퇴했고요. 네. 현재로서는 26일에 전당대회 준비위 등을 최고위에서 네. 설치 구성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1: 이게
0: 있습니다.
1: 이게 룰을 가지고 또 논쟁이 뭐 항상 있는데 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7대 3 룰은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뭐 지역별 가중치에 대해서 세대별 뭐 과소 대표 문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한데 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룰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가 결정할 텐데요.
1: 네.
0: 역시 아마 2년 전에 전례에 비춰서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고요.
1: 네.
0: 그래서 저 생각에는 특별한 이견이나 갈등 없이 룰은 뭐 7대 3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될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있다면
1: 네.
0: 2년 전에는 대의원에게는 가중치가 있었습니다. 약 20배의 가중치가 있었고
1: 네.
0: 그런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말 그대로 1인 1표가 됐는데요. 가중치 문제는 이제 특히 영남 지역 같은
1: 네.
0: 이런 전략 지역의 비중이 축소되니까 가중치를 네. 두자. 그런데 그건 이미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준위에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줄 거냐. 예컨대 네. 곱하기 1.5로 할 거냐 곱하기 2로 할 네. 거냐. 이건 이제 아마 전준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거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들 네.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아쉽게도 그 정청래 대표가 출마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3자 구도다라는 언론 보도가 쭉 나오는데 연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0: 그건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죠. 그걸 제가 미리 예단하는 건 네.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3자 구도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0: 뭐 3자 구도가 되든 양자 구도가 되든
1: 네.
0: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저 뭐 당원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1: 네.
0: 예. 좋은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당원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규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0: K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요한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영광이고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권도 비판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심경이십니까?
2: 예, 좀 힘들게 지나가네요.
1: 네.
2: 근데 제가 네.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이유는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그 계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당시는 무슨 계엄을 그 당시에는 계엄이 무슨 밤중에는 제가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1: 네.
2: 그 정도 긴박한 줄 알았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더 빨리 뉘우치고 뭐 계엄이 잘못된 것은 여러 번 표현했고 또 제 국회의원직을 누가 내놓습니까? 제가 그냥 국회의원직을 다 반대한데 제가 혼자서 결정해서 그만둬버렸어요. 그 어떤 책임지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보니까 하도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추가로 계엄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때 좀 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고 또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참 후회하고 싶고 하고 있고 참 반성한다 그렇게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1: 근데
2: 이제 대한 적십자는 이제 여러 갈래의 그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전부를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남북 관계에도 관계돼 있고 뭐 병원도 여러 개 운영하고 혈액은행 생명을 주는 혈액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만뒀고 제가 의사로서 본분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만둘 때도 네네.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이 인도적인 지원을 뭐 4세대 동안 했는데 3세대 네. 동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원위치로.
1: 그러니까 정치를 했지만 이제는 원래 의사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네. 하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점이 내가 적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대한적십자사의 경우에는 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네. 인준을 해야 되는 직책이다 보니까 네. 이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라는 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 네.
1: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이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 또는 국민의힘에 몸담은 인사들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들이 있는데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또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2: 네. 저는 그 대법원 출신 판사님하고 그 식사를 같이 한번 했는데
1: 네네.
2: 전두환 정권 때 그 제가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국회의원입니다. 아무도 네. 300명 중에 제가 그때 뭐 경찰이한테 내가 통역했다고 뭐 제보 주동자로 몰리고 근데 그 판사님께서 저한테 법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첫째
1: 네.
2: 그 계엄이 잘못된 것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1: 불법이었다.
2: 예,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
1: 네.
2: 최고 통치권자가 법을 저 계엄을 그 굉장히 나라 위기에 선포할 수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의회 국회의회하고 지방의회를 해산시키는 게 불법이고 그거는 내란으로 관지되고
1: 네.
2: 세 번째는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에 대한 판결이 있다. 내란으로.
1: 네.
2: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1, 2, 3 이거는 불법이고
1: 네.
2: 심지어 그 내란 용어를 쓰는데 저는 법률적이 아니고 저는 그냥 정서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통상

0: 나라로 돼 있어요. 만불 소득 넘는 나라에 무슨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 계엄 때문에 제가 그냥 너무 곤욕스럽고 울고 싶었고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거를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제가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떠나서 그냥 39년 의사를 했는데 37년 처음으로 쉬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것보다 미래 뭐 할 거냐? 그런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임명권자가 대통령하고 뭐, 민주당에서 저를 받아들이는 어떤 통합 정신에 대해서,
1: 네.
0: 저는 여기에 임명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정치적인 구도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정말 통 큰, 정치고 포용 정치고 통합 정치입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은 통큰 정치를 위한 어떤 그러한 생각이 인요한 전 의원 대한적십자사회 이제 회장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대한적십자 중앙위에서 선출이 되셨는데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정부 부처 장관 8명이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면
0: 예.
1: 앞서 말씀하신 이거는 불법적이고 내란이다. 이 12상 계엄에 대해서는 요것과 관련돼서는 혹시 사전에
0: 법률학적
1: 네네.
0: 법률학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인식을 하게 됐어요.
1: 예, 이전에는 인식을 못 하시고. 네.
0: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였는지. 근데 그냥 제가 제가 광주 때
1: 네네.
0: 그냥
1: 아니,
0: 계엄 때문에 근데
1: 그 말씀은 이제
0: 제가
1: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0: 아예
1: 제가 여쭤보는
0: 했지만
1: 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어쨌든 좀 인사례와 관련돼서 인사를 할 거니까 이 논의가 이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혹시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거나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까?
0: 특별한 건 없고
1: 네. 네네.
0: 오늘 논란 때문에 그 기자들이 여러 분이 와서 정부의 입장 얘기는 아니고
1: 네.
0: 그분들이 정부 입장이 이럴 거 아니냐.
1: 네.
0: 그래서 입장을 좀더 밝혀라.
1: 아.
0: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요.
1: 네. 그거는
0: 제가
1: 이제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같은 의사 출신인 한지하 의원도 이걸 얘기해서 더 사실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거든요. 좀 서운하십니까? 어떠십니까?
0: 한지하 의원은
1: 네.
0: 제가 그거 뭐 한지하 의원이 왜 그랬는지 왜 자꾸 얘기하는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1: 네.
0: 누구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한지하 의원하고 저하고는 가까운 사이였고 같은 비례대표였고 그래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본인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1: 네.
0: 공격을 했겠죠. 그냥 삭히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러한 메시지에 배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0: 뭐, 제가 떠난 국민의힘은 여러 분열이 돼가지고 많이 안 좋았는데,
1: 네.
0: 뭐,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지하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제가 또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선대위원장도 했고 뭐
1: 네.
0: 최고위원도 했고 제가 그때 제가 정치에서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별 실패했습니다. 뭐 변화를 시킨 것도 없고 그러나 제가 모든 한지하 말고 축하한다고 우리 전에 제가 몸 담고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화 온 사람도 몇분 있었습니다.
1: 그럼 혹시 그러면
0: 한지하가
1: 네.
0: 그 모든 국민의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럼 한지하 의원이 이런 메시지 낸건 혹시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친윤 대 친한 뭐 이런 구도 때문에 그런 걸까요?
0: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 네.
0: 예, 그리고
1: 네네.
0: 이제는 제가 자꾸 반복적인 얘기지만 제가 정치인이 아닙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예. 그래서
1: 그러니까 이제
0: 저는 북쪽에 관심도 많고 인도적인 지원도 많이 했고
1: 네네.
0: 또 의사로서 적십자에 할 일이 좀할수 있는 일이 많고 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자 해서 받아들였는데 뭐
1: 네.
0: 그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 네.

0: 공식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 것은 뭐, 그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방송에서 그 계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빨리 좀 나서서 네. 그걸 반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는 뭐 큰 뭐 그럴 만한 명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1: 네네 알겠습니다. 그 예. 말씀은 앞에 해주셔서
0: 예.
1: 그 말씀하신 대로 대한적 십자사가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예. 지금 일부 시민 단체는 과거에 이제 인요한 전 의원이 기고한 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 좀 해요. 국민 건강 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라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는 적십자에 이끌게
0: 그거는 한국의 의료가 85%가 그 뭐랄까요 병원 그 사적이고
1: 네.
0: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 제도가 성공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 때문에 성공했다.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전체 내용을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그 많은 요구를 희생을 많이 요구해서 좀 사회주의적으로 갔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전체 안 보신 것 같습니다.
1: 아 전체 글을 보면은 맥락이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이고.
0: 예, 제가 항상 대학병원에 33년 세브란스에서 일했는데
1: 네네.
0: 너무나 의사와 간호사들 고생이 많아요.
1: 아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민석 총리하고 40년 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예. 정치를 이제 안 하시지만은 어쨌든 이런 해석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김민석 총리가 추천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0: 제가 최근에 통화한 적도 없고요.
1: 네.
0: 또 국회의원 되기 전에
1: 네.
0: 그 김대중 도로 만들 때 같이 노력을 했어요.
1: 국회의원 되기 전에?
0: 예, 국회의원 되기 훨씬 전에 한 5년 전에 그 국회 건너편에 그 국민의힘 당사 있는 거기 길 하나가
1: 네.
0: 김대중 도로로 돼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거는 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1: 네.
0: 그분이 그 협회 정책도 지지하고 지금도 뭐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저하고 김민석 총리께서는 뭐 과거에 저하고 아주 가까웠고
1: 네.
0: 그렇지만 총리 된 다음부터는 그 총리 될 때 내가 만나서 국회에서 축하한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전혀 뭐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0: 예,
1: 지금
0: 예,
1: 이제
0: 뭐
1: 시간이
0: 그건 추측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1: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대한적 십자사 회장이 된다면 앞으로 네. 무엇을 하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다면 네. 밝혀주시죠.
0: 우선 가족이 굉장히 큽니다.
1: 네.
0: 그 거기 뭐 4천 명 정도 되는데 4,500 명인가 되는데
1: 네.
0: 제가 거기 우선 식구들을 전부 더 알라고 노력할 거고
1: 네.
0: 우선 제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네.
0: 거기에 또 노조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고
1: 네.
0: 잘 이끌어 나가는 제 의사와 저희 집안의 뭐
1: 네네네.
0: 역사와 이런 걸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0: 아직도
1: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0: 예, 예.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인요한 네.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뱅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9: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다양한 뉴스들과 정면 승부를 겨뤄봤습니다. 승리한 걸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였고요.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0: 공인 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 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최대 80mm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한강교량 행주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정체에 서행되고 있고 반대편 구리 방향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 지나 구리시계 일대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쌤입니다. 슬러슬러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Silla sing,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던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희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6만 2천 가구를 계획대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2차 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바꾸고 착공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부연했습니다.
2: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른바 B2가 늘어나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증가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등이 불안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늘어나면서 가계 신용은 지난달부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2: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이라면서 연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지방선거 책임론의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4: 저의 최고위원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3: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3: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6: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5: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선장이 두릴 수 없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3: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8: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2: 네, 당 안팎에서는 분출하는 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이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 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10: 특검과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9: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0: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1: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신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친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2: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서울시장입니다.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3: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5: 심 전 총장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시도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6: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넉 달여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7: 대검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8: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6: 심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계엄사 합수본 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계엄 당일 통화 등 행적을 거론하며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전달받고 심 전 총장이 소관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권 의원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권 의원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경찰 내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권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지시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4: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몰한 러브버그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정점으로 예측된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5: 대규모 군집이 발견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빠르게 방제에 나선 덕분인지 우려만큼은 이 개체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숲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나무 기둥은 물론 나뭇가지와 덤불, 풀숲 구석구석까지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러브버그가 대거 발생했던 지난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은평구가 백년산 일대에 100m가량의 물을 살포하며 방제에 나선 겁니다.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살충제 대신 물을 뿌려 날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친환경 방제가 이뤄졌습니다. 활동 절정기로 꼽힌 달이지만 제 주변을 보면 러브버그가 간간이 날아다니기만 할 뿐 우려했던 대규모 군집은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체수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주민들 민원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10: 차를 운행하면 차에 많이 이제 그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많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연히 줄어든 것 같고 사내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1: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 최영순 은평구 보건소 감염병 위기 대응 팀장입니다.
11: 정도 접수됐는데 올해는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9: 다만 러그버그 출몰 시기는 올해가 빨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산림과학원은 활동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앞당겨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활동 범위도 넓어져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충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13: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12: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연구사입니다.
13: 필요 연량에 보다 빠르게 도달하여 작년보다 빠르게 성충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러브버그는 이달 말까지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고 다음 달 초까지 관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곤충 서식지와 활동 시기에 교란이 나타나면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외래 곤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 수원 권선경찰서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에 취해 돌아다닌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필로폰 음성이라는 1차 예비감정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제 체포한 A씨를 석방 조치했고 구속영장 신청은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5: 서울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2명을 지난 16일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3시쯤 서울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또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다른 한 명은 지난 4월에 검거됐습니다.
4: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코스피가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5: 연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외국인의 주식자금 유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4: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전환해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5: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 또 조정을 보였다가
12: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
15: 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졌을 수도 있고요.
14: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0: 6월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나스닥 상장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증권 예탁증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최대 45조 4,500억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데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과 청주 패키징 팹 건설과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2: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 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늘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3만 9천여 명 가운데 3만 7,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조합원 대비 86%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찬반 투표 가결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취역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역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가장 약했던 군종이 바로 해군이었지만 이제는 변하게 됐다며 해군의 전투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적인 해군기지 건설이 절박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했다며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해군함대 기지 건설을 결정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해당 북한 군인은 군사분계선 월선 직후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하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 군인이나 주민의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방 장병들을 만나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하며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K9 자주포를 타보고 소총 실사격에도 나섰는데 남다른 실력을 뽐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장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군복을 갖춰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병장에 등장합니다. 한껏 각이 잡혀있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4: 국민해군대!
3: 이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습니다. 우선 주요 화력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우리 K9 자주포를 체험했습니다. 사격장 현장도 시찰했는데 K2 소총 10발을 발사해 표적지에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평화전망대에 올라 북녘당과 인근 해역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경계작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있던 중국 어선들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5: 단속 선박을 상륙시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북한 선박 아니고 중국 선박이 아마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하게 되죠.
3: 장병들과 별도 오찬 간담회에선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징집 규모 축소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밝히고 군을 위한 투자도 늘려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평화는 목적인 동시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죠. 그러나 역시 그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3: 이 대통령의 최전방 부대 방문은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간 뒤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가 순방에 나서 종전 양해각서를 둘러싼 불만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7: 마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부과를 검토한다는 발표 직후 나온 발언입니다.
8: It's an international waterway. No country is allowed to charge tolls or fees on an international.
9: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입니다. 어떤 국가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7: 마커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강조해 오만에도 사실상 견제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걸프 국가 대부분 원유와 LNG 수출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통행료 부과는 걸프국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방문하는데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드론 공격 등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물론 이란의 미사일 역량 제한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걸프국들의 불만 달래기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9: 이란들의 세력들이 이라크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한 역내 적대 행위와 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다뤄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7: 루비오 장관은 다만 MOU에 담긴 3천억 달러 규모 이란 재건 기금에 걸프국들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거란 관측에는 먼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들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시키는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란과 오만 등 연안국과 미국, 해양업계와 협력해 필요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한국으로 향하고 나머지 선박은 타국을 목적지로 운항 중입니다. 이번 통과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으며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에 75명, 외국 선박에 33명 등 모두 108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유 가격이 2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9.9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7.3원으로 여전히 2,000원대를 기록했는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2,0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60일간 해제하면서 이란이 최대 30억 6천만 달러, 4조 7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원유시장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전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던 이란 경제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로 중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원유를 수출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막대한 할인과 복잡한 우회 경로를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2: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요일까지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수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고 원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11: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통째로 마비시켰습니다.
12: 이 법사위 문제에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13: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입니다.
12: 전혀 진행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양당이 협상한 것만 8차례, 결국 민주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도 물밑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11: 더 이상

0: 이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역풍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라 실제 결단까지는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은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에 연루된 박상용 검사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는 오늘 경기 과천 법무부를 찾아 박 검사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5만 5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장기간 직무 배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징계 시도가 사실상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 중수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경찰이 대한체육회 업무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올다르크의 신원을 사건 발생 8일 만에 특정했습니다.
1: 자,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2: 네, 이 잠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이 참가자 신원 올다르크로 불리는 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3: 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위력을 가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몸을 이용해서 이 손으로 문을 잡아서면서 막아서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 자체가 수단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미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그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다만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바람에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손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뭐 업무방해 혐의가 조건이 이제 갖춰졌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형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며 그리고 이제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일반적으로 저 여성이 이제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저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역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예. 이것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면서까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이 한계 지어진 부분을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목소리대로 참정권 보장을 외칠 수 있지만 하지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출석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 이 여성이 뭐 이렇게 뭐 신속하게 응할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에요. 본인이 이제 시위에 뭐 참석을 해야 된다, 나는 여길 떠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출석 통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이제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2: 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의 뭐 모습이 좀 유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경찰의 신원 특정까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좀 넘게 걸린 거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양측의 설명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신병 확인이라

0: 하든지 이 사람의 신원 특정을 막 곧바로 할수 있는 그런 신속성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물리력인 좀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은 개입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육단체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은 언론이라든지 뭐 온라인상에 충분히 공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또 별도의 절차. 그래서 얼굴이 공개됐다고 해서 막바로 신원 특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떠한 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현행범이라든지 이런 체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달라 내지는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적인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 여성이 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달리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이 봉쇄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관에게 또 침을 뱉고 욕설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모욕 혐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0: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침을 묻었다라고 하는 게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저 상황에 가서 있는 것은 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더큰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침을 뱉으면서 막아선다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흡수가 되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중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별도의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본다면 여러 개의 죄책에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욕설을 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욕설을 했고 그 다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체증,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2: 네, 이번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11월 출소인데 이제 5개월 정도 빠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해 성탄절 가족방 특사에서는 심사에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엔 적격 판정을 받은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성탄 특사라고 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그때는 채워진 형기가 굉장히, 물론 뭐 법적으로 요구되는 3분의 1은 채웠지만 거의 대부분 채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에는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간의 교정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사회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형기 한 80%를 채웠고, 그리고 다른 뭐 교정 성적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석방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일각에서는 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당사자가 이 가석방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튼 근데 이제 조기 출소로 불리는 이제 가석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 집행 종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가석방의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뭐 2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6개월은 사회로 돌아가서 마저 채워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형 집행이 종료됐다라는 것은 그 2년 6개월을 내가 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종료를 시켰다, 끝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지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같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회로 나와서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 조건들을 잘 이행하면서 그 기간을 마저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자, 그리고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는 또 좀비처럼 몸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SNS를 통해 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게 이제 마약 좀비 영상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여지기도 했었는데, 이 남성은 이제 마약 투약 혐의를 좀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만 보면 몸을 축 늘어뜨린 채로 저렇게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던 상황이고요. 실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체포까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부인을 했어요. 나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0: 때 보통의 이제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했다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나온다라든지 뭐 해당돼서 명확한 어떠한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밀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저 향후에 저 남성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2: 네, 사실 이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긴 한데 저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가 이거는 이제 조금 더뭐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이와 또 정밀 검사의 결과가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잦습니까?
0: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간이 마약 시약 검사와 그리고 정밀 검사의 결과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성도 일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간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밀 검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이 1차적으로 긴급 체포를 하면서 한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고 국과수에서 완전한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예비 감정 결과라는 것을 내놓는데 예비 감정 결과에서는 필로폰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해 볼수 있는 상황은 예비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혈액이나 아니면 모발을 통해서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국과수에 일주일 걸리는 그 정밀 검사를 했을 때에는 양성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구속 신청을 할지, 어떠한 강제 수사력을 동원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근데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도
3: 가수 김호중 씨가 만기보다 5개월 빠른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할 예정입니다. 수원에서는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서 있던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후드티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디스코 팡팡이란 놀이기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은 DJ가 분위기를 띄우면 아이들에겐 신나고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DJ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장난을 걸어주면 아주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 범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9: 저 티켓 한 장 주세요.
10: 한 장? 이거 많이 사면 DJ 오빠들이랑 밥도 먹을 수 있는데?
9: 진짜요? 아, 그런데 저 돈이 별로 없어서요.
10: 외상도 돼. 나중에 갚으면 되지. DJ 오빠들이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
9: 그건 그런데.
8: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단순한 놀이기구 티켓뿐 아니라 DJ와의 데이트권, 식사권, 회식 참여권과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11: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10: 우리 애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티켓값이 외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8: 3년 전에 불거진 이 사건은 디스코 팡팡 운영을 둘러싼 허점 그리고 청소년 보호장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최근 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11: 놀이기구 타러 간 줄 알았는데 집단 성폭행이라니.
10: 심지어 그 녀석 성범죄 전과자라 전자발찌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업소에 성범죄자가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8: 최근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8: 최근 보도된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남성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업체에서 일했다 이건데 이 과정에서 또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12: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 씨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쯤 그곳에서 알게 된 여고생 A 양에게 네 옷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박 씨가 미리 불러둔 10대 남성 C군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드나들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8: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차마 말도 못하고 4개월 동안 혼자 전전긍긍 앓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가 됐던 모양이던데 혹여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가 돼서 처벌이 힘들지 않을지 증거조사가 좀 힘들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0: 어떻습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A양이 큰 충격을 받아 부모님께도 차마 말을 못하고 4개월 가까이 혼자 앓다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이 어렵지 않냐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장돼 있어서 4개월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신고 당시 이미 박 씨는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고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중한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처벌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피해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0: 이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 전과도 뭐 한계가 있던 분이 아니던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이건데요. 규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었는데 작동을 안 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1: 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학원이나 PC방, 체육시설 같은 곳들이죠. 문제는 디스코팡팡 같은 놀이시설이 이 취업 제한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는 점. 그리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슬쩍 들어와 일하면 사전 점검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이런 시설과 고용 형태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0: 특히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도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업소 측에서는 가해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이 해명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1: 네, 보도를 보면 업소 측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며칠 아르바이트 하다 그만뒀다, 사건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데요. 솔직히 이 해명이 책임을 완전히 벗겨주진 못합니다.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몰랐다는 말이 거꾸로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 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0: 네, 민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용자 책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자, 아무튼 다시 가해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황당한 게요. 가해자가 재판 중에 합의된 관계였다, 심지어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네, 정말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 씨와 공범 측은 재판에서 A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박 씨는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손편지까지 보냈고 공범 C군은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면회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선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 이른바 2차 가해죠.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직접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기는데 도망 안 간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C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0: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죠. 이게 면제부가 되지는 않죠?
1: 네, 절대 면제부가 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은 본인이 동의했다 해도 법적인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이 돼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또 성인인 경우에는 16세 미만까지도 또 처벌을 하고 있죠. 의정안간으로.
1: 네, 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대등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흔히 합의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관계의 실질과 정황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갑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만약에 뭐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은 충분히 적용을 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 반대로 감형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지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1: 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는데요, 항소심에선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부터 보면 박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 무겁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재판에서도 반성이 없었던 점 모두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합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거나 형이 무겁다고 다투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형 요소를 인정받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사건이죠.
0: 이번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관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디스코 팡팡 관련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1: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몇 년 전에도 디스코 팡팡을 운영을 둘러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업주가 놀이기구 티켓만 판 게 아니라 DJ와의 식사권이나 데이트권, 회식 참여권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판매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 장에 4,000원 하는 티켓을 외장으로까지 사게 만들고 그게 쌓이면서 결국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는데 그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0: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처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됐다는 건데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이용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은 다음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라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어른이 그 신뢰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길들이듯 접근하는 방식인데 요즘은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본인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0: 이 사건 역시 일부 DJ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분과 관심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나아가 돈까지 오가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운영자나 업소 측 책임까지 다 따져봤겠죠?
1: 네, 당시에도 DJ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소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니까요. 업주나 운영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만남을 사실상 부추기거나 자리를 만들어줬다면 단순히 도와준 차원을 넘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청소년 보호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성적인 만남을 알선한 정황까지 인정되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DJ뿐 아니라 운영 관계자들까지 처벌 대상에 올랐던 거죠.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Shallow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이 목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저기압이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낮까지 최대 30mm의 비가 이어지다 그치 겠습니다. 이 시각 내부 순환호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홍제램프에서 홍은램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미리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뒤순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국민의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출구까지 밀리고 있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여의 상류 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구간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달라했지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요일 정오까지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수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고 원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6: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이래야 할 국회를
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마비시켰습니다.
8: 이 법사위 문제에서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7: 김성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대표입니다.
5: 양당이 협상한 것만 8차례, 결국 민주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도 물밑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6: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문을 열어젖혀 멈춰선 민생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5: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지키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고 정무위와 산자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 관련 주요 경제 상임위도 우리 야당에서 가져오는 것이 경제와 균형에 의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뒤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역풍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라 실제 결단까지는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4: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 관련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면서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 2층짜리 전원주택 앞 가지런한 잔디와 손질된 조경수가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유였던 별장인데 정원으로 꾸며진 앞마당은 토지 지목상 밭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꾸민 건 불법. 양평군도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뒤에야 일부 철거했습니다. 별장 주변도 역시 농지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땐 이 땅을 주말 농장 목적으로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10: 제가 사실 주말
7: 지난해 7월 당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 하지만 당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이 일대 농지는 1151제곱미터로 농지법상 주말 농장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 후보자도 당시 취득 관련 서류에 농업 경영, 즉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된 양평 땅들을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모두 팔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후보자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이미 1년 전부터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았지만 철거 공사는 총리 지명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인데 역삼동 오피스텔 등도 최근 줄줄이 처분하며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 전에 극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증여 의혹 등 부동산 문제와 이른바 네이버 내각 논란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창업 지원자 5천 명의 아이디어가 유출된 중기부 모두의 창업 사태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11: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 업체의 임원이 네이버에서 11년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
9: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후보자의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등 검증과 상관없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12: 네이버 출신은 총리하면 안 된다는 의원입니다.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9: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위원으로 이미 청문회 무대를 통과했지만 행정부 2인자를 향한 검증은 더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일단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4월 출생아 증가율이 1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 출생아 수도 7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4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3: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4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9,534명의 아기가 태어나 역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22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0.13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합계 출산율은 1월 0.99명에 이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연속 0.93명을 기록했습니다.
14: 혼인이 앞서서 2년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7: 박현정 국가 데이터처 인구 동향 과장입니다.
14: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13: 4월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는 첫째가 62.2%, 둘째가 32.2%로 0.3%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셋째 이상은 0.7%포인트 감소한 5.6%였습니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 622건으로 10년 만에 4월 기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 자연 감소는 7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은 10명 중에 4명꼴인 2,0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 ADHD 치료제 처방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살 빼기 용도로 쓰이던 식욕 억제제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5: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우리 국민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884만 명이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020만 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처방량은 19억 5천만 개가 넘어 환자 한 명당 연평균 97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셈입니다.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약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로 지난 한 해에만 1억 800만여 정이 처방됐습니다. ADHD 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유병 환자의 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오남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학생들이 부작용을 무릅쓰고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두통, 복통,
7: 김은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장입니다.
16: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 우려가 큰 펜타닐 패치는 지난 2년 사이 처방받은 환자가 35.7%나 감소했습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된 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식욕 억제제도 처방이 줄어들었는데 비마약류 비만 치료제 처방량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고 예방은 물론 관리 감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출범시켜 신속하고 촘촘한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그동안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4: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 첫날 현장을 최기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7: 버스 정류소에서 10m 안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단속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8: 선생님은 건강식적 구조를 위반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7: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아직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범주에 새로 들어왔고 정부는 두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18: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요.
17: 금연구역에서 연초나 관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9: 전에는 이제 전자담배랑 이제 연초랑
7: 단속원입니다.
19: 그런데 이제 전자담배도 사용 안 되는 점 네,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7: 담배 자동 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정해진 곳에만 성인 인증 장치를 달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반출 수입된 제품인 걸 소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12.3 비상기업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4: 심 전 총장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시도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20: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넉 달여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21: 대검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22: 법원이 검찰에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20: 심 전 총장은 대검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사 합수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계엄 당일 통화 등 행적을 거론하며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전달받고 심 전 총장이 소관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울백 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IMS 모빌리티 김혜성 전 부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부사장과 조영탁 대표, IMS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투자회사 민모 대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23년 6월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 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거라 속여 1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4: 95세 고령의 나이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0: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1: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2: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0: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5만 명 넘는 신도를 집단 입당시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심사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이 총회장의 나이입니다.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은 과거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 총회장이 구금 생활을 견디는 데 문제가 없고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당원 가입의 강제성이 없었고 이 총회장이 고령임에도 수사에 성실이임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합수본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4: 탄 교수는 언론 노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경찰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23: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 바리게이트가 세워졌습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오전 10시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를 기다렸지만 탄 교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면서 출석길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SNS 등을 통해 국내로도 전파됐고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수사해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줄곧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탄 교수에 대한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4: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24: 지난 16일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입니다. 청조기를 두른 채 뒤로 돌아 출입문 앞에 1시간 넘게 버티고 서면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시위 참가자들도 한 발 물러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만 꺼내오겠다던 체육단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인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 종목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누적 피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일 만에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당시 개표소 안에 있던 투표지와 투표함 보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6: 코리아 트렌치
25: 코리아 트렌치
27: 합성목재 예스틴바
5: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0: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6월 24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Land of Hope and Glory.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듀엣 투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투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랜드 오브 홉앤 글로리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인데 방금 들으신 곡은 가사를 붙여 노래로 만든 버전이었습니다.
0: 지난주부터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축구와 클래식 음악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0: 뭐 이제 악기 하는 시간 이외에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게 목, 어깨, 허리가 항상 긴장한 상태다 보니까 정기적 운동으로 하겠죠.
1: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 오호.
1: 클래식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케스트라 축구팀 문화가 있었습니다.
0: 오호.
1: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오케스트라에서 활발하다고 합니다. 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예요. 오케스트라 풋볼 토너먼트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경기를 갖고 순위까지 매긴다고
0: 야,
1: 합니다.
0: 오케스트라 동호회 축구팀이 많다는 거네요.
1: 네.
0: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1: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아무래도 여성 단원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축구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예전에 서울시향은 런던 필하모닉과 축구 경기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 2008년 런던 필이 내한 공연을 했을 때 서울시향과 축구 경기를 가졌고 3대2로 런던 필이 이겼다고 합니다.
0: 뭐 아주 응원전도 대단했겠습니다. 악기를 응원하나?
1: 경기에 뛰지 않는 단원들이 자기 악기를 들고 나와서 화려한 응원전을 펼쳤대요.
0: 야, 대단합니다.
1: 징징징징 바이올린하고 이게 뽀뽀뽀뽀 말하고.
0: 엄청나네요.
1: 네.
0: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2008년 빈 신년음악회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를 연주할 때 단원들이 오스트리아 축구 대표팀의 머프로를 착용하고 연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이 곡을 연주할 때 악장인 베르너 힌크가 머플러를 객석에 흔들어 보이니까 지휘자인 프레트르가 옐로 카드를 들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 마친 뒤에는 힌크가 되레 레드 카드를 꺼내서 지휘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요.
0: 재밌게 연출했네요. 그때가 오스트리아에서 유로 2008을 스위스와 공동 개최를 한 해였다고 합니다.

0: 이를 기념해서 가진 퍼포먼스였다고 하네요.
1: 그때 연주했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나데츠키 행진곡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2008년 빈 신년음악회 실황입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2008년 빈신년 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1: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축구팀 만들어서 다른 오케스트라와 정기적으로 축구 경기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0: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연주자보다 관악기 연주자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군악대 나와서 알지만 관현악에서 이제 관악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남성적이야. 어떤 건지 알죠? 그 친구들도 중학교 이후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클래식을 하더라도 남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1: 그럴 수 있죠. 악기의 특성상.
0: 네.
1: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이 어느 곳인지 궁금하네요.
0: 이 독일계 오케스트라가 가장 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체격도 좋고 축구 경험도 많아서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1: 야.
0: 빈필이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고요. 베를린필이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지켜왔고요. 그래서 이들 두 오케스트라는 결승전처럼 매년 경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 빈필은 여성 단원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젊은 음악가들이 많으니까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축구를 좀더 잘하지 않을까 싶고요.
0: 근데 최근에 다시 빈필이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클라리넷 연주자인 안드레아 괴치 덕분인데, 안드레아 괴치는 2022년에 입단한 여성 단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클라리넷과 축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오스트리아 여자 축구 리그인 빈 스포츠 클럽의 수비수로도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단원들만 있는 빈필 축구팀에 들어가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1: 야, 확실히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진심이군요.
0: 그러니까.
1: 야, 이게 여자라고 해도 진짜 선수 출신이면 뭐 아마추어 축구 선수 남자 단원은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0: 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빈필과 베를린필 단원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음악단체 피라모닉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피라모닉스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8살 유치원 교사입니다. 남편과는 현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죠. 결혼 초반만 해도 저희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병원 가는 거며 유치원 행사 챙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제발 육아에 동참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애한테만 신경 쓰느라 자기를 찬밥 취급한다면서 섭섭했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도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사사건건 엇갈리다 보니 부부 사이의 대화는 뚝 끊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됐네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봐왔으니까요. 아이도 저를 훨씬 더 의지하고 제가 있어야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남편이 억지를 부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권만큼은 자기가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 문제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제가 애를 키우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까요? 남편의 고집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잘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아이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어요?
2: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이랑 기쁨도 커지긴 하지만 동시에 네. 육아에 대한 부담이랑 경제적 책임도 크게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이 사연에서 가장 이제 쟁점이

0: 되는 건 친권과 양육권을 좀 분리하기를 원하는 남편 입장과 친권 양육권 분리하기 원하지 않는 사연자 입장 이거인 것 같거든요. 친권과 양육권 분리 가능한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친권자는 곧 양육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친권이랑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0: 네.
1: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0: 네.
1: 예를 들어 뭐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친권의 내용입니다. 반면
0: 네.
1: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친권은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고
0: 네.
1: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키우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친권이랑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0: 네.
1: 예를 들면 뭐 양육권은 아내, 친권은 남편과 아내 둘 다 공동으로 귀속되게 정하는 것도 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1: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0: 그렇군요.
1: 네, 예를 들어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친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0: 네.
1: 자녀가 학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그리고 긴급 수술 등 뭐 의료행위를
0: 네.
1: 해야 될 때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친권자인 남편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로 인해서 양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라 그리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7살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리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 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엄마랑 살고 싶은지 아빠랑 살고 싶은지 이거 말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이런 경우인 친권 양육권에 아이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될까요?
1: 네,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거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뭐 당사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정해야 할 정도로 법원이 좀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이는 이제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후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네.
1: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을 할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좀 추상적이긴 하나 뭐 미성년 자녀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입니다.
0: 네. 네,
1: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나이 그리고 일정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도 적극 반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 그리고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0: 네. 네,
1: 우리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시고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가 깊다는 점에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친권 양육권 이제 따로 이제 정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친권자, 다른 쪽이 양육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긴 한데요. 공동 양육도 가능하지 않나요?
1: 가능하긴 한데요.
0: 네.
1: 공동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혼하고 이렇게 공동 양육하는 것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고
0: 그렇긴
1: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애가 눈치만 볼 수도 있죠.
1: 네, 실제로 법원에서도 부모 사이 갈등이 극심하거나 협력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이제 공동 양육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단독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친권 양육권자 정해졌다. 그러면은 다른 한쪽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연자분 부부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상대방은 양육자가 된 부모가 뭐 전부 부담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 부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남편의 주장처럼 양육자가 된 아내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0: 네.
1: 자녀의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0: 네.
1: 이는 뭐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의무입니다. 즉 네.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거 남편이 양육비 얼마를 줘야 되나요?

0: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서 표준 양육비라는 것을 산정을 하는데요. 그
1: 네.
0: 다음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나눕니다.
1: 네.
0: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월 소득 500, 그리고 사연자분은 월 소득 200이니까 합산
1: 네.
0: 소득이 700만 원이잖아요.
1: 그쵸.
0: 네, 이를 따지면 남편의 소득 비율은 약 71%, 그리고
1: 네.
0: 아내의 소득 비율은 29%인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표준 양육비 총액을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는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이를 기초로 하여서 여러 사정들 고려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친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주 양육자로 인정된다면 친권자도 아내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권자, 양육권자 누구로 지정하느냐? 그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연자분의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에 남편이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더 비가 잦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있죠.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계절, 식당이나 카페에 갈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우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우산 꽂이에 있었던 내 우산이 사라졌거나 반대로 내 우산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 남의 우산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비슷한 우산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실제로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우산은 20만 원짜리 검은색 장 우산이었습니다. 여성은 내 것인 줄 착각했다면서 곧바로 돌려줬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했던 여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우리 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일부러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여성이 가져간 우산은 원래 자기 것과 겉모습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밥값도 정상적으로 다 계산하고 나갔죠.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들을 볼때 실수로 잘못 가져간 것일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왔다면 바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훔칠 마음 없이 단순한 착각으로 일어난 일까지 무조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PH1의 인생 영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가양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다진 휴게소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봉선 터널 입구 부근 4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우리 증시가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 연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외국인의 주식 자금 유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3: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에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0: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 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도 조정을 보였다가
2: 장정수
1: 또
2: 한국은행
1: 극간에
2: 최근에 봅니다.
1: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졌을 수도 있고요.
0: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4: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죠. 남아공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 홍명보 감독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몬테레이 광장에는 벌써부터 응원전이 펼쳐지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6: 몬테레이 시가지 광장에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을 하루 앞두고 붉은 악마 응원단과 몬테레이 교민들이 사전 응원전을 펼치는 겁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의 응원단은 교민 1,500여 명을 포함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전에서 잠시 적으로 만났던 멕시코 응원단도 다시 우리나라를 응원할 전망입니다.
7: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너무 설레고요. 또 저희가 선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려서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두고 홍명보 호 축구대표팀은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0도씨가 넘는 무더위에도 선수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며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8: 선수들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플레이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제일 큰 것 같아요.
6: 비기기만 해도 진출하는 32강 토너먼트.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일부 선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9: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0: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아공전을 승리로 장식하면 축구대표팀은 지난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조별리그 2승을 달성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그 결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2: 우리와 맞서는 남아공 대표팀도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3: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우리 팀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며 약점을 이용하겠다고 전술을 내비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선선한 파축화에서 무더운 몬테레이로 이동한 지 이틀째. 남아공 선수들이 우리와 경기를 앞두고 최종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비기면 탈락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선수들의 표정엔 여유가 넘칩니다.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우리 대표팀이 잘 훈련된 팀이라 까다로운 상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4: It's also difficult because of the opponent.
5: 한국은 어려운 상대입니다. 좋은 팀이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휴고 브로스 남아공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분석을 모두 마쳤다며 전술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5: 분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을 막아내야 하고 약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휴고 브로스 남아공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남아공은 앞선 두 경기보다 더 공격적인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모코에나와 지원해가 각각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뛰지 못해 중원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승리뿐입니다. 32강에 진출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시툴레 선수입니다.
1: 남아공은 26명 가운데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19명, 그리고 리그 정상팀인 마멜로디와 올랜도 소속 선수가 8명씩입니다. 함께 올해 손발에 맞춘 조직력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수원 마약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영상 속의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필로폰 음성 소견이 나오며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3: 하지만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6: 대낮 수원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듯한 남성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소변에 대해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 성분 1차 예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서 체포 상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석방 조치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는 약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을 본 주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이 일상 가까이 침투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7: 제 미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네. 이렇게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지금.
6: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있어 영상 속 모습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8: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주변이고 바로 여기 진짜 여기 30m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학생들도 한참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6: A씨는 자신이 영상에 나온 인물은 맞지만 당시 스트레칭 중이었다거나 몸에 힘이 없었다며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정부가 초국가적으로 벌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마약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경찰청이 올 12월 홍콩에서 열릴 인터폴 총회 때 마약대응센터 국내 설치를 위한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29년 서울에서 열릴 인터폴 총회 즈음 한국센터를 개소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 에버랜드가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나 생후 3주를 맞은 아기 판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생후 21일 건강검진 결과 몸무게는 679g으로 출생 당시의 4배로 늘었고 판다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기 판다는 지난 3일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로 푸바오와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어서 국내에서 태어난 네 번째 판다입니다.
2: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몰한 러브버그. 오늘은 활동이 가장 왕성한 정점으로 예측된 날인데요. 대규모 군집이 발견됐던 지난해와 달리 빠르게 방제에 나선 덕분인지 우려만큼 개체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숲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나무 기둥은 물론 나뭇가지와 덤불, 풀숲 구석구석까지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러브버그가 대거 발생했던 지난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은평구가 백년산 일대에 100리터가량의 물을 살포하며 방제에 나선 겁니다. 해충이 아닌 입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살충제 대신 물을 뿌려 날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친환경 방제가 이뤄졌습니다. 활동 절정기로 꼽힌 달이지만 제 주변을 보면 러브버그가 간간이 날아다니기만 할 뿐 우려했던 대규모 군집은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체수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주민들 민원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10: 차를 운행하면 차에 많이 이제 그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많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연히 줄어든 것 같고 산에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1: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 최영순 은평구보건소 감염병 위기대응팀장입니다.
11: 올해는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9: 다만 러그버그 출몰 시기는 올해가 빨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산림과학원은 활동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앞당겨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활동 범위도 넓어져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충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12: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러브버그의 발육 단계별 필요 열량에 보다 빠르게 도달하여 작년보다 빠르게 성충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러브버그는 이달 말까지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고 다음 달 초까지 관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곤충 서식지와 활동 시기의 교란이 나타나면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외래 곤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대형마트 이용이 늘면서 동네 슈퍼마켓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저가 맥주가 등장했습니다. 저가 소주에 이어 맥주까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용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3: 서울 종로구의 한 동네 슈퍼마켓. 주류 판매대에 새로 들어온 맥주가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아닌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20년 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14: 20년 전 가격이 한 캔에 1,700원 정도 가격에 그리고 6캔에 한 1,200원 정도
5: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관계자입니다.
13: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맥주 제조업체, 슈퍼마켓 단체들이 손잡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유통시장이 온라인 쇼핑과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네 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3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체감하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인데 최근에도 지수는 60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5: 폐업률이 한 30% 정도가 빨라졌어요.
5: 슈퍼마켓 협동조합
15: 예전에 한 달에 한 10군데 정도 점포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30군데 정도.
13: 앞서 관련 단체들은 지난 4월 동네 슈퍼에서만 판매하는 990원 저가 소주를 선보였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16: 한 달 반 만에 500만 명이
5: 임태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16: 착한 소주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8.3%,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3.8%.
13: 품목을 넓혀 협력 상품으로 내놓은 맥주는 전국 3만여 개 동네 슈퍼에 본격 공급됩니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안주류와 소상공인 우수 상품 등으로 협력 품목을 확대해 동네 슈퍼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4: 동네 슈퍼들은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가 맥주 협력이 골목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운전자라면 항상 머릿속에 주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거리 확보인데요.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뜻하는 거죠. 베테랑 운전자일수록 이 안전거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언제든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자산 관리에서도 이 같은 안전거리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이른 은퇴라는 급정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재무적인 안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든든한 여유 공간이 돼주는 게 바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보험과 연금일 테고요. 여러분 가계부에는 어떤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안전거리가 확보돼 있으신가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 거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측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운전할 때 안전거리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하죠. 아니 막 뒤에서 위협적이게 바짝 붙어서면은 되게 불안하고 그렇죠. 특히 그 시속이 엄청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는 거는 완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 이 타이밍에 여쭤봅니다. 두 분은 운전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1: 저는 거의 타력 주행을 좋아하거든요. 타력 주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0: 엔단 놓고 주행하는

0: 그런 스타일이에요.
1: 그러시군요.
0: 네, 요즘은 반자율 주행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너무 좋은. 네, 맞아요.
1: 소미 팀장님은 항상 바쁘시니까 운전도 되게 바쁘게 하실 것 같아요.
2: 그래서 사실 미리미리 가려고 노력하는 게 오늘도 주차장을 들어왔는데 SBS CNBC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1: 다시 옆 건물로.
2: 옆 건물로.
1: YTN으로 오셔야 되는데.
2: 네,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1: 안전거리랑은 무관하게 정신이 없으시다. 정신을 네. 차리셔야 한다. 그렇죠. 재무 안전거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그렇기만 한가요? 뭐 여러 가지 국제 이슈에 따라서도 내 자산이 들쑥날쑥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안전거리 확보할 수 있는 나만의 든든한 안전장치를 금융상품으로 마련해 놓는다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확보가 가능한지, 어떤 게 적정한 안전거리인지, 그리고 나는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재무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두 분이 다양한 정보 준비해 오셨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상담을 나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지만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이게 뭐니?
1: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562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40대 애청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제 보험을 관리해주던 담당자가 있는데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는데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새로운 보험 담당자라면서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꼭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 건가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보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분석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왠지 다른 보험 상품을 권유할 것만 같고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것만 같아서 좀 거부감이 드는데 아니 꼭 이렇게 보험 담당자 바뀌면은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 건가요?
1: 뭐 그렇지는 않은데 반드시 만나서 서류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영업을 위해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양수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뭐 하나 들라고 할 것 같고.
0: 맞아요.
1: 그렇죠. 새로운 영업은 잠시 뒤로 하고요. 담당자가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2: 네, 그 전에 양수진 아나운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0: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좀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의 진단금의 규모?
2: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규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험은 유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0: 하긴 유지를 해야 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못 받겠죠. 보험료는 보통 자동이체나 카드로 납입을 하실 텐데 계좌 안에 돈이 넣어두었던 걸 깜빡했거나 카드를 새로 발급했는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가 안 나갑니다. 물론 한 달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두 달 이상이 돼버리면 실효 상태가 되겠죠. 실효라는 단어 그대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 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보험 담당자는 사실 실효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연락을 드리는 편이죠.
1: 그리고 또 실효 상태의 보험을 부활할 때도 담당자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센터를 통해

0: 만큼이나 굉장히 까다롭네요. 이 병원 다닌 의무, 고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직업이 바뀌었다면,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알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물어보는 게 어떤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1: 일단 처음에도 뭐 보험에 가장 중요한 건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청구에 있어서도 정말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에서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소액암 진단금이 나왔어요. 일반암보다 훨씬 작게 나왔겠죠. 그런데 대장점막내암은 약관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약관의 소비자분께서 일일이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험을 드는 이유는 보험금 제대로 받기 위함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말 담당자 역할입니다.
2: 그리고 또 변액보험도 담당자가 중요하겠죠. 정말 많은 변액보험 갖고 계신 분들께서 관리를 못 받으셔서 이 변액보험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와, 이런 건 절대 들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잘 관리받은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뵈면 아, 이거 이때 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담당자가 적절할 때 편드 변경이랄지 추가 납입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면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뭐 물어보고 뭐 해야 될때 그냥 검색하는 것보다 사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더 편하거든요.
2: 그렇죠.
0: 하다못해 뭐 음료 주문을 하더라도 키오스크보다는 사람한테 주문해서 건네받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영업에 대한 부담만 좀 이겨낼 수 있다면 담당자 바뀌었습니다. 이것저것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거부할 이유는 없겠어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일부 너무 영업에 몰두한 담당자들, 기존 좋은 보험을 해약하자, 뭐 새로운 걸 하자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소비자분들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느낌은 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다 맞는 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말끔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깔끔하게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가 굿모닝 굿나이프에는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가지고 있는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우리 집 가계부 정리, 그리고 노후 재테크 연금 고민까지 싹다 도와드립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한 가정에 꽉 막힌 문제 돈맥경화 정확히 찾아내고 해결할 진단 내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처방전 오늘도 두 개의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이재환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부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 상품을 몇 개 가입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재테크 세미나 같은 데에 가도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된다라고들 해서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저도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나이가 되어가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가는데요. 제 연금보험 한번 점검해 주세요.
0: 그렇군요.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라라는 말은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왜 더 유리한 건데? 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되는 게 노후 준비 연금이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2: 일반적으로 시간과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으로 70세부터 한 달에 200만 원 만약에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0세는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될까요? 36만 원이면 돼요. 40세는요. 조금 더 올라갑니다. 65만 원, 50,

0: 때는 100만 원이 넘어가요. 129만 원씩 내야 되고요. 60세에는 343만 원이 필요합니다. 차이가 엄청 크죠. 나이가 어릴수록 연금을 낼수 있는 시간도 길고 그 사이에 불어나는 복리 때문에 이런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1: 똑같은 200만 원의 연금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30대는 36만 원, 40대는 65만 원, 50대는 129만 원, 60대는 343만 원. 60세 이후로는 사실상 은퇴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주 수입이 없으니까 연금 재원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2: 그렇죠. 뭐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 소비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이지만요. 앞으로 설명드릴 건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생명표입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에서 3, 4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간단히 얘기하면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경험생명표에서 남성의 평균 수명은 65.75세, 여성은 75.65세였어요. 지금은 10차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고 있고요.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받는 거잖아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금융회사에서 더 오랫동안 연금을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을 줄입니다.
0: 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연금보험에 가입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했을 때의 경험 생명표를 적용받는지, 혹은 연금 개시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는지가 오늘의 청취자님의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가입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는 연금보험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에 그 시점으로 나는 기준으로 받으니까요. 하지만 개시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는 연금보험이라면 많이 안타깝죠.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납니다.
1: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 사업 방법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상품 공시실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정답은 X. 상품 공시실이라고 부르는군요.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 사업 방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곳. 아, 우리 모두 다 기억을 해야겠어요. 사업
2: 그렇죠.
1: 공시실. 여기 아주 많은 정보들이 그럼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공시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품 공시실에 들어가서 내 상품을 검색하시면 약관이나 사업 방법서라는 걸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험 생명표가 적용되는 거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약관이나 사업 방법서에 경험 생명표라는 문구가 아닌 다른 걸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연금 생명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용어가 쓰여 있기도 합니다.
1: 근데 이 설명만 들어도 사실 저는 어렵다,
2: 그죠?
1: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실이라는 메뉴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경험 생명표 또는 연금 생명표를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내가 든 상품의 약관을 하나씩 또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짚어보자면, 가입 시점의 경험 생명표라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는 짧을 테니까 괜찮지만, 개시 시점의 경험 생명표라면 평균 수명이 길어졌을 테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상품이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내주는지, 개시 시점 그때 가서 연금을 내주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아까 그냥 30대가 연금액을 덜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경험 생명표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될,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금액이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0: 아주 정확하세요. 그리고 사실 연금을 많이 내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내가 얼마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연금 계좌에 2억 원이 있었습니다. 60세부터 연금 개시한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1차 경험 생명표는 너무 옛날이니 비교적 최근인 2009년 6차 경험 생명표를 가져와 볼게요. 평균 수명이 78.4세고 매월 91만 원씩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91만 원입니다. 19년도에는 9차 경험 생명표는 평균 수명이 조금 늘어나요. 85.3세. 매월 7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똑같은 2억인데 줄어들었죠. 24년 10차 경험 생명표는 평균 수명이 86.3세로 67만 원 받을 수 있어요. 91만 원에서 맞아요. 뚝뚝뚝 떨어지죠. 같은 2억 원으로 한 사람은 91만 원, 어떤 사람은

0: 70만 원, 어떤 사람은 67만 원을 받게 되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20년 이상 받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의 수령 금액의 갭이 차이가 납니다.
1: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 상품을 가입하실 때도 이게 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지급되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가입 시점에 되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이 개시 시점에서 연금액이 나오는 거면 일단 불리한 거잖아요.
0: 그쵸.
1: 이걸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더 불리해지는 거니까 현재 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상품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 대비하고 있는 이 금융상품이 정말 나를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실 겁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지금처럼 상담 문자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연금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아서 돈을 받게 되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뭐 우리 청취자님 사연으로 좀 돌아가서 청취자님은 2002년에 하나를 가입하셨고 2009년에 두 개, 2016년에 하나를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2016년에 연금보험은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상품이었지만 2002년, 2009년에 연금보험 총 세 가지는 안타깝게도 개시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2002년 상품의 최저 보증이율이 5.5%로 꽤 높았다는 점이에요. 이 상품은 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다소 아쉽지만 5.5%짜리 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최저 보증은 말 그대로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 보증해드릴게요 하는 거죠. 그래도 예전부터 유지를 하시던 건데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맞아요. 지금은 5.5%짜리 적금 찾기가 쉽지 않아요. 2009년 연금보험은 최저 보증이 10년 이내 3%, 10년 초과하면 1.5%의 저금리 상품이라 굳이 유지할 필요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은 해약을 권장드렸고요. 해약 환급금으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오래된 상품이나 적립액 금액이 다소 크다 보니 안전한 곳에 좀 넣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증형 연금보험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추가로 원래 들어가던 금액은 변액연금보험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일시에 들어가는 것보다 투자에 있어서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유지하던 연금보험이 좋지 않은 상품이라 마음은 너무 아픈데 노후를 더 확실히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한다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올바른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다시 느낍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을 누르신 후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메시지 내용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연금 상품이 진짜 로또가 될 수 있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5096번님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은요. 뭐 7순 때 축하금, 뭐 8순 때 여행자금 이런 걸 주는데 이런 것도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0: 너무 좋죠.
1: 너무
0: 요즘에는
1: 좋죠?
0: 보기 힘들어요.
1: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0: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수명도 길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 그걸 받아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문제가 없어요. 축하금으로 보너스처럼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말씀해 주셨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너무나 지금 들어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맞아요. 굉장히 부모로 많이 이렇게 축하금 같은 것들을 끼워 넣어주면서 연금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 소비자들이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꼭 유지하셔라.

0: 근데 이렇게 아주 좋은 소비자에게 좋은 연금 상품 꼭 콜센터에서 전화해가지고 해지 권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1: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판매가 되었던 뭐 7순 축하금, 뭐 8순 축하금을 주는 그런 상품들은 찾아보면 최저 보증 이율도 굉장히 높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굳이 해지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금액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체감은 되지 않으시겠지만, 여태까지 쌓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6% 혹은 7%로 굴러간다면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들으셨죠? 네. 5096번님 꽉 쥐고 계시랍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소매 팀장님 읽어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54세 남성입니다.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건강해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 병원비로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주변에 하나둘씩 큰 병에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보험료 많이 내지 않으면서 큰 병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사연 보냅니다.
0: 예전에 우리 이재환 팀장님 지인분 중에도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 있지 않으셨나요?
1: 아, 있죠. 제가 사연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이사님이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했다가 2년 만에 수술비 2천만 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죠. 제 친구도 사연 주신 청취자님과 마찬가지로 돈 모아서 병원비 쓰면 되지 무슨 보험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혜택을 보셨답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나이대가 정말 크게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대이신 것 같기는 해요. 건강은 누구도 자신 할 수가 없죠.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긴다면 여태까지 모아둔 돈을 치료비, 생활비로 상당 부분 쓸 수밖에 없습니다.
0: 맞아.
2: 이럴 때 대비하는 게 보험 아닐까 사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솔루션을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1: 큰 병은 예를 들면 암, 뇌, 심장에 관련된 병이겠죠. 이에 대한 대비를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생활비와 치료비 중 치료비를 먼저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활비는 진단금으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50대 중반에 진단금을 준비하는 건 금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준비하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을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하시다면 이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약을 복용하신다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뇌하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2천만 원씩 준비하게 되면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암과 같이 준비하게 되면 15만 원이 넘어가겠죠.
0: 그러면은 뭔가 저렴하게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2: 네. 우선 저렴한 게 먼저 중요하시다면 치료비, 암, 뇌, 심장 모두 준비해서 5만 원대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치료가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걸 항암이라고 표현을 하죠. 항암은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술, 두 번째로 약물치료, 세 번째로 방사선 치료예요. 항암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급여 항목이 사실 아니라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잘 아시겠지만 선택적 진료이기 때문에 비싸요. 먼저 수술은 대부분 급여죠. 비급여 수술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로봇 수술?
0: 다빈치 로봇 수술.
2: 맞아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잘하시네요. 듭니다. 약물치료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2세대가 표적, 3세대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1세대인 세포독성 항암제는 급여이지만 2, 3세대 약물치료의 대부분은 비급여예요. 회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 수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가 비급여고요. 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0: 진짜 비싸요.
2: 맞아요.
0: 그래서 산전특례 제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비급여 치료 문턱 앞에서 뭔가 치료 의지가 꺾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돈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보험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치료비로 다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겠고요.
0: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1: 그렇죠.
0: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다면 이런 치료들을 통해 어떻게든 낫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로 준비하신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뇌.

0: 그리고 심장은 요즘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통해 치료비를 준비하시는데요.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입원, 약물치료 등을 보상해줍니다. 한번 보상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최대 10년까지 보상을 해주니까 한번 받고 없어지는 진단비보다는 치료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죠.
1: 그렇군요. 금액이 비싼 진단비 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를 챙겨갈 수 있는 치료비로 구성을 한다면 한 달에 5만 원 남짓으로 암, 뇌, 심장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군요. 청취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주신 솔루션에 만족을 좀 하셨을까요?
2: 엄청 만족을 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하셨고요. 치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조금 더 준비할 생각이 드신다면 진단금은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더니 치료받는 동안에 일을 할수 없고 생활비 모아둔 돈에 써야 되니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진단금을 준비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고민해 보시다고 하시더니 상담 끝날 때 아무래도 진단금도 2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보람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원래 보험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상담 통해서 그래도 이런 최소한의 대비는 내가 미리미리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신 청취자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보험금 탈일 사실 없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금 안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서. 그렇기
0: 그렇죠.
1: 때문에 보험료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건안 아픈 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노후,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재원 마련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노후연금 대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데 도대체 문자 어떻게 보내는 거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요. 문자 보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거는 것처럼, 양수진한테 전화 거는 것처럼, 이재환한테 전화 거는 것처럼, 김소미에게 전화 거는 것처럼, 이 전화번호 찍는 화면을 켜시고요. 거기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 버튼 옆에 삼각형 모양이 있대요. 그거 누르시면 문자 보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길게 여러분들 고민 사연 보내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니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50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은 청취자분들이 참여 많이 하실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1: 자, 다음번에는 아이폰은 문자 어떻게 어떻게 보내는 건지 제가 잘 공부해 갖고 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 덜어낼 재무 솔루션 내려주신 두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보험 하나도 없는데 이제 아플 날만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괜찮지 않고 늦은 게 맞습니다. 이런 고민 있으시다면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꼼꼼한 맞춤 재무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아주 감동이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준비한 이 노래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강원 내륙에는 최대 80mm,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여유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향 수산시장 진출로 부분 통제하고 도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대에 다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하류 나들목 구간 4차를 고장 차량이 현재 멈춰 있습니다. 밤길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5: 합수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첫 소식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이었던 첫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두 곳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상황을 보고했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출범 이후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재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조만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단체의 잠실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5: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 16일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입니다. 성조기를 두른 채 뒤로 돌아 출입문 앞에 1시간 넘게 버티고 서면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시위 참가자들도 한 발 물러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0: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만 꺼내오겠다던 체육단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인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 종목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누적 피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일 만에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당시 개표소 안에 있던 투표지와 투표함 보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회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2: 김호철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3: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4: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3: 자료 수집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법이나 기관이 정해지면 다음 달 정도엔 실질감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확보한 서면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엔 감사관을 선관위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미 감사관 30명가량이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과 운영, 계약관리, 물품 취득이나 보조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까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3: 김 원장은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헌 문제로 인해 감사헌법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우리 증시가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연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에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일에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 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6: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도

0: 조정을 보였다가 또 한국은행 부채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졌을 수도 있고요.
1: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단지 신규 조성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과 충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청와대는 기존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공개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4: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4: 국민들께 설명드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3: 다만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겨가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에 짓기로 한 공장은 그대로 짓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4: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5: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4: 수도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짓습니다.
3: 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단지는 더 조성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해 지방에서 추가로 부지를 찾는 거란 의미입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급 확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폐교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으로
5: 사용하는 정책실장입니다.
4: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3: 주택 문제는 자신에게 가장 어렵다며 이를 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은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결정하려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시도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넉 달여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8: 대검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9: 법원이 검찰에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7: 심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계엄사 합수본 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계엄 당일 통화 등 행적을 거론하며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전달받고 심 전 총장이 소관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6: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95이라는 고령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갈림길에 선 겁니다.
11: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12: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10: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5만 명 넘는 신도를 집단 입당시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심사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이 총회장의 나이입니다.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은 과거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 총회장이 구금 생활을 견디는 데 문제가 없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당원 가입의 강제성이 없었고 이 총회장이 고령임에도 수사의 성실이 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합수본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6: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 관련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3: 2층짜리 전원주택 앞 가지런한 잔디와 손질된 조경수가 보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유였던 별장인데 정원으로 꾸며진 앞마당은 토지 지목상 밭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꾸민 건 불법. 양평군도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뒤에야 일부 철거했습니다. 별장 주변도 역시 농지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땐 이 땅을 주말 농장 목적으로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14: 제가 사실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당시 장관 후보자입니다. 매입을 했던 거고요.
13: 하지만 당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이 일대 농지는 1151제곱미터로 농지법상 주말 농장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 후보자도 당시 취득 관련 서류에 농업 경영, 즉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된 양평 땅들을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모두 팔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후보자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이미 1년 전부터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았지만 철거 공사는 총리 지명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인데 역삼동 오피스텔 등도 최근 줄줄이 처분하며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 전에 극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증여 의혹 등 부동산 문제와 이른바 네이버 내각 논란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창업 지원자 5천 명의 아이디어가 유출된 중기부 모두의 창업 사태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15: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 업체의 임원이 의원입니다. 네이버에서 11년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
13: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후보자의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등 검증과 상관없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16: 네이버 출신은 총리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13: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위원으로 이미 청문회 무대를 통과했지만 행정부 2인자를 향한 검증은 더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일단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요일까지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0: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수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고 원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2: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한명도
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이 법사위 문제에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세부
3: 조정이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1: 양당이 협상한 것만 8차례 결국 민주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도 물밑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2: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국회의 문을 열어젖혀 멈춰선 민생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1: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지키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고 정무위와 산자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관련 주요 경제 상임위도 우리 야당에서
3: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4: 견제와 국민의 원리에 맞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뒤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역풍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라 실제 결단까지는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의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른바 명청 대리전이 펼쳐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7: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이렇고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5: 자, 정청래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본격화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8: 네, 뭐 연임 도전이야 뭐 애진작 예고돼 있긴 했는데 과정이 별로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3: 아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8: 비판 아닌 비판 받았던 무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때인데요. 예. 그때도 연임한다 그랬을 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왜냐면
5: 아, 그랬죠.
8: 네, 당대표 연임이 언제부터 뉴노멀이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도 저 민주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으니 연임을 사실 타인에 의해서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출마하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권력투쟁 혹은 조금 치열한 당권투쟁이 전개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5: 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36번 언급을 하면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근데 오늘 최고위원들 분위기를 보면은 원팀이 좀 무색해 보입니다.
9: 그렇죠. 뭐 예전부터 이미 무색한 상황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가실 때 어쨌든
3: 국민의힘
9: 공항에
3: 대변인입니다.
9: 정청래 대표가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보통은 대통령께서 입국을 하실 때 나가던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 가고 출국하실 때 나가던 여당 대표는 뭐 행사를 간소화한다라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당사에서 뭐 단순히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북에 가서 이원택 당선인을 만나고 고창 선운사를 찾아가는 이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 전북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명, 친청의 어떠한 대리전이 아닌

0: 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도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보다는 호남 쪽에서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방선거용 선거운동이 아니라 실상은 전당대회를 위해서 1인 1표제가 되었으니까 당원들이 많은 호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정치 구단인 분인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쓴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연임 도전은 마음에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그 불이익은 오롯이 국민들께 갔었던 기억들 모두 갖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강덕구 의원이 배의 선장이 둘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장이고 민주당 호우의 선장은 정청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참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 예고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오늘 대표직 사퇴 이후에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국제도서전을 찾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2: 뭐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표지만 이제 전직 대표가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지지층 사이에서 소위 문조 뭐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 어떤 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게 뭐 친문 혹은 친명 이런 계파 싸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게 첫 행보가 됐을 때는 괜히 조금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구설수 이런 것들이 막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직 당대표가 전직 저희 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런 구설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하여간 별로 이게 유리하게 당권 레이스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원래 이제 평산마을을 찾아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오시는 바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국제도서전을 찾아서 이제 두 분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친노 친문 등 구주류 세력 품귀에 나선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인데요.
0: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검찰개혁,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감정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도 최고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신이 1인 1표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민주당의 적통, 적자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뵈러 간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나왔었던 대통령실의 인선을 살펴보면은요, 한찬식 그 신임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뭐 김앤장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동부지검장으로서 근무를 했을 때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의 그 칼날을 겨눴던 사람입니다. 그때 담당을 했었던 부장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거든요. 이 한천식 그 신임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사람인 만큼, 왜 하필이면은 다른 검찰 출신도 아니고 민재인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던 사람을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넣는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에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같이 인선이 있었던 사법제도 비서관에도 박지영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는데, 박지영 변호사는 최근에 뭐 내란 특검의 특검보여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출신을 이렇게 할수 있느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은 아마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일부는 남겨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그 지금 민정수석이라든지 사법제도비서관, 이 부분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좀 반발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뵈러 간 행보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1: 자,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도 이제 곧 출사표를 던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 해외에 나가 계시죠?
2: 네.
1: 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0: 차원에서 정치 보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 뭐 단지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던 이유만으로 불편해한다? 그럼 뭐 검찰더러 저희 스스로 정치 검찰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1: 예.
0: 우리 편은 봐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청래 대표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지금 여당 내 갈등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다음 당대표가 이 통합 행보가 아니라 분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래도 당대표까지 했고 우리 당에서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갈등을 소강시키고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전개될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다고 하니 이제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어쨌든 이 송영길 의원이 과연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미지수로 남은 상황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박지원 의원이 송 의원이 이 대통령과 만났는데 그때 전당대회 출마를 얘기했다라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다 듣고 잘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 전당대회 구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2: 일단은 박지원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뵈러 간 모습들을 봤는데 적통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뭐 멸칭 같은 별명으로 김민세라는 표현도 있었던 만큼 적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커온 분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룰이 마지막에 어차피 결선을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는 송영길, 김민석 이 두 분이 결선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민석과 송영길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한 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고 마지막에 합치는 것이 지금 송영길 의원이 아예 출마조차 하지 않고 뭐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민석 총리 외에도 플랜 B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의 페이스메이커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로는 본인이 직접 당선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0: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대표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누구의 페이스메이커로 뛸 분은 아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적통 없습니다. DJ가 대통령일 때는 동계동계가 주류인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친노가 주류인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류일 때는 친문이 주류인데 다 성질이 다릅니다. 뭐 동계동계와 친노가 일치하지 않고 친노가 친문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당의 적통이 어디 있습니까?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송영길 대표나 뭐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나 뭐 적통 논쟁 뭐 이런 거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임기 1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이 국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당대표가 했을 때 분열이 제일 뭐 적고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을 했습니다. K2 소총으로 직접 실탄 사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사격 실력은 어땠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부대를 방문했습니다.
4: 드라이스마! 하나, 둘!
3: 사격 준비를 마치고 사도로 이동했습니다.
5: 사격 끝, 사격 끝. 사격이 준비된 사도
3: 화면! 이후 영점 표적지를 통해 사격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6: 그거 전방에는 중국 전방에 있는

0: 경계지대가 분쟁을 일으키는 못하는 거죠. 우리도 상, 그, 저기, 저, 뭐,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1: 그렇게 평화 전망대를 현장 시찰한 뒤에는 식사 시간에 장병들을 방문했습니다.
2: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습니다.
3: 자, 오늘 타격 그 타겟 용지가 잠깐 보였었잖아요.
4: 네.
3: 굉장히 잘 쐈습니다. 열 발 쐈는데 거의 다 들어간 것 같던데요, 그 안에?
4: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팔에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4: 제대로 됐던 것인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5: 네? 등록 장애인이라고요.
4: 아,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최근에 2030 청년들의 마음이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좀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들이 물론 뭐 선관위 사태 같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층이 떠난 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뭐 보건복지부 에서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과 또 모병제를 늘리겠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탄핵 사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탄핵 청원이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1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최근에 국방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사관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리고 예비 군이 훈련 중에 사망한 사건, 뭐 방첩사 해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지만 2030 청년들이 또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3: 네.
4: 이러한 부분들이 겹쳐져서 지금 대통령께서 군을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예,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을 염두에 둔 행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5: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예비군 사고 때문에 청와대에서 우려도 많고 조금 격앙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보 회의를 보니까 딱 요 모두 요 내용으로 모두 발언을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아, 예비군 사고요?
5: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 가서 헌신하는데 이게 급식도 똑바로 안 나오고 뭐 안전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이게 낯을 볼 낯이 있겠느냐. 이를테면 저희가 그 파이어탱크 국방력 6위라고 막 자랑들을 해대는데 그렇게 하면 뭐하냐. 뭐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잠수함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 뭐하냐. 정작 군생활하는 청년들의 이런 상황에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재반 어떤 사고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이런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3: 예. 대통령의 수행평가에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약간의 차이기는 한데 오차범위 내입니다. 부정평가가 48.2, 긍정평가가 47.7. 이게 KSOI가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지난해 6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정기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역전된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4: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되는데 KSOI 예. 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수치들이 계속적으로 지지율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유럽 가셨을 때에도 뭐 9%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수치가 나오니까 SNS를 통해서 사과 메시지를 올리시기도 했고 지난번 다른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3: 예.
4: 메시지는 내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저는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가 분명히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냥 선관위 탓만 하고 계시는 모습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국정의 제2책임자인 국무총리는 당내 권력 싸움에 뛰어들겠다고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겠다는 모습들 이것이 과연 책임감 있게 국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좀 국민들께서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3: 예.
4: 특히 당내 분란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김미석 총리는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실 때는 여당 대표는 부르지 않는다든지 돌아오신 날 저녁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과도하게 당무 개입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뭐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지 않고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그렇게 잡겠다고 이야기하셨던 부동산 문제도 오히려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문제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특히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당내 분란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서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낮아지는 것이 2030의 마음이 떠나고 뭐 선거 부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는 코어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빠지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 언론과 여의도적 관점인 거죠. 언론이나 여의도에서는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분석하고 막 떠듭니다.
3: 예.
5: 근데 시민적 관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보기에 뭐 정부나 정치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이 국민 삶이나 국가에 도움 되는 일 같고 그래서 정치에 효능감을 느끼고 세금이 안 아깝고 그러면 예외 없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 보기에 정부나 정치권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싸움만 하는 것 같고
3: 예.
5: 근데 그 싸움도 심지어는 내 관심 사안이나 뭐 국민의 삶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럼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발 뉴스들을 보면은 심지어 지난 주만 해도 뭐 대통령이 순방 가서 순방 성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여당 대표가 허리를 90도로 꺾었니 75도로 꺾었니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3: 예.
5: 그럼 보편 국민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기득권 투쟁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 예.
5: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거창한 여의도 방언으로 뭐 코어가 어쩌니 2030이 어쩌니 이렇게 하는 건데
3: 예.
5: 본질적으로는 정치권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다라고 국민이 느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3: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또 다른 방송인이죠. 이동형 작가는 흔들리면 코어층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지금 예.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코어가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측을 밀어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천에서 김어준 씨가 굉장히 큰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왔었고 당시 정청래 후보도 왔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은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같이 이 전당대회를 앞둔 이 내전의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년 전에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비명행사 공천 이게 너무 셌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친문 계열의 인사들에게는 하위 10%, 20%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실질적으로 컷오프를 하는 결과들을 낳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주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원외그룹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 원외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은 31명이 대거 국회로 들어오면서 예. 바로 최대 개파가 되어버렸거든요. 결국 이 상황은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주류와 친명 싸움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 엿새 만에 태어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병상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 사실 불필요하게 서둘다가 부작용만 많이 생기는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그런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 국회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변화는 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진 의원님들이 이제야말로 조금 역할을 좀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3: 예, 대표 거취는 당원이 결정한다. 장동혁 대표가 이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5: 네, 뭐 근데 계속 저런 스탠스였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무질서한 정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5: 사실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의 거취가 결정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보통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나죠. 그러니까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패널들이 이제 막상 당대표에서 물러나도 잔여 임기밖에 못 채우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뻘에 빠졌을 때는, 늪에 빠졌을 때는 일단 늪에서 나오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늪 안에서 늪에 나갔을 때 내가 갈아입을 옷이 있을까? 샤워는 어떡하지? 대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늪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대안을 국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민심의 어떤 회초리를 받으면 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났던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 저 정당에서는 민심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빨리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3: 친한계 일부에서는 재신임이라도 네.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4: 지금 장동혁 대표가요. 뭐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본인의 거취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신임 투표 같은 대변인입니다.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대통령 지지율을 봤었던 KSOI 여론조사에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국민의힘의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지도부를 교체할 것이 혹은 지도부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좀 쇄신을 할 것이냐. 근데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장동혁 대표도 재시민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고 오히려 친환계인 박정은 의원이 재시민 투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태어나기 전에도 SNS를 통해서 오늘 기자회견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날선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약간은 뒤로 빠지는 듯한 발언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장동혁 지도부에게 보였었던 날선 모습보다는 이제는 원내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예. 본인은 당 전체를 아우르는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선관위 사태가 일파만파되고 아직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부분이 급선무다라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당원당규상으로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도부가 4인 이상,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4인 이상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붕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전후, 그러니까 직후, 그때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죠. 버티면은 방법이 없다 싶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머릿수로 밀어붙이기에는 의원들 중에서도 압도다수가 물러나라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 무기력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실 제가 뭐 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판하는 논리의 정합성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판할 자격을 획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은 여당 견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상태로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상태로 대여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만 해도 내란 정당이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 끝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일단 다 쇄신부터 해놓고 윤호계의 색채가 없는 지도부를 꾸려놓고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3: 예, 일단 그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지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오선 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고요. 오늘은 사선 중진 의원들하고 점심 때도 만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이제 저녁 때 만찬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 흘러가는 겁니까?
4: 일단 정전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역시 장도연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당원당규상으로는 지금 본인이 사퇴하지 않건 사퇴하거나 혹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여기에 있어서 키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더욱더 사퇴하실 의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후년 총선에서 어딘가에 이제 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최고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본인의 인지도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기존에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구를 하는 캐릭터였는데 여기에서 장도연 지도부가 무너지는 데 역할을 한다면은 본인의 그동안의 스탠스도 역시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의원들이 같이 토로를 하는 장이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3: 지도부 교체가 내년 2월 얘기도 나오는데 당장은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4: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선관위 사태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친한계 측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저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친한계 누군가가 출마를 했을 때는 폭발력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작년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장도연 대표가 당선이 된 그 전당대회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에서 출마 했었지만 득표는 굉장히 좀 미미했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도 지금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9: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4월 출생아 증가율이 1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7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4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4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9,534명의 아기가 태어나 역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0: 출생아는 22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0.13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합계 출산율은 1월 0.99명에 이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연속 0.93명을 기록했습니다.
1: 혼인이 앞서서 2년 연속해서 증가하고
2: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 과장입니다.
1: 10대 여성 인구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0: 4월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는 첫째가 62.2%, 둘째가 32.2%로 0.3%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셋째 이상은 0.7%포인트 감소한 5.6%였습니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 622건으로 10년 만에 4월 기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 자연 감소는 7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단속 첫날이었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4: 버스 정류소에서 10m 안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단속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선생님은 건강식적 구조를 위반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아직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범주에 새로 들어왔고 정부는 두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5: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요.
4: 금연구역에서 연초나 권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6: 전에는 이제 전자담배랑 이제 연초랑 헷갈리셔가지고
2: 단속원입니다.
6: 이제 전자담배도 사용 안 되는 점 네,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담배 자동 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정해진 곳에만 성인 인증 장치를 달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반출 수입된 제품인 걸 소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7: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필로폰 음성 소견이 나오며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대낮 수원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듯한 남성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소변에 대해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 성분 1차 예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서 체포 상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석방 조치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는 약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도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을 본 주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이 일상 가까이 침투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9: 이제 미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네. 이렇게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지금.
8: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있어 영상 속 모습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10: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주변이고 바로 여기 진짜 여기 30m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학생들도 한참

0: 왔다 갔다 할 텐데 정말 놀랐어요.
1: A씨는 자신이 영상에 나온 인물은 맞지만 당시 스트레칭 중이었다거나 몸에 힘이 없었다며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새벽녘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방화로 불이 나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호텔 소유주인 70대 남성으로 이를 말리던 남성의 아내와 아들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새벽 5시 택시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섭니다. 한 남성이 뒷자리에서 젓갈통을 들고 내리더니 주유기계를 조작합니다. 한참을 헤매던 남성은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휘발유를 통에 담았습니다. 남성의 다음 목적지는 자기가 지분 절반을 소유한 근처 호텔. 어떤 이유에선지 호텔 출입구와 주차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덕에 불은 곧바로 꺼졌습니다.
4: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미 화재가 진화가 된 상태였고.
3: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전신에 2도 화상을, 이를 말리려던 60대 아내와 30대 아들도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대전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숙객 45명은 화재 직후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네, 36개 객실 중 30개가 차있던 터에 출입구에서 불이 번져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불을 낸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탄 교수는 언론 노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경찰의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 바리게이트가 세워졌습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오전 10시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를 기다렸지만 탄 교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면서 출석길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SNS 등을 통해 국내로도 전파됐고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수사해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한 뒤에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탄 교수에 대한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서울 홍대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두 명을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3시쯤 서울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젯밤 중부 전선을 넘어온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은 신병 확보 직후 귀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한 명이 우리 군의 신병이 확보된 건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해당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 일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월선 경위와 귀순 여부 등 합동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월선 직후 조사에서 이 북한군은 귀순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우리 군은 어제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6: 귀순이 맞는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 주민이나 군인의 귀순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북한군이 넘어온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가장 활발한 곳 가운데

0: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사는 국경선화 작업을 하다 귀순을 희망해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은 최근까지 군사분계선 80에서 90m까지 근접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북한군 귀순까지 맞물리며 전방 일대에 대한 감시 대비태세 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한국인 26명이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남아있는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오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오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두 척과 달리 이번에는 4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3: 희망 통항위를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이후에
4: 고병선 HMM 책임 매니저입니다.
3: 저희 두 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두 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2: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5: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4: 박현도 서강대 유럽연합 연구소
5: 미국이
4: 교수입니다.
5: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2: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남우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유 가격이 2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9.9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7.3원으로 여전히 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핵 사찰 계획이 없다는 이란의 주장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100%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으로 갈 거라면서 이란이 거부한다면 협상을 취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펜실베이니아주 트럭 생산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며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7: 다시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괜찮다면 말이죠. 우리는 공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합의를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현지 시간 22일 하루에만 역사상 가장 많은 원유 1,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과 후속 협상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 사찰에 대해서는 이란이 100%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 사찰을 거부한다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 이란은 틀렸습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했고 우리는 100% 사찰을 합의문에 기록해뒀습니다. 만약 이란의 말이 옳다면 지금 당장 협상을 취소할
6: 않을
7: 겁니다.
6: 거라며 트럼프 적당한 대통령입니다. 시기에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10번째 시도 끝에 가결됐습니다.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결의안인데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에 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8: 미국 역사상, 아니 모든 나라 역사상 최악의 외교 정책 개입 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6: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번 이란과의 합의가 영구적인 평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라며 연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0: 지방선거 책임론의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11: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10: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4: 정청래
11: 걱정하지
4: 더불어민주당
11: 마십시오.
4: 대표입니다.
11: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10: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12: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4: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10: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14: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9: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5: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16: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15: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4: 장동혁 국민의힘 몇몇 대표입니다.
16: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15: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친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친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0: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잠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1: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2: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방 장병들을 만나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를 타보고 소총 실사격에도 나섰는데 남다른 실력을 뽐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장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군복을 갖춰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병장에 등장합니다. 한껏 각이 잡혀 있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5: 국민의 군대!
4: 이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습니다. 우선 주요 화력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우리 K9 자주포를 체험했습니다. 사격장 현장도 시찰했는데 K2 소총 10발을 발사해 표적지에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평화전망대에 올라 북녘당과 인근 해역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경계작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있던 중국 어선들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6: 단속 선박을 상륙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후반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아무 경계지점에 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하는 거죠.
4: 장병들과 별도 오찬 간담회에선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징집 규모 축소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밝히고 군을 위한 투자도 늘려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평화는 목적인 동시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죠. 그러나 역시 그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4: 이 대통령의 최전방 부대 방문은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그날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한 96살 참정 용사를 나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8: 평범한 엔지니어를 꿈꾸며 시작한 대학 생활은 전기과 1학년 기말고사 날 터진 전쟁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인민군 징집을 피해 숨어 다니다 흥남 철수작전에 투입된 국군에 자원해 입대했습니다. 가족과 지금까지 이별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9: 학교를 들어가자고 애를 썼는데
10: 한이나 6.25 참전용사입니다.
9: 참 속이 아팠습니다. 언제나 이제 가족 생각하면 눈물 나죠.
8: 눈 덮인 설악산에서 겪은 치열한 고지전. 수차례 죽을 고비와 마주했던 극한의 환경은 당시 부대에서 작성한 전투상보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북한군 기습에 눈앞에서 전사한 상관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아픔입니다.
9: 반쪽으로 이제 쏘면서래 왼쪽 손으로 이렇게
10: 아니나 6.25 참전용사입니다.
9: 김사사 부르니까 김사사가 대답이 없어.
8: 거동하기 어려운 나이가 됐지만 육군 명예의 전당에 새겨진 전우 이름 앞에선 힘주어 거수 경례를 올려봅니다. 후배 장병들에겐 선배들의 희생을 잊지 말라고 빼곡히 적은 200자 원고지들을 남겼습니다.
11: 선배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6.25 전쟁 기록물은 국가 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0: 안전하게 보존을 해서 후대에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모인 기록들은 검수와 복원,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역사로 남게 됩니다. 8만 점 넘는 6.25 전쟁 기록물이 지금도 이곳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도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사료로 남겨 보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복원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계속되고 재가공된 전쟁 사료는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2: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은 2020만 명으로 10명 가운데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DHD 치료제의 처방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살을 빼는 용도로 쓰이던 식욕 억제제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우리 국민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884만 명이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020만 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처방량은 19억 5천만 개가 넘어 환자 한 명당 연평균 97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셈입니다.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약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로 지난 한 해에만 1억 800만여 정이 처방됐습니다. ADHD 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유병 환자의 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오남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학생들이 부작용을 무릅쓰고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두통, 복통,
5: 김은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장입니다.
4: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 우려가 큰 펜타닐 패치는 지난 2년 사이 처방받은 환자가 35.7%나 감소했습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된 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식욕 억제제도 처방이 줄어들었는데 비마약류 비만 치료제의 처방량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고 예방은 물론 관리 감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출범시켜 신속하고 촘촘한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며 달아나다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시민의 도움으로 결국 검거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검문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가득한 차량을 피해가며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해가며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출근 시간대 차가 막히자 운전자는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뒤쫓는 경찰을 피해 소지품과 옷까지 내팽겨치며 전력질주합니다. 좀처럼 거리를 좁히기 힘들어 보이던 그때 경찰관 눈에 차에서 내리던 시민이 들어왔습니다.
7: 이미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여가지고 출근하시던 분이 이제 차에 내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했죠.
6: 시민이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남성을 제지했고 속도가 느려진 남성은 결국 화단에 걸려 넘어지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30대 베트남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적발 당시 경찰에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했는데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남성의 신병을 인계하고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금과 갯돈을 가로채고 잠적한 사건의 피해 추정 규모가 급속도로 불어나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처음 사건이 접수된 혜화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고소장이 최소 140건 접수됐고 피해 주장 금액만 1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 공탁금 일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조희팔 사건으로 회수된 범죄 수익금 320억 원에 대한 배당 기일을 열고 배당표 일부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접수된 지 11년 만으로 배당을 받을 피해자는 2만 2천여 명이고 일부는 배당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 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늘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3만 9천여 명 가운데 3만 7,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조합원 대비 86%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 쟁의 조정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대형마트 이용이 늘면서 동네 슈퍼마켓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저가 맥주가 등장하는 등 골목 상권을 위한 전용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1: 서울 종로구의 한 동네 슈퍼마켓. 주류 판매대에 새로 들어온 맥주가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아닌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20년 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8: 20년 전 가격인 한 캔에 1,700원 정도 가격에 그리고 6캔에 한 1,200원
5: 정도 가격.
8: 저렴하게 공급해서
1: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맥주 제조업체, 슈퍼마켓 단체들이 손잡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유통 시장이 온라인 쇼핑과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네 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3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체감하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인데 최근에도 지수는 60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9: 폐업률이
5: 정연희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회장입니다.
9: 예전에 한 달에 한 10군데 정도 점포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30군데 정도.
1: 앞서 관련 단체들은 지난 4월 동네 슈퍼에서만 판매하는 990원 저가 소주를 선보였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10: 한 달 반 만에 500만 병이 팔렸고
5: 임태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8.3%.
10: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3.8%.
1: 품목을 넓혀 협력 상품으로 내놓은 맥주는 전국 3만여 개 동네 슈퍼에 본격 공급됩니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안주류와 소상공인 우수 상품 등으로 협력 품목을 확대해 동네 슈퍼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동네 슈퍼들은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가 맥주 협력이 골목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출몰한 이 러브버그. 오늘이 활동이 가장 왕성할 것으로 예측된 날이었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빠르게 방제에 나선 덕분인지 우려만큼 개체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1: 코스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숲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나무 기둥은 물론 나뭇가지와 덤불, 풀숲 구석구석까지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러브버그가 대거 발생했던 지난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은평구가 백년산 일대에 100리터가량의 물을 살포하며 방제에 나선 겁니다. 해충이 아닌 입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살충제 대신 물을 뿌려 날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친환경 방제가 이뤄졌습니다. 활동 절정기로 꼽힌 달이지만 제 주변을 보면 러브버그가 간간이 날아다니기만 할 뿐 우려했던 대규모 군집은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체수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주민들 민원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12: 차를 운행하면 차에 많이 이제 그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많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연히 줄어든 것 같고 산에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3: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 최영순 작년 동기간 대비한 300건 정도 접수됐는데
13: 올해는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11: 다만 러그버그 출몰 시기는 올해가 빨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산림과학원은 활동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앞당겨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활동 범위도 넓어져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충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14: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0: 판매량이 1,000배나 늘어났는데 대규모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초건 기자입니다.
1: 파리의 가전제품 판매장이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밤까지 이어지는 살인적 더위를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선풍기나 에어컨 구매에 나선 겁니다.
2: Je 왔습니다. 아침에 커피도 못 마셨는데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러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네요. 파리 시민입니다.
1: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프랑스 전역에서 냉방기기 3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판매량이 1,000배나 증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서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벌어져 10만여 가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에어컨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구정당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부각하며 대대적인 에어컨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선 과도한 에어컨 가동은 결국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의 구조도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여전히 프랑스 국민의 78%는 에어컨이 친환경이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창문을 열고 커튼을 치고 환기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지구에 도움이 될 겁니다.
1: 지구온난화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많은 기후 전문가는 더욱 극단적인 폭염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생존책을 찾기 위한 유럽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립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조금 전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너진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비영어 쇼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비영어 쇼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 등 19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고 85개국에서 탑 10에 들었습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죠. 남아공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몬테레이 광장에는 벌써부터 응원전이 펼쳐지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1: 몬테레이 시가지 광장에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을 하루 앞두고 붉은 악마 응원단과 몬테레이 교민들이 사전 응원전을 펼치는 겁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의 응원단은 교민 1,500여 명을 포함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전에서 잠시 적으로 만났던 멕시코 응원단도 다시 우리나라를 응원할 전망입니다.
2: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너무 설레고요. 또 저희가 선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려서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두고 홍명보 호 축구대표팀은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0도씨가 넘는 무더위에도 선수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며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3: 선수들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플레이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0: 생각이 항상 제일 큰것 같아요.
1: 비기기만 해도 진출하는 32강 토너먼트.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일부 선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2: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0: 홍명보
2: 된다고
0: 축구대표팀
2: 하면은 저희는
0: 감독입니다.
2: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아공전을 승리로 장식하면 축구대표팀은 지난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조별리그 2승을 달성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그 결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3: 앞서 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6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21세기의 피카소,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최근 88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 알아봅니다. 1937년 영국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호크니는 런던 왕립예술대를 졸업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67년 발표한 대표작 더 큰 첨벙은 LA 수영장 풍경과 물보라를 담아낸 작품으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힙니다. 또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은 2018년 경매에서 약 9천만 달러에 낙찰되며 당시 생존 작가로선 최고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호크니는 회화뿐 아니라 사진과 판화, 무대 디자인, 디지털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했는데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생전 그는 나는 과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이라 말하며 현재의 충실한 삶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단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리는 추모 행사는 내년부터 런던과 파리,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호크니를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가 남긴 작품과 예술적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6월 24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Land of Hope and Glory.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듀엣 투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투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랜드 오브 홉앤 글로리 로저 누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인데 방금 들으신 곡은 가사를 붙여 노래로 만든 버전이었습니다.
0: 지난주부터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축구와 클래식 음악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0: 뭐 이제 악기 하는 시간 이외에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게 목, 어깨, 허리가 항상 긴장한 상태다 보니까 정기적 운동으로 하겠죠.
1: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 오호.
1: 클래식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케스트라 축구팀 문화가 있었습니다.
0: 오호.
1: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오케스트라에서 활발하다고 합니다. 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예요. 오케스트라 풋볼 토너먼트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경기를 갖고 순위까지 매긴다고
0: 야,
1: 합니다.
0: 오케스트라 동호회 축구팀이 많다는 거네요.
1: 네.
0: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1: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아무래도 여성 단원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축구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예전에 서울시향은 런던 필하모닉과 축구 경기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 2008년 런던 필이 내한 공연을 했을 때 서울시향과 축구 경기를 가졌고 3대2로 런던 필이 이겼다고 합니다.
0: 뭐 아주 응원전도 대단했겠습니다. 악기로 응원하나?
1: 경기에 뛰지 않는 단원들이 자기 악기를 들고 나와서 화려한 응원전을 펼쳤대요.
0: 야, 대단합니다.
1: 징징징 바이올린하고 이게 뽀뽀뽀뽀 말하고.
0: 엄청나네요.
1: 네.
0: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2008년 빈 신년음악회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를 연주할 때 단원들이 오스트리아 축구 대표팀의 머프로를 착용하고 연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이 곡을 연주할 때 악장인 베르너 힌크가 머플러를 객석에 흔들어 보이니까 지휘자인 프레트르가 옐로 카드를 들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 마친 뒤에는 힌크가 되레 레드 카드를 꺼내서 지휘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요.
0: 아, 재밌게 연출했네요. 그때가 오스트리아에서 유로 2008을 스위스와 공동 개최를 한 해였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가진 퍼포먼스였다고 하네요.
1: 그때 연주했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나데츠키 행진곡,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2008년 빈 신년음악회 실황입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2008년 빈신년 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1: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축구팀 만들어서 다른 오케스트라와 정기적으로 축구 경기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0: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연주자보다 관악기 연주자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군악대 나와서 알지만 관현악에서 이제 관악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남성적이야. 어떤 건지 알죠? 그 친구들도 중학교 이후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클래식을 하더라도 남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1: 그럴 수 있죠. 악기의 특성상. 네.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이 어느 곳인지 궁금하네요.
0: 이 독일계 오케스트라가 가장 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체격도 좋고 축구 경험도 많아서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1: 야.
0: 빈필이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고요. 베를린필이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지켜왔고요. 그래서 이들 두 오케스트라는 결승전처럼 매년 경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 빈필은 여성 단원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젊은 음악가들이 많으니까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축구를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고요.
0: 근데 최근에 다시 빈필이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1: 어허.
0: 클라리넷 연주자인 안드레아 괴치 덕분인데 안드레아 괴치는 2022년에 입단한 여성 단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클라리넷과 축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오스트리아 여자 축구 리그인 빈 스포츠 클럽의 수비수로도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단원들만 있는 빈필 축구팀에 들어가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1: 야, 확실히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진심이군요.
0: 그러니까.
1: 야, 이게 여자라고 해도 진짜 선수 출신이면 뭐 아마추어 축구 선수 남자 단원은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0: 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빈필과 베를린 필 단원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음악 단체 피라모닉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피라모닉스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2: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1: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박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1: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3: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1: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 안팎으로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 내에선 이미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7: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6: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6: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친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친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8: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9: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당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배정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직 법제사법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이래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며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속한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국회가 맞나 할 정도의 부끄러운 장면이 전반기 국회 내내 이어졌고 그 첫 단추는 상임위 강제 배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일이 반복될 거라며 단순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게 국민의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한국인 26명이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해협 탈출이 시작된 가운데 남은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오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오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두 척과 달리 이번에는 4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12: 희망 통항위를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이후에 어제 새벽에 저희 두 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두 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11: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13: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11: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나무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이란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없다고 미국에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이란과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5: 당신은 나의 동반자.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0: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2: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이라며 연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6: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5: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5: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7: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두릴 수 없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5: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9: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 안팎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 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11: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10: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10: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친한 동원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0: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친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1: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2: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단지 신규 조성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과 충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청와대는 기존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 또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공개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5: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4: 다만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겨가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에 짓기로 한 공장은 그대로 짓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5: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만큼 다 짓습니다.
4: 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단지는 더 조성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해 지방에서 추가로 부지를 찾는 거란 의미입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급 확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폐교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으로 가용한 어떤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4: 주택 문제는 자신에게 가장 어렵다며 이를 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은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결정하려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한국인 26명이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박 내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해협 탈출이 시작된 가운데 남은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오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오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두 척과 달리 이번에는 4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7: 희망 통항위를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이후에 어제 새벽에 저희 두 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두 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6: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0: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1: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0: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남우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이란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없다고 미국에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이란과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중 반목했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회담을 추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 이후 부과하겠다고 밝힌 통행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은 환경 항해, 보안 명목의 수수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것은 없지만 IAEA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이었던 첫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두 곳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상황을 보고했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재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조만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죠. 남아공전이 오늘 치러집니다. 홍명보 감독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몬테레이 광장에는 벌써부터 응원전이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몬테레이 시가지 광장에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을 하루 앞두고 붉은 악마 응원단과 몬테레이 교민들이 사전 응원전을 펼치는 겁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의 응원단은 교민 1,500여 명을 포함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전에서 잠시 적으로 만났던 멕시코 응원단도 다시 우리나라를 응원할 전망입니다.
6: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너무 설레고요. 또 저희가 선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려서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두고 홍명보 호 축구대표팀은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0도씨가 넘는 무더위에도 선수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며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7: 선수들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플레이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제일 큰 것 같아요.
5: 비기기만 해도 진출하는 32강 토너먼트.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일부 선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8: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남아공전을 승리로 장식하면 축구대표팀은 지난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조별리그 2승을 달성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그 결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4: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두세 명 정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8: 우리 선수단한테 큰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한 두세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 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 제압이 가능합니다.
10: 항상 제가 몇 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9: 앞서 두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11: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9: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호입니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휴고 브로스 감독이 우리나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승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스 감독은 한국을 잘 분석한 만큼 약점을 노릴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 32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아공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감독
12: How they are doing it? So the analysis has been done. So it's now up to us to first of all to block their qualities and secondly to use their weaknesses.
4: 국제축구연맹 FIFA가 북중미 월드컵이 국내에 문제없이 예정대로 중계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협회장이 지난 22일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롬 FIFA 사무총장과 통화를 통해 국내 중계권에 대해 FIFA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FIFA로부터 한국의 중계사가 모든 경기를 이상 없이 예정대로 중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전 간부들에 이어 정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95세라는 고령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구축까지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겁니다.
14: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15: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13: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5만 명 넘는 신도를 집단 입당시킨 거로 파악했는데 특히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17일 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전 간부 고모 씨 등 3명에 이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천지 간부급부터 정점까지 연달아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정치권 관여 여부 등 합수본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12.3 비상경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시도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넉 달여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17: 대검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18: 법원이 검찰에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16: 심 전 총장은 대검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사 합수본 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계엄 당일 통화 등 행적을 거론하며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전달받고 심 전 총장이 소관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울백 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4명이 냈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중단돼 있던 재판이 재개되는 건데 재판부는 그동안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서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20: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가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연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외국인의 주식

0: 식자금 유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에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 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도 조정을 보였다가 또 그간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졌을 수도 있고요.
1: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단지 신규 조성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과 충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청와대는 기존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 또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공개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5: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4: 다만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겨가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0: 기존에 수도권에 짓기로 한 공장은 그대로 짓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밖에 다 짓습니다.
0: 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단지는 더 조성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해 지방에서 추가로 부지를 찾는 거란 의미입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급 확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 폐교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으로 가용한 어떤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사사리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0: 주택 문제는 자신에게 가장 어렵다며 이를 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은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결정하려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라며 연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방선거 책임론의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4: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3: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3: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5: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두릴 수 없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3: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10: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again.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0: Yeah. Yeah. Okay. Is it a bird? No. It's a no. It's not a plane. It's a fucking girl from space.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이 오늘 치러집니다.
7: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두세 명 정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8: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9: 우리 선수단한테 큰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한 두세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 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제압이 가능합니다.
10: 항상 제가 몇 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8: 앞서 두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11: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8: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호입니다.
6: 우리와 맞서는 남아공 대표팀 역시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7: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우리 팀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며 약점을 이용하겠다고 전술을 내비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2: 선선한 파축화에서 무더운 몬테레오로 이동한 지 이틀째. 남아공 선수들이 우리와 경기를 앞두고 최종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비기면 탈락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선수들의 표정엔 여유가 넘칩니다.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우리 대표팀이 잘 훈련된 팀이라 까다로운 상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13: It's also difficult because of the opponent. It's a very good team. It's a very disciplined team. So let's hope that we can achieve our best level.
12: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분석을 모두 마쳤다며 전술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13: The analysis has been done. So it's now up to us to first of all to block their qualities. And secondly, to use their weaknesses.
12: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남아공은 앞선 두 경기보다 더 공격적인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모코에나와 지완해가 각각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뛰지 못해 중원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4: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tomorrow is to win the game if we want to qualify and I think we are more than motivated for that.
12: 남아공은 26명 가운데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19명 그리고 리그 정상팀인 마멜로디와 올랜도 소속 선수가 8명씩입니다. 함께 올해 손발에 맞춘 조직력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7: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라며 연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5: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16: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15: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15: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17: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두릴 수 없습니다.
18: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15: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7: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7: 당 안팎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9: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20: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19: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19: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신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친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 주류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0: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7: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2: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라며 영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지방선거 책임론의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4: 저의 최고위원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3: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3: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0: 설명입니다. 사퇴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1: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를 하고
2: 강덕구
1: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1: 최고위원입니다. 수 없습니다.
3: 이재명
2: 문정복
3: 대통령은
2: 더불어민주당
3: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후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0: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4: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6: 당 안팎에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당 재장악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포스트 장도경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8: 특검과
2: 장동혁
8: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7: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대표입니다.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7: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신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취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9: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6: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6: 합수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이었던 첫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두 곳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상황을 보고했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출범 이후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재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조만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홀로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스위스에서 종전 협상에 첫 발을 뗀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 실무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란은 레바논 전쟁 종식도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1: 종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실무 회담이 다음 주 재개된다며 30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스위스에서 열린 1차 회담처럼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시점과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드러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본협상과 별도로 이란과 걸프 국가들 간에도 여러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그리고 지역 화해 회담이 계획 중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란이 60일간의 협상 기간 이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통행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지역을 찾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역내 안보를 약화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종전 합의가 미국의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12: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권리를 인정할 때 협상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입니다.
11: 또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도 철군 일정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제가 총리로 재임한다면 우리는 레바논 남부에서 안보지대를 유지할 겁니다.
11: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남부에서 드론으로 차량을 표적 공습해 최소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3: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헤즈볼라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어 전투도 철군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크게 앞서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매우 강력한 상황이라며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이란 측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없다고 미국에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이란과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소속의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건 없으나 IAEA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이 IAEA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최근 반도체 벨트 대표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인데요. 동탄을 포함해 경기 남부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어땠을지, 또 강

0: 강남권과 비강남권, 중하위권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값은 얼마나 올랐을지가 관심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리나라 뷰티 산업의 매력을 알리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은 다음 달 19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리는데 오늘은 메이크업과 헤어, 패션, 의료, 웰니스 등 다양한 K-뷰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0: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2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명 항림해역에서 지방정부와 해양경찰, 어업인들과 함께 적조 고수온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빨라진 고수온, 적조 피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어업인의 자율방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하나은행이 오늘까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1971년부터 1974년생에게는 직급에 따라 최대 28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되고 1975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우리 증시가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을 마쳤죠. 코스피는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 연일 상승세의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주식자금 유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전환해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도 조정을
4: 장정수,
3: 보였다가
4: 한국은행
3: 또 그간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요.
2: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국내 케이블 TV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LG 헬로비전이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 스포티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막판에 번복했습니다.
1: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가입자 시청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달 초 LG 헬로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공지문입니다. 7월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스포티비 등 연관 채널 4개의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기준 케이블 TV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로 가입자 수는 341만 명에 달합니다.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 300여만 가구에서는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LG 헬로비전 측은 공지문을 통해 채널 공급사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실상은 사용료 갈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LG 헬로비전이 스포티비에 지급할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뒤 갈등이 빚어졌고 끝내 송출 중단 카드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애꿎은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4: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6: 정재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입니다.
4: 시청권과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보다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 LG 헬로비전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 공지문을 내리고 사용료 협의가 끝날 때까지 채널 송출을 이어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송출 중단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며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볼모삼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이 오늘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2명에서 3명 정도 변화를 줄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2: 우리 선수단한테 큰 감독입니다.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한 두, 세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 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제압이 가능합니다.
3: 항상 제가 몇 초 몇 분이 되든
4: 오현규
3: 제가 선수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앞서 두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5: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4: 김민재
5: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1: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호입니다.
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휴고 브로스 감독이 우리나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승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스 감독은 한국을 잘 분석한 만큼 약점을 노릴 거고 반드시 이겨야 32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아공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감독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6: 분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강점을 어떻게 막아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약점을 공략할 겁니다. 휴고 브로스 남아공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선전할 수 있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붉은 악마의 응원입니다. 30년 가까이 12번째 선수로 활약한 붉은 악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든든하게 선수들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7: 붉게 물든 광화문 광장이 함성으로 쩌렁쩌렁 울립니다. 1990년대 중반 PC통신의 축구 모임에서 시작해 1997년 공식 출범한 붉은 악마.

0: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한국 축구의 가장 뜨겁고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가 놀랐던 4강 신화와 원정에서의 짜릿한 첫 승리. 또 조별리그 탈락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을 때도 12번째 선수로 대표팀과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출범 30년, 독일과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카타르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는 붉은 악마는 이번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1: 이기든 지든 그 현장의 감동을 함께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또 12번째 선수로서 응원도 하고.
0: 현장에서 느끼는 월드컵 열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짜릿함은 옥천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1: 러시아 월드컵 때 처음으로 독일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0: 짧아도 2주 정도는 해외에서 보내야 하는 만큼 대표팀처럼 4년 후를 준비하는 건 붉은 악마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2: 제가 항상 4년 동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적금을 들어요.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모으면서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4년 뒤에 월드컵을 갈 것이다.
0: 한국 축구에 시간을 나누어온 붉은 악마는 앞으로 월드컵 여정에서도 운동장 밖에서 대표팀과 함께 뜁니다.
3: 최선을 다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 대한민국 화이팅!
5: 화이팅!
0: YTN 표정우입니다.
6: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전 간부들에 이어 정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95세라는 고령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까지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겁니다.
8: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9: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7: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5만 명 넘는 신도를 집단 입당시킨 거로 파악했는데 특히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17일 영장이 발부된 신천지 전 간부 고모 씨 등 3명에 이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천지 간부급부터 정점까지 연달아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정치권 관여 여부 등 합수본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6: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11: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김건희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10: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 부기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감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감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하면서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필로폰 음성 소견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5: 대낮 수원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듯한 남성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소변에 대해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 성분 1차 예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서 체포 상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석방 조치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는 약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도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을 본 주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이 일상 가까이 침투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12: 이제 미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예. 네. 이렇게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지금.
5: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있어 영상 속 모습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13: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주변이고 바로 여기 진짜 여기 30m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학생들도 한참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5: A씨는 자신이 영상에 나온 인물은 맞지만 당시 스트레칭 중이었다거나 몸에 힘이 없었다며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며 달아나다 급기야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시민의 도움으로 결국 검거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경찰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검문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가득한 차량을 피해가며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해가며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출근 시간대 차가 막히자 운전자는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뒤쫓는 경찰을 피해 소지품과 옷까지 내팽겨치며 전력질주합니다. 좀처럼 거리를 좁히기 힘들어 보이던 그때 경찰관 눈에 차에서 내리던 시민이 들어왔습니다.
15: 이미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여가지고 출근하시던 분이 이제 차에 내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했죠.
14: 시민이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남성을 제지했고 속도가 느려진 남성은 결국 화단에 걸려 넘어지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30대 베트남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적발 당시 경찰에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했는데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남성의 신병을 인계하고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 KT사업과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군에게 장기 징역 2년과 단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돼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

0: 정호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달아났고 6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빼앗긴 물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양측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1: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로부터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소년병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93 박태승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어린 나이에 전장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1933년생인 박 할아버지는 지난 1950년 17살 나이로 군번을 받고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성년자였지만 낙동강 전선의 전황이 급박해지자 국가가 이른바 소년병으로 입대시킨 겁니다.
3: 뭐 참 약한 자는
4: 박태승 소년병 생존자입니다.
3: 나도 내 형님이 입대를 하고 일주일 만에 내가 통지서 왔어.
2: 펜 대신 총을 쥐고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시 이렇게 징집된 17세 이하 소년병은 약 3만 명, 이 중 3천 명 넘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법 위반인 소년병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수십 년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그 은락을
4: 박태승 소년병 생존자입니다.
3: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서 죽도록 만들고 그러고서 국가에서는 잘못했다 말 한마디 없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2: 지난 2024년 진실화의 위원회가 명예회복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관련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소년병 2명과 숨진 이들의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 1억 원은 상징적인 금액일 뿐 이들이 원하는 건 이제라도 정부가 희생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소송 비용은 뜻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습니다.
5: 이걸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는
4: 하경원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5: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응어리신 마음이 조금은 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 현재 생존해 있는 소년병들은 대부분 90세를 넘겼습니다. 국가의 무책임 속에서 평생 응어리를 안고 살아온 영웅들이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OTT 플랫폼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1,953만 명에 달합니다.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약 5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70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서비스 이용 규모를 크게 웃도는 피해 규모인데요.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CI와 D

0: AI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CI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릴 만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하는 정보고요. DI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CI와 D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이번 사건은 역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티빙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기업들의 책임의식 강화와 엄격한 관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2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 로드를 편곡한 노래 상테 데우스, 여성 파페라 그룹 올 엔젤스가 부릅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의 님 로드를 편곡한 노래 상테스테우스 여성 파페라 그룹 올 엔젤스가 불렀습니다.
0: 오늘은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전쟁과 추모와 관련된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1: 네, 방금 들은 엘가의 님 로드라는 곡은 추모 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공식 추모 음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작품이고요.
0: 죽은 이를 추모하고 안식을 기원하는 음악으로는 레퀴엠, 위령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죠. 브리튼이 작곡한 전쟁 레퀴엠 같은 작품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1: 이 곡과 비슷한 성격의 레퀴엠이나 미사곡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자주 연주되는 곡이 바로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0: 2000년에 초연된 곡으로 코소보 전쟁 희생자들에게 헌정된 작품이라고 하죠. The Armed Man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전쟁에 나선 병사라는 뜻입니다. 15세기 프랑스 군가에서 따온 제목이기도 한데 작곡자인 젠킨스는 이 중세 선율을 이 미사곡의 시작과 끝에 사용했습니다.
1: 이 곡의 구성은 카톨릭 미사곡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곡이 삽입된 형태입니다. 크게 봐서 전쟁의 시작, 전쟁, 전쟁의 참상, 추모와 희망으로 진행됩니다.
0: 그중 추모와 희망에 해당하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베네딕투스, 총성이 멈춘 뒤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작곡자인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 중에서 베네딕투스, 작곡자인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1: 전쟁을 소재로 하는 클래식 음악을 찾아보면 하이든의 전쟁 미사곡,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 차이콥스키의 1812년 소곡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경우가 많죠.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메타모르포젠이라는 곡은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 전쟁이 갖고 있는 참상과 문명의 상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1: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도시들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메타모르포젠이라는 말은 독일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변화, 변용, 변신이라는 뜻입니다.
0: 이 작품에서는 전쟁을 다룬 다른 작품과는 달리 전투 승리 영웅 같은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상실 애도 회환만을 그리고 있어요. 파괴된 독일 문화유산을 그리워하고 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음악도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한숨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에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이런 맹탕 청문회는 일상이 됐습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의 의도가 있다고 해도 문을 아예 걸어 잠그는 여당의 태도에선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3: 홍명보호가 오늘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맞붙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이 확정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출전 선수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남아공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 관련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퇴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2: 우리 증시가 널뛰기 장세 끝에 코스피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고 SK하이닉스는 다음 달을 목표로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3: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발 라인업 변화를 예고했는데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하루는 폭락했다가

0: 하루는 반등하는 시장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 속에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해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1: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전환해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4: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
3: 보였다가 또 그간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졌을 수도 있고요.
2: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단지 신규 조성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호남과 충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요. 청와대는 기존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 역시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공개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7: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7: 국민들께 설명드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6: 다만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0: 옮겨가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에 짓기로 한 공장은 그대로 짓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1: 수도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수밖에 다 짓습니다.
0: 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단지는 더 조성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해 지방에서 추가로 부지를 찾는 거란 의미입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급 확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 폐교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1: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사사리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0: 주택 문제는 자신에게 가장 어렵다며 이를 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은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결정하려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4: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2층짜리 전원주택 앞 가지런한 잔디와 손질된 조경수가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유였던 별장인데 정원으로 꾸며진 앞마당은 토지 지목상 밭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꾸민 건 불법. 양평군도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뒤에야 일부 철거했습니다. 별장 주변도 역시 농지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땐 이 땅을 주말 농장 목적으로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6: 제가 사실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2: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하지만 당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이 일대 농지는 1,151제곱미터로 농지법상 주말 농장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 후보자도 당시 취득 관련 서류에 농업 경영, 즉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된 양평 땅들을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모두 팔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후보자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이미 1년 전부터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았지만 철거 공사는 총리 지명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인데 역삼동 오피스텔 등도 최근 줄줄이 처분하며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 전에 극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증여 의혹 등 부동산 문제와 이른바 네이버 내각 논란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창업 지원자 5천 명의 아이디어가 유출된 중기부 모두의 창업 사태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7: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 업체의 임원이 네이버에서 11년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
5: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후보자의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등 검증과 상관없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8: 네이버 출신은
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5: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위원으로 이미 청문회 무대를 통과했지만 행정부 2인자를 향한 검증은 더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일단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4: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수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0: 팀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고 원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1: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원내대표입니다. 이래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습니다.
2: 이 법사위 문제에
3: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입니다.
2: 세부조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양당이 협상한 것만 8차례, 결국 민주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도 물밑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국회의 문을 열어젖혀 멈춰선 민생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0: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지키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고 정무위와 산자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관련 주요 경제 상임위
3: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대표입니다.
2: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뒤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역풍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라 실제 결단까지는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정 특파원, 이란은 IAEA 사찰단 수용 여부가 미정이란 입장인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미국인 조사관이 사찰에 참여할 거라고 말했다고요.
6: 네, 미국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보도인데요. 이 매체 소속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하면서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한 건 아니며 향후 협상 뒤 결정할 거라고 밝혀온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면서 지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사찰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이 아주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란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이란은 매우 큰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매우 강력한 상황입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고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파행될 경우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비교적 순화된 표현을 쓰며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문제 이것도 계속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무료 통행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 이야기했습니까?
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이란이 미국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비용이 징수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지 60일 협상

0: 기간 이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까지 최종 합의됐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걸프 3국을 순방 중인 마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해협을 국제 수로로 규정하면서 어떤 국가도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 지구상에서 해협 이용에 통행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0: 루비오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 회담이 이달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며 아마도 30일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실무 협상은 여러 작업 분야와 개별 주제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뿐 아니라 역내 강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3: 남은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오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오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두 척과 달리 이번에는 4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5: 희망 통항위를 신청을 했고요.
1: 우병선
5: 그 신청
1: HMM 체크인
5: 이후에
1: 매니저입니다.
5: 어제 새벽에 저희 두 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두 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4: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6: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1: 박현도 서강대 유로민화 연구소
6: 현재로서는
1: 교수입니다.
6: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4: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남우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네, 월드컵 소식입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오늘 남아공과 운명의 3차전을 치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어제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과 관련해서는 두세 포지션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잠시 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에 남아공전이 펼쳐집니다.
1: 홍명보 감독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몬테레이 광장에는 벌써부터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몬테레이 시가지 광장에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을 하루 앞두고 붉은 악마 응원단과 몬테레이 교민들이 사전 응원전을 펼치는 겁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의 응원단은 교민 1,500여 명을 포함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차전에서 잠시 적으로 만났던 멕시코 응원단도 다시 우리나라를 응원할 전망입니다.
3: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0: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두고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은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0도씨가 넘는 무더위에도 선수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며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1: 선수들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선수입니다. 플레이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제일 큰 것 같아요.
0: 비기기만 해도 진출하는 32강 토너먼트.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일부 선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2: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감독입니다.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남아공전을 승리로 장식하면 축구대표팀은 지난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조별리그 2승을 달성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그 결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3: 네, 우리와 맞서는 남아공 대표팀도 필승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4: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우리 팀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며 약점을 이용하겠다며 전술을 내비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5: 선선한 파축파에서 무더운 몬테레이로 이동한 지 이틀째. 남아공 선수들이 우리와 경기를 앞두고 최종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비기면 탈락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선수들의 표정엔 여유가 넘칩니다.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우리 대표팀이 잘 훈련된 팀이라 까다로운 상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6: It's also difficult because of the opponent.
7: 한국은 어려운 상대입니다. 좋은 팀이고 훈련이 잘 되어 있죠. 우리가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아공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5: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분석을 모두 마쳤다며 전술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7: 분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강점을 막아내야 하고요. 두 번째, 약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5: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남아공은 앞선 두 경기보다 더 공격적인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모코에나와 지완해가 각각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뛰지 못해 중원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8: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tomorrow is to win.
7: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승리뿐입니다. 32강에 진출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5: 남아공
7: 것입니다.
5: 남아공 26명 가운데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19명. 그리고 리그 정상팀인 마멜로디와 올랜도 소속 선수가 8명씩입니다. 함께 올해 손발에 맞춘 조직력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 검사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9: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10: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7: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10: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9: 자료 수집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범위나 기간이 정해지면 다음 달 정도엔 실질 감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확보한 서면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엔 감사관을 선관위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미 감사관 30명가량이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계약 관리, 물품 취득이나 보조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까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7: 김호철 감사원장입니다.
10: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

0: 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1: 김 원장은 회계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헌 문제로 인해 감사원법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잠실캠프에서 봉쇄 시위 현장에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3: 지난 16일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입니다. 성조기를 두른 채 뒤로 돌아 출입문 앞에 1시간 넘게 버티고 서면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시위 참가자들도 한 발 물러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만 꺼내오겠다던 체육단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인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 종목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누적 피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일 만에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당시 개표소 안에 있던 투표지와 투표함 보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4명이 냈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중단돼 있던 재판이 재개되는 건데 재판부는 그동안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서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죄 수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무더기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청탁받은 지원자 100여 명을 채용하게 지시해서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김 대표는 쯔양 측을 상대로 무리한 취재를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0: 화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피가

0: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십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

0: 여기 낳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회원 수 6천 명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집단 성행위 모임을 열고 음란물을 유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 과거 모리를 빚은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자 사이트를 옮겨
5: 일명 아너스 클럽.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다자간 연애,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열었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SNS에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 수만 6천 명이 넘고 50, 60대 부부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다 알려졌죠.
6: 회원이 6천 명 넘었다는 게 더 충격이다. 말세야 말세.
7: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자가 영상 찍고 퍼뜨린 건 당연히 문제지. 그런데 그냥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벌받는 건가?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자기들끼리 선택한 거잖아.
6: 그건 그런데 그걸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
5: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집단 성관계 모임이 적발됐는데 당시 단순 참여자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귀가 조치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런 모임이 있었냐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 그리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단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실제 경찰은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는데 그렇다면 참여한 회원들 과연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6: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운영자가 예전에 비슷한 사이트 카페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있던데?
7: 그러면 그때 회원 정보 같은 거 넘겨받았으려나?
6: 경찰이 확인해 보겠지.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 가중처벌감 아니야?
5: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아너스 클럽 사건을 통해 성인들의 사적 행위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에 있어서 운영진과 회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5: 오늘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8: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아너스 클럽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다자간 연애나 개방적인 성문화를 표방하면서 경기도하고 부산, 대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하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음란 사진, 영상 700개가량을 올리거나 유포를 방조한 걸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규모가 놀라운데 사이트 회원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 8명을 검거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들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운영진이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있을 거고요. 먼저 회원들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판이 클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8: 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난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른바 스와핑 클럽 사건에서도 단순히 참여만 한 사람들은 근거가 약해서 귀가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올리고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유포까지 한 거잖아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촬영, 게시, 유포 단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5: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6천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관여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단순 가입

0: 자, 그리고 영상을 또 보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다운받은 사람도 있고 오프라인에 실제로 참여를 한 그런 영상 출연자도 있을 거고 이건 뭐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나눠서 볼수 있습니까?
1: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6,000명이라고 다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가볍고요.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상을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린 사람, 이 단계로 가면 음란물을 유포한 책임을 정면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정도라면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올린 횟수가 적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등급을 올리려고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렸다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돼서 최대 징역 7년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음란물을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에 개인적인 음란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분들 실형 많이 나옵니다. 감옥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동의해서 찍었고 내 영상이고 나 나와도 된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핵심은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곳에 뿌렸느냐.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동의하고 찍은 내 영상이라 해도 그걸 수천 명이 볼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게 개인의 동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0: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되는 거고 우리 형법에서도 음화반포라고 처벌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음란물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뭐 야동이면 다 처벌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관계 영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성기가 노출이 되는 영상을 음란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자,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현재 이제 여기 문제된 그 아너스 클럽 내부자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제3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 경우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이트나 SNS에 올라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 이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음란물 유포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운영진에게 훨씬 무거운 성폭력 관련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그러면 이 사건의 운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운영진은 회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남의 장만 열어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도된 행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회원을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만드는 것부터 퍼뜨리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기획, 실행했다면 단순히 도와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정범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눴어도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년이나 운영한 점, 규모가 수천 명인 점까지 더해지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뭐 보도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돈이 오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매매 알선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죠.
1: 네, 맞습니다.
0: 특히 보도를 보면요, 운영자가 과거 비슷한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0: 처벌이나 수사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1: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가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로 논란이 됐던 소란의 계열 카페에서 활동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이번 사이트 회원을 모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호기심에 한번 저지른 게 아니라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해온 셈이잖아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넘겨받은 부분도 별도로 문제가 될수 있고요.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관여했느냐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 6,000명을 다 똑같이 볼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 가입자와 적극적으로 촬영, 유포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검찰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올라온 영상 중에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맞는지, 이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이건 단순 음란물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0: 네, 올해 3월로 기억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원 도심의 한 일반 음식점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대상 업장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 용품을 판매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1: 네, 이건 좀 풀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도된 표현만 보면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용품을 판다.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두고 실제로는 그 공간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보입니다. 코스프레 용품 판매 같은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 성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한 거죠. 허가받은 업종하고 실제 영업이 따로 노는 일종의 위장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이 오히려 영업 허가를 받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위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들이 모여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면 근데 앞선 케이스랑은 달리 촬영이나 유포 이런 건 없었어요. 처벌됩니까?
1: 네,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성인들끼리 모여서 행위만 했고 촬영도 유포도 전혀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보는 공연 음란죄를 적용하려 해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한 거라면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었다는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참여자가 귀가 조치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업주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을 연결하고 알선했다거나 참여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구조였다면 성매매나 음란행위 알선 같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임만 있었느냐, 아니면 돈이 오가고 누군가 판을 깔아준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X파일.
0: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복원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복원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바람도 불면서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올라서 예년 이맘때 초여름

0: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광주 28도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월드컵 3차전이 펼쳐지는 오전 시간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8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정체 구간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게다가 사고 구간도 있는데요. 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중간 지점 4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신내에서 하월곡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외곽구리 쪽으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고속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에서 송내, 장수에서 소래터널까지는 주춤하고 안현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동산 매각 차익 문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을 고리로 지명 철회와 사퇴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정부 안에 너무 많다는 주장 등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정청래 대표가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친노 친문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다며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께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하셨다면서 대통령 네 분의 책도 샀다고 밝혔습니다. 엿새 만에 퇴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라며 사퇴서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병원에서 퇴원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일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하게 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명청대전 소용돌이의 길을 잃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 지지는 다시 당을 떠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어제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료 수집을 한 뒤 회계검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면 다음 달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나스닥 상장 일정에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증권예탁증행 증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최대 45조 4,500억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데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탭과 청주 패키징 탭 건설과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것은 없으나 IAEA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갔을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IAEA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영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한국으로 향하고 나머지 선박은 타국을 목적지로 운항 중입니다. 이번 통과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으며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에 75명, 외국 선박에 33명 등 모두 108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정부는 해수부와 외교부, 재외공관이 협력해 선박 통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또 참전 용사 유가족과 위로연을 열고 이들의 희생에 감사와 위로를 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해병대 연평부대를 격려 방문하는 등 안보 보훈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이어지면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5% 오른 51,84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1% 내린 7,358.2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3% 내린 25,476.6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남아공과 운명의 2차전을 치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어제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거라며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경북에 최대 60mm,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80mm, 다른 대부분 지역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부산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5도, 습도는 5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공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외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8: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9: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나란히 사태 압박을 받던 여야 대표가 어제 각기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사퇴는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아주 강하게 밝혔습니다. 대표가 나가도 다시 들어와도 당내 소음은 여전한데 어쩜 이런 것도 여야가 똑같을까요? 이 똑같은 마음으로 원구성 합의나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연결해서 정청래 대표 사퇴 이후에 더욱더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당내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요.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하면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이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와 땅. 뉴하 당운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0: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경기가 있죠.
1: 네,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 태극 전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남아공을 꺾고 32강에 안착할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0: 민 기자님, 몇 대면 네. 누구 승?
1: 저는 한국이 2-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0: 그 바람이 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입니다.
0: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어젯밤 늦게 나왔네요.
1: 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영장

0: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 구속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어요.
0: 네, 그 이유는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만희 총회장은 31년생으로 올해 95세의 고령입니다.
1: 그래요?
0: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자 중에 90세 이상의 수용자가 5명이라고 하는데 네. 최고령 수용자가 96세라 이 총회장도 국내 최고령급 구속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신천지 측도 이 총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1: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0: 네, 이만희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수부는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명칭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는데 최소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네.
0: 합수부는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들의 집단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 및 선거 업무에 차질을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 이 총회장 측은 뭐라고 해요?
0: 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합수부는 신천지 간부 등을 통해 이 총회장이 직접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 가입 신도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 그럼 신병이 확보됐으니까 네.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집단 입당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총회장이 총회장을 구속시킴에 따라서 합수부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를 강요와 함께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1: 네.
0: 이 총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국민의힘으로 수사의 불길이 옮겨붙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사법 리스크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만약 네. 국민의힘 당원들의 상당수가 오염이 됐다면
0: 네.
1: 국민의힘 스스로 이런 분들에 대한 선별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일단 뭐 당원 명부랑 친도 명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그게 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파악을 했으니까 일단 그분들부터 네. 뭐 좀 쫓아내고 이제 다시 좀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자, 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0: 두 번째 뉴스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데드라인 넘겼다. 조정식 의장의 선택은입니다.
1: 어제였죠? 그 제출 시한이 명단 제출 시한.
0: 네, 어제 오후 정오까지 제출해달라고 네. 조정식 의장이 요구를 했는데
1: 네.
0: 그래서 민주당은 요구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제 원내지도부 단위에서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 이번에도 관건은 법사위원장 문제인가요?
0: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입법 지원 및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사위와 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 확보는 필수적이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으면 18개 네.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네. 강하게 주장한 것 같아요.
0: 네, 어제 오후에 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조정식 의장의 결단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일단 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시한을 넘겼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26일 금요일 내일까지죠. 정오까지 이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한을 늘렸음에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제 18개 상임위를 전체 다 가져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때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먼저 선출하고 추후에 협상을 통해서 이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국민의힘에 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협상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 경선할 때부터도 18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 6월에 무조건 원구성을 끝내겠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엄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한 바로는
1: 네,
0: 정말로 조정식 의장이 18개를 일단 다 가져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1: 국회법에 의하면은요. 네.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이
0: 맞습니다.
1: 당연히 선출되고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국회는 국회법보다 여야 간의 대화 협상 타협 이것을 그쵸. 더 중요시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하는 건데 아예 그냥 이번에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0: 네.
1: 그냥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그냥 뭐 협상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뭐 네가 하네 내가 하네
0: 맞습니다.
1: 이런 모습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0: 뭐 법사위원장을 그래서 이제 그 상황 노릇을 하는 거를 기능을 분리하는 건 어떻냐 아니면 이제 네. 아예 그냥 체계자구 검사를 하는 거는 아 그건 아닙니까?
1: 그건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인데 안 하는 거고. 네. 근데 민주당이 좀 명분과 논리가 없는 건 맞아요.
0: 맞습니다.
1: 본인들이 야당일 때 그리고 의석수가 적을 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 내놔라. 국회 견제와 균형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0: 그게 관례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1: 그러니까.
0: 그동안은.
1: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정청래 대표직 사퇴 본격 당권 경쟁 돌입입니다.
1: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결국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0: 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의결이 내일 26일 의결되는 만큼 그 직전인 24일 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1: 어제 아주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하셨던데
0: 네.
1: 사퇴의 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정 대표는 지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나침반이었고 지역 감정 없는 통합의 나라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눈을 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스스로를 노사모 출신이자 노무현 키즈라고 지칭하면서는 울먹이기까지도 했는데요.
1: 울먹였어요?
0: 네. 뭐 약간 울음을 네. 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이자 전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과는 2007년에 만나 지난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다.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도 저 정청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당신과 민심만 보고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1: 왜 이렇게 이 대통령과의 의리를 강조했어요?
0: 이게 아무래도 이번 전대가 뭐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런데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오히려 친청계 반명으로 이제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송 의원과 그 김 의원이 김 총리가 이제 연대 전선까지 구축하면은 네. 정청래 대표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도 친명이다라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사퇴 이후의 첫 행보가 좀 눈길을 끕니다.
0: 네, 친명인 걸 강조한 것과 다르게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첫 행보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정 대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직후 제가 오늘 사퇴한 것을 알고 계셔서 그냥 등을 열심히 도닥거려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정 대표가 그 봉하마을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에 불참한 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이제 전대에서

0: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벌써부터 민주당 당권 경쟁 과열 양상 띄는 것 같습니다.
0: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정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그 직후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것이 드등게 알려졌습니다.
1: 뭐 네.
0: 청와대에서는 이 자리에서 전대 관련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대표님도 뭐 전해드리셨고 뭐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서 네. 이제 이 대통령이 송 의원에게 뭐 고충을 많이 털어놨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송 의원이 이제 정 대표가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출마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등 발언이 강해지고 있어서
1: 네.
0: 벌써부터 과열 양상 아니면 내곁 지지층 사이에서는 네거티브 전도 좀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이제 발목이 좀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전당대회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생 결단식의 혈투가 벌어질 거다라고 네. 제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마지막 뉴스 소개해 주세요.
0: 네 민주당을 봤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마지막 뉴스는 돌아온 장동혁 또다시 사퇴 거부입니다.
1: 뭐라고 했어요?
0: 네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엿새 입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퇴원을 해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1: 네.
0: 장 대표는 바로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취임 일성은 사퇴 거부였습니다.
1: 네.
0: 장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대표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당내외적으로 사퇴 압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0: 네. 그러다 보니까 장 대표는 시선을 당 바깥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병상에서 선관위 국조특위를 지켜봤다. 선관위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면서 결국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선거 얘기를 또 꺼내 들은 건데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공원 집회에 이제 참가했다가 좀 이슈가 되고 이제 참가자들에게 또 호응을 받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사려는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며 일부 일탈을 명분 삼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다. 강제 해산이 아니라 올림픽 공원을 지키며 참정권 회복을 외치는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하여튼 장 대표 기자회견에 반발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이게 사퇴를 계속 거부하면 국민의힘 내홍도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
0: 맞습니다.
1: 거기도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민웅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7: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민주당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에선 명청대전이 시작됐다라고들 하던데 조만간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1: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1: 네. 네.
0: 오늘 축구 응원하실 거죠?
1: 아, 그럼요. 예.
0: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대표단에게 의원님의 응원의 메시지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1: 네, 지난 두 차례 경기도 우리 평택 시민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이제 그 시청을 했거든요.
0: 네.
1: 오늘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 하여튼 뭐 결과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지만 결과 상관없이 우리 열심히 하는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
0: 이겨야죠.
1: 그렇죠. 이겨야죠.
0: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1: 오늘은 한 2-0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2-0 되기를 네. 같이 응원하시죠. 자,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 기자회견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쭉 살펴보니까 이재명과 한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이재명과 의리 걱정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36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1: 네.
0: 본인은

0: 뭐 출마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것이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의원님도 믿으세요?
0: 아,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요 해석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한쪽은 이렇게 해석하고 반대쪽은 자기네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전대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지성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정 대표에게 이거 출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신호와 시그널, 나 당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한 신호를 계속 주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청래
0: 네.
1: 대표의 이 말이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아서요.
0: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안에는 좀 해석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도 대통령의 말씀이 그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의 그 시그널로 읽는 분도 있고 또정 대표 측에서는 일반적 여당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우리 전당대회는 당원과 지지자 7대3의 비율로 이제 선출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정한 선거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일단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 전대에서의 시대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시대정신은 아마도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그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 또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이걸 누가 그 잘했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소구를 누가 더 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두 달이나 남았거든요.
1: 네.
0: 두 달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어떤 이슈들이 또저 불거져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잘 대처하고 또 당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정책 또는 또 당정청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소구하는 후보가 지금 당의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지난 1년 당대표 재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잘 했다고 보세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원팀, 원보이스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본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의
0: 네.
1: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0: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마지막 최고위에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공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 사법개혁 등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잘 하셨고 또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치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탄압받던 시절에 옆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곁을 지킨 동지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은 당에서도 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요.
1: 네.
0: 다만 이제 간혹 가다가
1: 간혹이에요?
0: 이재명 간혹 가다 그저 이재명
1: 네.
0: 그 대통령의 그 순방이라든지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이제 다른 이슈들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박았다라는 그런 비판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들을 좀 의식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해서 원팀 원보이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1: 네. 네.
0: 그것도 결국은 그 말씀이 뭐 메시지가 말만 한다고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간 해왔던 그런 뭐 언행들 그런 것들도 좀볼 것이고 또 앞으로 두달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는지도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정치인들의 진정한 의도는 입이 아니라 발을 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어제 대표직
0: 네.
1: 사퇴 이후에 처음 만난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또 어제 또 바로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본인의 메시지를 내세웠어요. 그렇다면 좀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좀 각을 앞으로 계속 세우면서 친노 친문을 끌어안으면서 민주당 정통은 나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려고 하는 당대표 출마 전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0: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뭐 그것도 현실적인 거니까
1: 네.
0: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오랫동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때까지

0: 지금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힘들 때도 같이 계속 민주당을 지켜왔다. 그리고 컷오프 됐을 때도 불구하고 뭐 컷오프 유세당 끌고 전국 다니면서 당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그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행적들 때문에 또 정청래 대표의 팬덤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딴지일보 그 배시판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있는데,
1: 네.
0: 그리고 딴지일보는 정청래 대표가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여론을 수렴하거나 본인이 이제 어떤 그 것들을 뭐 결행하거나 할 때 많이 그 정신적으로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의존한다고 할까요?
1: 네. 민심의 뭐 척도라고 그랬죠.
0: 네. 예,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출마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그 강한 개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글을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또 김민석 총리이기도 하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을 뭐 일타상피라고 하나요? 그런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1: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쓴 거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이 상당하잖아요. 수위도 높고.
0: 네.
1: 적절하다고 보세요?
0: 사실 최근에 저희 당원들이 당내 이런 뭐 전대 그리고 저기 선거 책임론 등을 두고 갈등이 정말 심해진 건 사실이에요.
1: 네.
0: 그래서 막 멸칭들도 써가면서 어떤 의견을 좀 내면은 자투집기가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단체 문자가 막 오고 막 그러거든요.
1: 네.
0: 저도 이번에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 바로 옆이 지역구여서
1: 네.
0: 그런 공격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오히려 그 당원들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지도자급에서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을 더 자극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이 말 맞다나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것도 우리 민주당이 더 크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목표 아래에서 그래도 지킬 선은 지키면서 그 품격은 지키면서 경쟁을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부터 해서
1: 네.
0: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또 당원분들께서도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 그럼 뭐 적절하지 않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0: 대략적인 우리 뭐 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청래 대표 뿐만 아니라
1: 네.
0: 우리 뭐 모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친명계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송영길 의원 대통령 만나서 당대표 출마 결심을 전했다. 김민석과 단일할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메이커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일단은 그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전언이니까
1: 네.
0: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3타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뭐 저부터 해서 다들 예상을
1: 네,
0: 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단일화 또 이제 관전 포인트다. 뭐냐면 단일화는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제 후보 등록 전에 할 것인지 선거 과정에 선거 전에 할 것인지 또는 결선 투표를 가서 그 뒤에 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1: 네.
0: 저희가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만나서 뭐 그 외교나 안보 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셨다고 하고 저는 뭐 그런 선거 관련된 얘기도 박지원 의원님처럼 나눴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은 좀 이렇게 애틋함이 있잖아요, 서로. 정치 검찰의 피해자 뭐 이런 것들이
1: 네.
0: 있고 또 지역구도 또 물려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뭐 옛날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좀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듭니다.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후보군으로 생각되는 특정한 주자를 만난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당무 개입, 뭐 선거 개입, 뭐 전당대회 개입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잖아요.
0: 아니 그 당무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1: 네.
0: 그 과거에 저 윤석열
2: 네.
0: 전 대통령 당시에 누구 불러서 뭐 찍어 누르고 전당대 룰 바꾸고 이렇게 해서
1: 네.
0: 그리고 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뭐 특활비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저희는 당원 당규에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송영길 그 의원과 식사한 게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뭐 누군가의 책임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지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너무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인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동안에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그것도 공식적으로 항상 그 밝혀왔잖아요. 기자회견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뭐 누구가 뭐 비선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룰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의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하는 전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1: 네.
0: 그리고 두 분이 만남에 대해서도 결국은 또 해석의 영역인 거잖아요.
1: 네.
0: 그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얘기 계속하세요 지금 원론적으로.
0: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과열 때문에 지지층이 좀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0: 네.
1: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긍정 평가율도 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뭐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했다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코어층이 빠진 거 아니냐, 중도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이러한 여론의 흐름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0: 상당히 좀 뼈 아프고 지금 저 위기감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1: 네.
0: 저희 당뿐만 아니라 뭐 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저기 그 부실 투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뭐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문제지만 이재명 정부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이 계속 이제 이게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 네.
0: 우리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이 이제 많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지금 코스피는 9천을 뚫고 막 그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또 소외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고 그 와중에 또 불평등이나 양극화, 청년 실업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3고로 인해서 민생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실망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도 실망한 측면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제 강세 연령층이 50대였잖아요.
1: 예.
0: 거기서 가장 많이 지금 빠져 있고
1: 네.
0: 또 중도하고 수도권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청년층에서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1: 그러니까요.
0: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1: 네.
0: 종합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대를 잘 저기 갈등을 좀 없애면서 잘 마무리하고 특히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집중적으로 그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하여튼 그렇게 안 되면은 상당히 전당대회의 갈등과 혼란 때문에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0: 아무래도 저희 지지층이 갈리게 되면
1: 그렇죠.
0: 예예 뭐 여론조사에다 응하지 않는 걸 더해서 또 부정적으로 또 응답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0: 네네.
1: 대표가 어제 태어나서 당대표직에 복귀를 했는데 사퇴하시오 그랬더니 사퇴 안 한다. 당의 기강을 잡겠다. 막 특권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어요.
0: 네.
1: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0: 네.
1: 장동혁 대표의 사퇴, 대표직 유지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퇴를 시키느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는 국민의힘에서 정할 문제이죠. 기본적으로.
1: 네.
0: 근데 이제 지금 그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공당의 대표가 뭐 전국 재선거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를 그리고 윤호개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인 선을 지금 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1: 네.
0: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야가의 관계는 이제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견제와 감시도 하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한테 유익한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의 그 장동혁 대표의 주장들은 정말 국가와 국민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본인의 자리 보전용으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비판은 분명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뭐 사퇴 유지 이거는 그 당내의 문제를 하더라도 네. 제발 좀 헌법에 선을 넘는 주장들은 못하게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도 저 국민의힘이 저 사퇴론 때문에 당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거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좀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0: 아니 뭐 민주당의 전략

0: 독산이라고 뭐 이렇게 이런 그 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건전한 야당이 있는 것이 네. 국가 국민에서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장동현 대표가 한 엿새간 자리를 비웠는데 한동훈 네. 오세훈 이 두 분이 상당히 국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냈어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2030년 대선에 중요한 대선 후보군들이 이번에 살아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차기 대권 주자를 좀 많이 놓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이 두 분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약간 좀 조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0: 아니 뭐 불안하거나 조급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직 4년 남았고요. 네. 우리 또 뭐 김경수 전 의원님이라든지 뭐 김부겸 전 총리님 같은 경우도 패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당에 아주 좋은 자산으로 지금 계신 것도 맞고 네. 또 지금 우리 당에도 유력한 그 후보 잠재 후보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또 그 전대 통해서도 더 그런 분들도 도드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그 합리적 보수 그리고 보수 재건 외치면서 그 보수층의 잠재적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오히려 뭐 그거를 있는 현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오히려 또 우리 민주당에 또 자극이 돼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나쁜 것보다는 선의 경쟁을 해서 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선법 관련해서 징역형 선고받고 있잖아요. 네. 그 리스크를 잘 좀 극복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 저 판결문에서 그 계엄 일어난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총리 공관에서 그 대책회의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오, 아, 판결문 놓쳤어요. 오,
0: 아, 판결문 나오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그 당시의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박성재, 그리고 그 민정수석하고 그 저기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진석 네. 등이 모여서 이 그 계엄과 그 탄핵과 관련돼서 그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추경호 원대가 그 의총을 열어가지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네. 이런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12월 8일 날 그 왜 그 한덕수 총리하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공동 국가 공동 운영 그 발표하잖아요. 네. 뭐 그런 일련의 활동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 알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그 저 조사와 수사가 좀 네.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도 한동훈 의원이 잘 좀 해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아우 이 대권 주자들에 대한 견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잘 해주셨네요. 의원님, 아이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0: 네네.
1: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셨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11: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4: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7: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8: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9: YTN is FM
2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드컵 3차전이 진행되는 오전 시간에도 큰 더위는 없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자외선만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

자동차 전용 도로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영동대교로 목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이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최 측근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최측근입니다.
0: 네,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자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오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일입니다.
0: 오늘 우리 몇 번 더 봐야 되죠?
2: 계속 봐야 돼.
1: 영혼의 단자.
0: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러니까요. 아침에도 네. 보고 하루에 세 번 보네요. 그리고 강찬호 논설위원을 대신해 화요일에 인재 영입위원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서 변호사님. 예. 저 화요일에 걱정 많이 했어요. 괜찮으시죠?
3: 예, 괜찮아요.
0: 저는
3: 장동희 대표처럼 조금 이렇게 과로를 해서 응급실에 잠깐 갔다 왔죠.
0: 그래서 다모 영화 찍으러 간 거 아니냐.
3: 그 다모?
0: 다모.
3: 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0: 아프냐? 나도 아하. 아프다. 장동희 대표가 아프니까. 우리
3: 아니, 그 정도 사이는 아닙니다.
0: 아, 이 세 분은 정말 사회에 나와서 참 친한 분들, 뭐 우정을 나누고 그런 분들 찾기 쉽지 않은데 이 세 분은 사회에서 만났는데 참 저랑 아주 우정을 깊이 나누고 있는.
1: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게 아픈데 왜 입원을 안 했어요?
3: 그러니까 입원할 정도는 좀 과로를 했는가 봐요. 잠깐.
1: 그래요? 아니, 장동혁 대표
3: 어지럼증이 잠깐 있었어요.
1: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며칠 입원했어요?
4: 6일
1: 한 6일. 야, 6일인데.
4: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제가 진짜 서정욱 변호사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서정욱 변호사가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 힘들어서
0: 그것 스트레스예요?
4: 뉴 한동훈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3: 장동혁과 한동훈과 오세훈 사이에서 삼국지를
0: 진짜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또 만나거나 전화 통화해 보셨어요?
3: 아, 옛날에 이거 선거 직후에 한번 통화를 했죠.
0: 예. 오, 그래요? 대단하시다. 인생은 서정욱처럼 살아야 한다. 아. 그러한 격언이 있다. 그럼 나 말 나온 김에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3: 예.
0: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거치는 당원이 결정할 문제다. 사퇴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3: 그렇죠. 이게 몇몇 의원이라는 게 우재준이가 결정한 게 아니고
0: 네.
3: 또 이게 이성권 권영지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배현진 박정우가 하는 게 아닙니다.
0: 네.
3: 이거는 이제 당원과 지지층이 하는데
0: 네.
3: 유튜브에서 제가 여론조사 한 거 있잖아요. 보면 이게 97%, 장동 지지야. 그 유튜브에서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권 언론에서
0: 네.
3: 지지한 거 보면 이게 50대 후반에서 60%까지 장동혁 지지하는 여론이 두 개 나왔죠 최근에. 그러니까
0: 아닌데.
3: 한번 보시 확인해 보십시오. 나도 PD한데.
0: PD님 찾아주세요.
3: 예, 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50몇%가 하나 한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론평판연구소에서 60% 넘게 하나 있어요.
0: 네.
3: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지지층과 당원에서는 아직도 장동혁밖에 대안이 없다.
0: 네.
3: 이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 제가 이런 물론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아니고 당원들과 지지층이 결정한다.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0: 그런데 몇몇 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번 한동훈 당대표 때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3: 아, 그때는
0: 왜?
3: 아니요. 그 잘못하고 그때는요. 네. 지지층이 한동훈을 버린 거예요. 그때는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0: 네.
3: 보수가 압도적인 거는 그건 설명이 필요 없다. 여론조사.
0: 네.
3: 탄핵 반대 여론.
0: 여론조사로 그럼 당대표 그만
3: 아니, 그,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는 몇몇 의원이 한동훈을 버린 게 아니고
0: 아니, 결정적으로는
3: 당원과 지지층이 한동훈을 버린 거예요.
0: 아니, 결정적으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만둬가지고
3: 그건 이제 당원과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서
0: 아니 뭔 말이야.
3: 그거는 장동혁뿐만 아니라
0: 네.
3: 그 우리 사격 선수 있죠.
0: 네,
3: 진종호도 그만두고 그때 네. 전원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게 당원의 뜻이었어 그때.
0: 서정 저기 같은 서 씨.
1: 네, 같은 서 씨네.
0: 서영주 소장님.
1: 네.
0: 좀 제가 반박해 주세요. 반박해 주세요.
1: 근데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 그래도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이 일견 일리가 있는 건 당원들의 상당수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당내 의원들은 지금 좀 많이 장동혁 대표가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는
0: 네.
1: 의견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 퇴원하고 했던 일성을 보면 더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장동혁 대표가 잠시 갈등을 했나?
0: 갈등?
1: 지방선거 끝나고 내가 물러나줘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다잡아야지 하면서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아니지 내가 자리를 유지하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내 임기를 다 마쳐야겠다. 그리고 그래야만 연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0: 네.
1: 그런 생각을 다잡아서 내놓은 메시지가 엊그제 나온 메시지 같아요.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나오자마자 이제 사퇴 안 한다. 당의 기강을 잡겠다 이러거든요. 당의 기강을 어떻게 잡으려고 할까요?
4: 글쎄요. 뭐 이제 수단이라는 게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하는 거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또 법원에서 뭐 기각되거나 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고 아마 당무감사를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경고를 날리려는 거 하나가 있을 테고 글쎄 뭐를 하려고 기강을 어떤 걸로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네. 지금 리더십이 훼손된 상황이고 의원들이 콧방귀나 뛸까. 의원들이 사실은 그 당대표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4: 여기는 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개인 사업자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김앤장 변호사들도 다 개인 사업자들인데 맞아요. 이게 연합체로 이렇게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소속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이 먹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 말할 거를 예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고성국의 마리오네트구나. 고성국의 꼭두각시구나. 이
0: 고성국을 했었어요?
4: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고성국 그 진행자가 자기 방송에서 워딩이 이래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유우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당원들과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뭐 쥐뿔나게 개입을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서적 변호사가 얘기했던 당원들 지지 높고 뭐 책임 당원들의 지지 높으면은 나는 가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딱 밑자락에 깔아놓고 나오자마자 또 장도혁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근데 어제 KSOI 맞겠다. 여론조사인가 네. 거기 보면은 그만둬야 된다가 51%, 그냥 장동혁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가 한 25% 이 정도 되던데.
3: 그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 국민일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0: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아니, 거취를 결정해야
3: 된다면서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좁혀야죠.
0: 좁혀서?
3: 그렇죠.
0: 그럼 당원들이 그만두라.
3: 아니 좌파들이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둘. 그건 여론이
1: 무슨 좌파야.
3: 국민을 좌파. 아니 그러니까 진보 국민들이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장도혁 그만두라는
1: 일부 있겠죠.
0: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돼요?
3: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어서인데 아니 제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네. 그만두라고 하면 네. 그건 이제 고민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장동혁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원들도 안 나서는 이유가요. 네. 제가 의원들 만나보면 장동에 대해서는 고개 갸웃하면서도 더 큰 게 한동훈 포비합니다. 아, 장동에 아직. 그만두면 비대위로 가서 혹시 한동훈 폭상시키면 우리 나중에 공천 때 대학살돼. 그런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장동에 체제 그나마 나. 이런 이제 움직임이 더 많은 거예요.
0: 그러면 장동현 대표가 결단을 통해가지고 전당원 그러면 투표를 통해가지고 내가 재신임을 묻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서정 변호사님 자신하는 것처럼 당원들의 뜻은 장동혁에게 있으면 힘을 받아가지고 내년 8월까지 임기 마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내년 8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만둬라 언제 그만둘 거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3: 근데 신임 투표라는 게 하면 무조건 통과되는데 네. 이런 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옛날에 독재 대통령들이 국민들한테 뜻을 물어보자 네. 그러면 다 국민 투표하면 다 신임이 90% 이상 나와요. 히틀러가 하는 짓입니다. 네. 신임 투표하면 뭐 압도적으로 장동혁 재신임 놓지만 그건 독재예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 안 하는 거지. 투표하면요. 압도적으로 높게 놓습니다.
0: 압도적으로 높게
3: 놓을까요? 아니면 진짜 뭐 전에처럼 박정훈이나 누가에게 직을 걸고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의원직 걸게. 네. 이러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사람이 없어요.
1: 그런데 저는 이제 반반인데.
0: 반반?
1: 예. 압도적인 지지는 나온다는 거는 반대. 네. 그런데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관성적으로 통과를 시켜줄 가능성이 커요.
0: 아,
1: 그럼요. 그게 이제 관성이 있어요. 그걸 내린다는 거는 치명적인 어떤 그 규칙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이 본인한테 나쁘지 않게 돌아가거든요. 지지율 자체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떨어지는 게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여투쟁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수치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가면 본인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참 그 골고루 더 강력해진 좀비 대표로 복귀를 했더라고. 좀비가 잘 안 죽어요. 그런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전국 지역선거를 하나 이제 밑자락 깔아놔서 본인이 지금 그걸 주도하고 있다. 두 번째가 대여투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제기하겠다. 그거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정치적인 정쟁화 거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저기
0: 재선거.
1: 아, 재선거 말고 그 저 보수 재건 이건 한동훈 의원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완충해 버리겠다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한동훈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맡을게. 그다음 또 뭐였냐? 당원 주권이라는 정책내 대표의 이 거의 뭐 이 본인의 아젠다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국민의힘도 당원 주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바빠. 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나가라고. 조용히 해. 그리고 만약에 떠들면은 기강을 바로 잡겠어.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 의지입니까?
0: 김준일 평론가님.
4: 예, 그러니까 방금 뭐 이제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 우리 뒤에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처음에는 네. 좀 많이 달랐어요 스타일이. 근데 지금은 거의 도플갱어 같은 느낌이에요.
0: 수렴됐죠.
4: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싱크로나이즈도 됐다. 동기화가 되고 있다. 약간 평행이론 같은 느낌인데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양당 대표가 모두 당원 주권주의 당심이 최고다라고 그렇죠. 지금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0: 그렇죠.
4: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더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단일 이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여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데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테고 자산 양극화, 청년 고용 문제 막 이런 거 있는데 오직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네.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만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이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뒤에 김어준과 고성국이라는 강력한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이들이 당원들을 또 가스라이팅도 하고 모아가지고 이들을 지지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0: 그러네요.
4: 네 번째가 네. 이들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친청과 친장이 당내에서 소수파예요. 이 얘기인즉슨 이들의 미래 권력으로 아직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0: 그러네.
4: 그러니까 내가 친청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진짜 당직만 뭐 문정복 최고위원 예를 들면 네. 뭐 이런 사람 네. 빼놓고 최민희 의원도 나 친청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친장이 누가 있나요? 거의 박준태요. 없어요. 뭐 박준태 비서실장 뭐 몇몇 빼놓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소수파다. 그러니까 너 당원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다섯 번째가 굉장히 핵심인데.
0: 뭡니까?
4: 상대 당에서 응원을 합니다.
0: 아,
4: 정청래는 국민의힘에서 야 정청래가 연임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내가 좋아하는 맥 소장님도 은연 중에 방법이 없다. 저 정청래 아니 장동혁 체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쫙 깔아주잖아요. 장동혁 체제를 지금 민주당에서 응원하고 있다.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두 사람이. 예.
0: 아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그렇게 방송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잠도 잘 안 주무시면서 어떻게 그런 걸 정리를 잘하세요. 참 대단하시다.
4: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부르겠죠.
0: 얼굴 천재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1: 그래, 얼굴 때문에 부르는 거야.
4: 얼굴 때문에 부르는 거니까 절반. 네. 분석 잘해서 절반.
0: 아 근데 네. 어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중에 제일 귀에 꽂힌 게 보수 재건이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당대표인데 그러면 보수가 무너졌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책임져야지 정치적으로. 이율 배반적 아니에요?
3: 아니죠. 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으로 개멸된 네. 보수를 내가 재건한다. 이게 맞고요. 한동훈은요. 네. 보수 재건이 아니고 개파 재건.
0: 개파 재건?
3: 한동훈 개파를 재건하겠다. 이게 한동훈의 뜻이고 진짜 모든 보수는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보수를 재건하지. 한동훈이 어떻게 무소속이 보수를 재건합니까? 그럼 개파 재건이에요.
0: 신화 이제 당대표 시절에 보수 재건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정무적인 정책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3: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0: 이제 시작한다고?
3: 그럼요.
0: 지금까지
3: 지금
0: 뭐 하고요?
3: 1년 남짓 이제 그 됐나요? 네. 그러니까 선거 치르고 네. 이제 임기 남은 1년간 확실하게 지금 여론조사가 민주당하고 업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0: 장동혁 대표 탓이에요? 덕분?
3: 그걸 어떻게 딱 떼가지고 뭐 떨어지면 그럼 장동이 떼먹고 올라가면 장동 관계 없습니까? 그걸 딱 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네. 장동인과 국민의힘은 한 몸이에요. 당대표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남은 1년간 힘차게 일해서 네. 확실하게 민주당을 압도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가겠다. 이게 장동 대표가 말하는 보수 제거입니다.
0: 그럴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진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3: 장동혁보다 그럼 더 나은 능력 있는 사람 있나요? 제시해 보세요. 더 나은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저 비대위원장 모셔올게요.
0: 아니 이번에 뭐 오세훈, 한동훈.
3: 오세훈은 서울시장이 하죠. 네. 한동훈은 복당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0: 모셔온다면서요.
3: 예? 네?
0: 모셔온다면서요. 모셔온.
3: 한동훈?
0: 예. 네.
3: 일단은 의원들이 복당을 안 시키잖아요. 정정식 원내대표도. 네. 그러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충실하고 네. 한동훈은 당분간은 아직 복당이 안 되니 지금 보수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밖에 없고 더 나은 사람 있으면 비대위원장 김문수나 뭐 유승민이 모시면 되는데 네. 분란만 되지 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 아니 근데 당대표와 당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주체사상파들 주사파들이 예전에 이제 뭐 북한에서 있었던 수령론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네. 어떻게 한 몸입니까 당대표가? 당대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지지 그런 민심을 받들어서 그들을 대리해서 뭔가 당을 운영하는 거고 그들이 내려오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령론 같은 얘기를 주체사상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유리할 때마다 맨날 말이 바뀌어요. 당원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지지하니까 이제 나는 안 내려와도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 전당대회 아 전당 그 전당대회가 아니죠. 그렇죠. 당대표 선거 때 지방선거 지면은 나 사퇴하겠다 오늘 왜 들었어요?
0: 그러니까요.
4: 어, 왜 말을 안 지키죠? 자기 약속 안 지키죠?
3: 그리고 조선이 사퇴한댔지. 졌습니까? 저는 무승부 정도는 해요. 왜냐하면 이 기초와 보궐과 종합적으로 보면 보궐에서 이 세석을 더 얻어왔잖아요. 네 개에서 기초 95개 얻었고 득표율로 봐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광역도 네 개 서울 하고 경남 지켰고. 무승부 정도는 저는 인정해 주 된다 봐요.
4: 아니 그 이후에도 조선일보나 다른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의 선거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한 건 당대표 직을 걸겠다라는 걸로 다 이해를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킨 했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구질구질하게 우리 서정 변호사님 줄 잘 타야 되는데 지금 또 너무 갔어 그쪽으로. 잘 타봐 좀.
3: 저는 줄 타는 생각.
0: 그 저 서영주 소장님은 좀 이따가 정청래 네. 대표 민주당 얘기할 테니까 3부에서는 체력을 좀 비축하시도록 하고요.
1: 네. 왜요?
0: 좀 이따 얘기 많이 시킬
1: 거예요. 아니 뭐 정동혁 대표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0: 좋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없는 사이에 한동훈, 네. 오세훈 이분들이 막 국회 가가지고 네. 의원들 만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메시지 내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걸 안 보려고 장동혁 대표 입원한 것 같다는 생각 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정말 뭐 겨우 살아난 거죠.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해도 맞아요. 오세훈 시장 진짜. 자체도 부인 못할 거예요.
0: 그럼요.
1: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복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솔직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긴다는 자신감은 있었을 수도 있으나 구도가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었다. 거기도 이제 생환했는데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보수에서의 꿈을 꾸고 있다고는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거는 상당 기간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왜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 버티는 이유 중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로도 있겠지만 사적인 그 자존심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이라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돌아온 것도 충격적이었고 돌아와서 국민의힘에 기우고대는 것도 정말 볼썽사납고 네. 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자리는 지금 뭐 정정식 원내대표나 국회에서 배지들이 흔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은 막아야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뭐 마음일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별개로 이제 대권 플랜을 스스로 머릿속에 했는데 지금 이제 구형이 1년 6개월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여러 가지 머리 아파지는 거죠.
0: 보시죠. 뭐 7월 네. 말쯤에 나오니까.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한동훈 오세훈 묘하게 이제 경쟁 모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날짜도 다르고 뭐 본인이 간 곳에는 오세훈 씨가 안 나타나고 서로 이제 교차해서 서로 안 마주쳤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또 같은 국회 내에서 세미나 자리에서 만날 거고 더 흥미스러운 거는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이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도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좀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딱 갔는데 한동훈한테는 가서 막 인사를 하는데 장동혁한테 가서는 좀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이래요. 이런 장면도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4: 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이제 올림픽공원에 가거나 입원을 네. 한 게 한동훈 국회에 있는 걸 보기 싫어서
0: 꼴 보기 싫어가지고
4: 꼴 보기 싫어서 안 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품이 좁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계속 안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실제 바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의 신경전이 진짜 네. 약간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이제 그 세미나 미래 미래혁신 포럼인가 맞아요. 거기서 이제 안 나타났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0: 왜 안 갔을까?
4: 아니 뭐 원래 근데 그 한동훈 의원 쪽의 얘기는 지역구 일정이 원래 있어서 꽤 전부터 그거는 잡혀 있어서 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맞겠죠 그게. 그런데 이제 뭐 그거 조정하려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이게 동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강연을 하고 누군가는 듣고 이게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 형국이잖아요. 네. 정정식 원내대표도 마음은 떠났지만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있으면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복당은 이후로 미루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냐면은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0: 누구 대리전으로 가야 돼?
4: 그러니까 한동훈 계에서 전당대회 나오고 아. 이를테면 오세훈 계에서 많지는 않지만 오세훈 계에서 어떤 전당대 나오고 네. 예를 들면은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일설에는 그냥 그 도는 얘기예요. 그 오세훈 시장 쪽에 이제 오세훈 계라고 할 만한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뭐 김재섭, 뭐 조은희, 권영진 뭐 이런 분들은 그래서 김재섭이 차기 당대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네. 한동훈 계에서도 지금 뭐 누군가가 뭐 여러 명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대리전 양상까지 좀 감안을 하면은 네. 상당히 신경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TV조선의 강적들이란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화제의 단어가 있습니다.
0: 뭡니까?
4: 은은한 팬덤. 그러니까 나에게 오세훈 시장이 나도 팬덤이 있다.
0: 어머.
4: 은은한 팬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아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팬덤은 뜨거워야지 무슨 네. 은은하냐라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은은한 팬덤이 진짜 있습니다. 왜 팬덤 가지고 한동훈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냐 제가 뭐 물어봤는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맞아요. 은은한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봐서 이 물밑에서의 신경전이 상당하다.
0: 네. 서 소장님 네. 국민의힘 이렇게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대권 주자들 경쟁하는 거 부럽지 않아요? 민주당은 지금 손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1: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사실상 뭐 부러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쪽은 뭔가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씨앗들이 좀 움직이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씨앗은커녕 씨앗이 있는 씨앗도 파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 그
0: 김경수
1: 예, 뭐 많이 좀 그 아쉬운 고배를 마신 상황인데 지금 저는 제일 그 우려스러운 거는 정청래 전 대표가 거의 뭐 대통령에게 저항을 해가면서
0: 그건 좀 이따 4부에서 얘기하죠.
1: 그러니까 이 권력에 그냥 거의 몰빵을 하는 상황이라서
0: 30분 동안 혼자 얘기하셔도 돼요.
1: 아 정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솔직히 뭐 그냥 이제 정상화되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화되는 과정을 더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 우리 걱정이 많은 서 소장님
1: 그래요.
0: 우리 서정 변호사님 예. 그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들 이렇게 짱짱하게 활동하는 거 보면 또 외곽에서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뿌듯하시겠어요?
3: 그럼요. 저쪽은 이제 그 조국 대표 죽었죠?
0: 뭘 또 죽어?
3: 아니 정치적으로 조국 그다음에 김부겸 죽었죠?
0: 아니,
3: 그다음에 김경수까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1: 치명타와 죽은 건 다른 거예요.
3: 세 명이
0: 조금 어려워요.
3: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 기사에 생활 때 그 짜릿함
0: 네.
3: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다가 살아났잖아요.
0: 네.
3: 오세훈, 한동훈.
0: 네.
3: 저는 이게 보수의 이제 희망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걱정은 오세훈, 한동훈, 장동희가 너무 케미가 안 맞아. 세 명이 특히 오세훈하고요. 한동훈의 케미가 너무 안 맞아요.
0: 안 맞아요?
3: 제가 한동훈 제명당할 때 그 캠프 전해봤더니 이제 뭐 고소하기 잘 됐다.
0: 뭘 그러겠어요?
3: 저 그 캠프 사람들 한 몇십 명 알잖아요.
0: 그래요?
3: 한 명도 한동훈이 불쌍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한동훈 복당하자고 주장한 사람 있습니까?
0: 네.
3: 없잖아요.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투샷을 그래서 이게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장동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주자 4명 이준석까지 포함하면 딱 케미 맞는 사람은 이준석과 오세훈 둘이만 있고
0: 네.
3: 나머지는 정말 이게 케미가 안 맞는데 이게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0: 어떤?
3: 단점으로 보면 자꾸 충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게 단점인데 장점으로는 그 지지층이 다 달라요. 오세훈의 은은한 팬덤은 당원 쪽에는 없어. 그런데 중도나 진보 쪽이 좀 있어요.
0: 네.
3: 당원 쪽에는 없어. 그러니까 오세훈의 중도 확장 또 한동훈은 원래 보수 쪽에 그 강남의 아주머니들 위주로 팬들이 많아요.
0: 네.
3: 이쪽도 있고 뭐 장동혁은 옛날에 친윤들
0: 네.
3: 그래도 끌어안는 게 있거든요. 세 명이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치면 완전히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0: 네.
3: 저는 폭발성도 있다. 지금 보수는 상당히 희망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보수의 희망을 갖고 오늘 우리 10시에 축구
1: 남아공
0: 우리 경기 있잖아요. 우리 3부 마치기 전에
4: 네.
0: 한번 응원 한번 하고 우리
1: 왜 보수의 희망만 가져요?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고
0: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을 오늘 응원하면서 다 자 같이 시작 대한민국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카마츠다. 카마트는 카마루.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KSOI가 지난 22일부터 23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ARS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대표 얘기해볼게요.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면서 나는 이 대통령과 한몸이에요. 네. 의리를 끝까지 지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걱정 안 되시죠, 이제?
4: 걱정이 돼요.
3: 왜요?
4: 더 걱정이 돼요.
3: 왜?
4: 그냥 이재명 많아. 대통령과 한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한몸이 그동안 아니었나? 혼연일체 돼서 대통령과 어떤 이 새로운 민주정부 사기를 위해서 한 몸으로 뛰지 않았나라는 반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과했어요.
3: 과했어요?
4: 마지막 사퇴 입장문을 낼 때 이재명 대통령을 한 36번 눌렀어요. 이재명.
3: 네.
4: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최민희 의원도 옆에서 이제 거들기 시작했어요.
3: 그래요?
4: 네.
3: 뭐라고 했죠?
4: 이정철의 대표는 100% 충성을 다할 거다. 정철의 대표가 연임이 된다 해서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
3: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4: 예전에 레임덕이란 말을 누가 했었냐면 송영길 의원이 했었거든요. 네. 저는 정철의 대표가 연임 대표가 되면 대통령에 맞서서 대통령은 완전히 사실상 집권 2년 차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 뭐 저도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최민희 의원이 레임덕은 그런 구조들은 맡아도 오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지난 박찬대 후보와의 전당대회를 돌이켜 보면 비슷한 전략이에요. 본인이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고 그 당시는 이제 뭐 각 세우는 건 없었고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가까우니까 나도 가까워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예, 어떤 친밀성을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희석시킨 건데 이번에 좀 다르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한 몸이라 하더라도 과연 당원들이 두 번 속을 것이냐. 왜냐하면 저번에는 그냥 1차 전당대회 때 봤을 때는 그냥 뭐

0: 구차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라는 척.
1: 서 소장님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정청래 대표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상당히 좀 혼탁하고 사생결단식의 혈투가 벌어질 것 같아서
0: 저는 그 이름을 다 뺐으면 좋겠어요. 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이 제가 좀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라는 직권 2년차의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그 계획 그리고 추진,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어서의 축을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집권 여당 대표가 사실상 중심을 잡고 나라를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집권 여당 대표가 나라 운영하는 거 맞아요?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축이죠. 축한
0: 축이죠.
1: 축.
0: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1: 그렇지.
0: 뒷받침하는 거는 누구도 알고 있는데,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연임 도전이 됐다니까요, 구도상.
1: 아, 그렇게 보이죠?
0: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 아니래잖아요.
0: 아니라고
1: 아니라는데.
0: 하지만 구도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혼자만 그냥 나서서 욕심을 부리는 거냐? 아니잖아요.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어준 씨, 유시민. 물론 이런 세력들이 대통령을 이제 좌지우지하겠다고 그냥 수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실대로 정청래 대표 연임이 되면 대통령은 이제 모든 국정에 대한 결재를 집권여당 대표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겠냐, 그거지. 저는 그 문제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 선거를 정청래 대표가 나음으로 있어서 누가 이겨도 이거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이 갈라져서 갈 것이고, 그러면은
1: 옛날
0: 분열을 통해서,
1: 친친박처럼
0: 그렇죠. 아니,
1: 따를
0: 옛날에
1: 거야,
0: 그
1: 그냥.
0: 뭐죠, 이명박 박근혜 갈라져서 그쪽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이 난리가 났듯이, 이 체제로 가게 되면 진보는 분열하면 이퀄이에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질리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정청래라는 그 정치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공도 많지만 지금 하는 행위와 태도가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위다.
1: 김준일 평론가님,
2: 예.
1: 우리 서 소장님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2: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정청래 대표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읽었잖아요. 한 17분
1: 네,
2: 읽었나? 뭐
1: 맞아요.
2: 꽤
1: 길었어요.
2: 길게 읽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나중에 텍스트로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1: 뭡니까?
2: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1: 네.
2: 책이 한 권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게 있어요.
1: 뭐예요?
2: 제목이 뭐냐면은 사림 조선의 586. 이게
1: 네.
2: 중앙일보 기자 유성훈 기자라는 분이 쓴 건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사림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 집권 세력인 586이 매우
1: 흡사하다.
2: 흡사하다. 그 공통점은 이제 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좀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공통점은 뭘로 했냐면은 실력보다 족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도덕 명분을 내세우는 위선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신분이동 사다리를 걷어찬다. 뭐 그리고 이념을 위해 민생과 현실은 외면한다. 근데 아 정청래 대표는 여기는 아 사림 유림이구나. 어제 했던 내용을 핵심을 말하면은 나는 김대중이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한다. 정신적 지주는 김대중이다. 그리고 나는 노사모다.
1: 네.
2: 그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 그 대표 때 당대표도 했다. 아니 최고위원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다.
1: 그러니까.
2: 예. 그러니까 족보를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있기는 있어요. 개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족보부터 쫙 묶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계승자야. 그러니까. 보수는 약간 그런 게 덜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매정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내가 중요한 건데, 여기는 족보를 쫙 깨는 거야.
1: 내가 적통이다.
2: 내가 적통이다, 정통이다라고 해서 이 족보 정치가, 나는 언제까지 이 족보를 내가 들어야 되지? 이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1: 네.
2: 개혁이란 단어를 17번을 썼어요.
1: 오.
2: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장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강력한 개혁, 개혁은 자존감 페달. 하루라도 개혁, 어제의 개혁, 오늘의 개혁, 개혁의 과제, 개혁을 멈추면 개혁하고 또 개혁, 검찰개혁, 개혁의 엔진. 계속 개혁을 얘기해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검찰개혁을 못해가지고 좀 떨어졌나요?
1: 네.
2: 성관이 사태 뭐 이런 거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이제 코스피 9천까지 갔지만은 자산 양극화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60대 한국 예탁결제원 통계를

0: 보면은 60대 이상이 2021년에 주식을 보유한 게 170조 원인데 지금 작년 말에 256조 원이 됐어요. 근데 20대는 그때 17조 원이 13조 원이 됐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 20대는. 그리고 부자들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값 지금 2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 33% 뛰었지. 1년 동안 서울의 월세값 10.7% 뛰었지. 지금 고용은 지금 5월 고용동향 보면은 20대 청년, 20대 이하 청년이 25만 명이 줄었어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마디도 언급 안 해요. 검찰 개혁 얘기만 합니다. 명분과 그러니까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정치는 저는 좀 끝내야 돼. 내가 누구를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집권여당 당대표가 좀 한심하다. 그러니까
1: 네.
0: 좀 이런 정치 이제 좀 끝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진짜.
1: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2: 저는 두 분이 자꾸 정청래 대표만 지금 비판하는데 저는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0: 거봐 상대당 당대표 응원해 주잖아.
2: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3: 장동혁
2: 아무 말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겨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개입 안 하고 당무 개입 안 하고
1: 개입 많이 했어요?
2: 그럼요. 그냥 너희끼리 선의 경쟁해라. 다 우리 친명 아니냐. 이렇게 맡겨놨으면 이런 일 생깁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1: 네.
2: 배웅할 때부터 김민성만 나와라. 정청래 나오지 마라부터. 그다음에 뭐 선거가 패배했니 사실상. 그러고 김민석이가 1년 동안 뭐 우리 성공에 대부분 한 것처럼. 그리고 송영길까지 불러서 독대까지 했잖아요.
1: 네.
2: 이건 노골적인 당무 개입. 윤석열보다 더한 개입입니다. 제가 볼 때는.
1: 더한다고요?
2: 예, 제가 볼 때 노골적으로 그냥 정청래 안 돼. 넌 놓지 마. 그리고 이제 김민석, 송영길 중에 단일해서 정청래 꺾어.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제3자 눈에는.
1: 네, 해석.
2: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연하게 당무에 개입 안 하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기잖아.
1: 네.
2: 왜 본인이 자꾸 말이 많으냐고 대통령이.
1: 네.
2: 그리고 선거 패배도 누가 정청래 보고 찍고 안 찍고 합니까? 본인이 정원호 공천해가 정원호 떨어지고 하정우 내려보내 떨어지고 본인이 김용남 공천 안 했으면 조국 됐잖아요.
1: 예.
2: 분열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패배는 다 이재명 대통령 보고 찍고 안 찍고 하지 정청래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1: 예.
2: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 패배했다면 본인 잘못이고
1: 예.
2: 지금 모든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정책 잘못도 이재명 탓이지 뭐 찍고 있는 당이 뭘 뒷받침을 더 해줘야 됩니까?
1: 예.
2: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사법 처리 안 되려면 당무 개입으로
1: 네.
2: 빨리 손 떼라. 지금 정청래 대표 그랬잖아. 정권은 짧다는 말은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 당무 개입이라는 말은 언제든 사법 처리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날린 거예요.
3: 그러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거의 절반이 다 허위 사실이에요.
1: 허위 사실이야.
3: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이제 하시겠지. 근데 당무 개입을 윤석열보다 더 노골적으로 했다는 것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 오늘 제가 봐도 조금 좀 심하신
3: 그렇게 이제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1: 개긴?
3: 두 번째 정부는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공천 얘기만 먼저 할게요. 하정우 수석이 부산 갈 때 대통령 말렸어요. 정청래 대표가 상고철에서 데려간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안 보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돌이켜봤을 때 뭐 명픽이라는 것도 전 부인하지는 않겠으나 당시에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냈어요. 결국에는 당원들이 정원호 당시 후보가 더 명픽인가 보다 하고 선택을 해서 경선을 통해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영남 후보가 무슨 대통령이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은 맞으나 공천의 전략단위의 결정은 정청래 대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뭐 이번 총선에 있어서 아니 지방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있다.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사 한 100% 다 좀 양보를 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집권여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운영한 주체는 집권여당이지 정부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져야 되는데 이 선거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갈렸다니까요. 집권여당은 이번 선거가 서울 경남 이루고 했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했던 거고 대통령 3일 뒤에 아닙니다. 깊은 속까지 보면 우리는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반성해야 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권여당이 집권여당처럼 맞아갖고 야당처럼 했습니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당무 개입이에요. 무한 책임을 좀 지는 게 집권여당의 자세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집권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받아서 이해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난 열심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라고 돌립니까? 나 책임 못 져요. 나 연임 도전할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 파열음이 된다.
1: 사별 의사님 지면 안 돼. 반박하세요.
2: 자,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이 지금 집권 1년째 힘이 있죠. 그런데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무개입이 될 수 있는 게요. 어. 예를 들어 이 정은호가 일을 참 잘하더라. 네. 이게 당무개입이냐 아닌지는 박주민하고 전현희한테 물어보세요.
3: 물어보세요.
2: 피해자들한테 물어보자고.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은 못해도 속으로 이게 노골적으로 정원을 찍었구나. 이렇게 당무개입을 느낄 겁니다. 저는 박주민이나 전현희 피해자들은
1: 관심법이야?
2: 아니 뭐 딱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그 사람들은 경선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한준호를 노골적으로 밀었다고 하면 추미애가 이긴 이겼지만 김동연 측이나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하정우도 그래요. 뭐 이게 대통령이 나가지 말았는데 하정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상고초류가 진짜 그게 제갈량의 진심입니까? 몸값 올리기입니까? 삼국지 좀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냥 몸값 올리기 위한 짜고치는 쇼입니다. 예. 그 대통령이 내려보내니까까지 대통령이 가지마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김용남도 그래요. 저는 정청래가 후원회장 맡았지만 한 번도 거기에 지원 유세 안 갔습니다. 예. 조국과 합당을 할 때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어제 17번 동 하면서 분열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고 하잖아요. 김용남 공천 안 했으면 조국 된다니까? 네. 그러면 얻는 게 더 많아요. 결국 다 이러고 유이동 주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정청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1: 되게 많이 걱정하시네요. 민주당은.
2: 저는 뉴 정청래 팝니다. 뉴 정청래입니다.
3: 뉴청이야. 뉴청.
2: 네. 네. 저는 정청래 요즘 불상 짠해요. 짠하네요.
3: 아니 뭐 짠할 수도 있어요. 일견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그 팀 김어준 내에서도 본인의 정말 눈물겨운 그 정치적인 그 도약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조국 대표보다 김어준 씨, 아니 저기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지 아니 더 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본인 유시민과 김어준은 조국이 아까 족보 얘기했지만 거기가 이제 진짜 족보고 정청래 대표는 좀 족보를 산 느낌이야. 아니 솔직히 들여다 보면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과의 관계성을 따졌을 때는
4: 관계가 없지.
3: 아니 진짜 그냥 족보를 산 느낌.
1: 아니 왜 울먹하면서 진정성 있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0: 아니 이거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자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단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그래도 정신적 지주다 이런 그렇지. 표현을 썼고 본인은 노사모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2004년에 소위 말해서 탄돌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회로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많이 비판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간신을 물리쳐야 된다. 유시민 장관에게는 유 장관은 분열의 씨앗 하면서 친정동영계와 친노무현계가 썼을 때 친정동영계에서 그때는 정통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그때 같이 활동했던 게 또 이재명 이제 변호사였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주류가 아니었어. 사실은 그때 누가 친문이라고 정청래 대표를 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말한 대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가까웠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본인 이제 족보를 이제 선거 나와야 되니까 족보를 산 거지 이제. 사가지고 이제 울픈 거지. 우리 조상에 뭐 이제 무슨 김해 김 씨의 누가 선조가 누구였고 이제 족보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3: 맞아요. 그때 18세기 조선 18개 말에 이제 한참 족보를 사고파는 게 유행이었는데 뭐 그건 이제 뭐 우스갯소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잠깐 붙이면 정청래 대표를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순방 가서 글을 쓴 것도 정청래 대표한테
1: 그치, 되게
3: 대표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인 정청래를 아끼는 거야. 여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연임을 도전했을 때 제가 앞서 말한 구도가 의도치 않게 짜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맞서는 게 짜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한테 맞서서 과연 정청래 대표에게 남는 게 뭐가 되겠어요. 지면은 가로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겨도 진보 진영은 또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우려해서 알아듣게 두 번이나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재명 정청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 시각과 집권여당에서 팬덤층 특히 민심의 척도인 딴지 게시판에 빠져있는 그 연임 도전하는 전 대표와의 시각차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 진영 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불행한 일이라니까요.
1: 그 어제 정청래 대표가 딱 기자회견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갔잖아요.
3: 그것도 저기 서로 조율된 것도 아니고
1: 해석해 주세요. 그냥 갑자기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3: 그거는 사실 보면은 본인의 그 세력 쪽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끌어당기겠다는 의지 같아요. 본인 혼자는 힘들다. 사실 지금 뭐 조금

0: 그 우리가 쓰는 뭐 문조 어뢰유 내 털을 뺄게요. 문조 어뢰유 같은 경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빼야 되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넣는다는 자체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1: 그래,
0: 저는
1: 맞아. 그런 것 같아.
0: 조국, 김어준, 뭐 유시민, 정청래 이 정도 네 명은 한 팀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무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본인들이 각을 세우기 좋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져온 것이라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그 어떤 좀 조금 불편한 그이 어조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불쾌한 심정이 있고 빠지고 싶어하고 한마디 할 거예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필요해요. 구심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달려갔다고 봅니다.
2: 저는 이게 반대를 하는 게좀 비판하고 싶은데,
3: 유청래,
2: 아니 서영주 소장 의견에 저는 문조 틀레유가 맞고, 오히려 반대 쪽에요. 새똥 돼주길 여기에 명을 넣어야 돼요. 명 새똥 돼주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개입했다 봐요. 그러니까 명을 넣어야 돼.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개입했냐? 아니 조국 대표 글에다가 계속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계속 누른 거 정치 개입 아닙니까? 이게 이거 고양이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3: 뭐 줘야 누른 게뭘 정치개혁이에요
0: 그러니까
2: 조국
0: 우리 언제부터
2: 그러게
0: 그렇게
2: 김어준
0: 수준이
2: 행사에 가서 형님 불러봐 했더니 형님이 막 이러더라고. 이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저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정청래와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36번 이재명을 외치고 처음 간 데가
3: 그러니까
2: 문재인입니다. 정치인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3: 의도가 있는 거죠.
2: 정치인은 말을 보면 안 되고 행동을 봐야 된다니까.
3: 무슨 의도예요? 무슨 의도?
2: 이거 뭐요? 같이 문조 틀레유가 한 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0: 이게 지금 선동을 하는 건데 갈라치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일정 물어봤을 때그 일정에 대해서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거기를 정청래 전 대표가 달려간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윤건현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이 일정은 전혀 무관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정말 고약하게 지금 그 연임 도전 한다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3: 김준일 평론가님, 어제 거기서 만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책을 이렇게 두 분이 들고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4: 왜 그랬을까요?
5: 아니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책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다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3: 아니 뭐 여러 가지 책을 샀는데
5: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책도 사고 노무현 대통령 책도 사고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3: 과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5: 그러니까 이제 그 17분 동안 얘기하면서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36번, 37번 뭐 이 정도 썼잖아요. 36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정부를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나는 친명이다라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권 이제 1년 차, 갓 2년 차 들어갔는데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명청대전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 어떤 유명한 평론가가 어제 그 사진이 들어간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을 보고 이재명은 내 손 안에 있다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좀 과한 해석인가요?
5: 뭐 그것까지
0: 책을 손으로 들지 뭐 머리로
2: 들지 그거 그렇게 말해서 유명 평론가인 것
0: 앞에 있잖아요.
5: 이게 책 산 게 김대중 육성회고록 문재인의 운명 노무현 전집 운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거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0: 족보를 산 거야
5: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3: 그리고 이제 유시민 뭐 김어준 씨는 본격적으로 참전을 해서 진짜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정청래 대표를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로 봐야 되겠죠.
0: 김어준 씨가 어제 참여를 했어요.
5: 어제
0: 코어 얘기를 그제 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정리하겠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반협박 같은 겁니다.
3: 협박.
0: 그렇죠. 코어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는 김어준이잖아요. 거기에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유시민 부르는 거고.
3: 네.
0: 그래서 사실상 이 코어 얘기를 하면서 쭉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와 이거 이 사실상 이낙연 전 총리까지 소환을 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3: 네,
0: 이낙연 꼴 납니다.
3: 맞아요.
0: 이게 할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정도 시작이 이 정도면 앞으로 참 정말 걱정이 큽니다.
2: 근데 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요.
3: 네.
2: 오히려 최근에 더 분노한 게 더 개입하는 게 민정수석 있죠. 한찬식 이런 사람에게 민주당을 자기들이 참지 못할 겁니다.
3: 친문 세력이.
2: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서 옛날에 특검 추천할 때 전준철이라고요.
3: 네.
2: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했더니 엄청 분노했습니다. 네. 그래서

0: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이나 볼 때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볼 때는 야 한찬식이 뭐야 이거. 완전히 윤석열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하고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1: 네, 네.
0: 동부지검장 할 때 초토화시키던 사람이야.
1: 네.
0: 이런 사람에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회주의자로 처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요직에 등용해 우리 전통적인 진보 가치는 완전히 버려? 엄청나게 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분노하면서 예, 예.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얘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 주요한 아이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 분과의 또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바삭해.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8: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잠시 후 10시에 월드컵 본방사수 꼭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대한민국.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월드컵 3차전이 시작되는 10시 무렵에도 서울은 23도 선을 가리키겠고요. 더불어 한낮에도 서울은 27도, 전주도 27도, 광주 25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최대 80mm가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심 남산 1호 터널 도심 진입하는데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퇴기로 이가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 1호 터널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정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분당수 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와 북단에서 남단 쪽, 옆에 영동대교와 성수대교도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동호대교도 오늘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 한강대교는 반대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러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정해 미국 LA에서 열리는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만약 조 2위로 올라갈 경우 오늘 새벽 경기 결과에 따라 개최국 캐나다와 맞붙게 됩니다. 외신들은 대부분 우리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대표팀이 복잡한 경우의 수 없이 시원한 승리로 32강행을 확정지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는 최대 3만 명의 인파가 거리 응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전 8시부터 광화문 광장과 KT빌딩 사이를 지나는 한계차로를 부분 통제하고 버스도 임시 무정차 조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또 참전 용사 유가족과 위로연을 열고 이들의 희생과 감사에 위로를 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해병대 연평부대를 격려 방문하는 등 안보 보훈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했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세월호 생존자가 친구들 곁으로 떠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12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냈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듣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동산 매각 차익 문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을 고리로 지명 철회와 사퇴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정부 안에 너무 많다는 주장 등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특히 20년 만에 여성 총리 후보자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 후보자가 변화와 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수정안 조율에 나섭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2,000원을 제시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보전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해 시급 10,320원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합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한 의혹을 빚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천지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